자, 노래로 벗겨볼까?

0: 잊을 수가 없어.
1: 금수저 선비의 치명적인 눈빛.
0: 어쩜 근사해.
2: 소혜야, 아직 화 안 풀렸어? 어젯밤에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0: 뭐야 뭐야? 규희 쟤만 특별 대우 해주려는 거 아니야?
1: 이 놀이개가 네 것인데.
2: 그러합니다.
1: 사내들과 놀아난 적은 없다.
2: 믿어주십시오.
1: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요? 이렇게 믿을 만한 제보에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했는데도?
3: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아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1: 교희, 넌 이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인 줄 모르는 거야? 어째서 대답이 없어?
4: 뭔가 이상해. 쟤는 완전 범생이 간데.
5: 딱 봐도 사내 후리게 생겼잖아.
2: 제보자가 누굽니까? 퇴진시켜 주십시오.
6: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없구나. 어? 풍기문란 죄인 주제에.
1: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그 꼬셔냈다는 사내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조선 미인 선발전을 망치냐고!
2: 하랄 말씀 있습니다.
7: 나를 고해 바치시겠다. 김대가 마님한테 내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8: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규희 놀이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 이것도 어찌 된 일이야?
8: 규희가 어젯밤에 빌려줬는데. 그랬잖아, 기억나지?
2: 어젯밤에?
8: 내가 무복을 일 때 네가 이 놀이개를 흘려서 내가 예쁘다고 딱 하루만 빌려달랬잖아.
2: 그래. 생각난다. 생각나.
8: 김대감마님, 워낙 똑같아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귀 놀이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1: 틀림없는 사실이렸다.
8: 여부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귀는 밤새 제 옆에서 꼼짝 않고 잔걸요?
9: 거짓말이에요, 김대감마님. 어젯밤 규희가 사내들과 어울려 난리치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1: 네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럼 제보자가 너야?
9: 네, 제가 목격했고 우리 엄마한테.
6: 얘가 열이 좀 나나 봅니다.
10: 아프면 가서 쉬어.
1: 출입문을 포쳐서든 청지기가 제보했다. 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늘.

0: 유명한 파리바리라는 곳입니다.
1: 파리바리? 이깟 명품 고쟁이 한 벌에! 특정 후보를 모함해? 그것도 가장 훌륭한 자질의 후보를! 뭐야, 니들 청탁 받은 거지?
2: 어, 아니, 청탁이라뇨! 당첨했습니다!
1: 아, 예! 그저 제보만 전해달라기에!
0: 어쩔 수 없었습니다!
1: 이거 지금 당장 벗어버리지 못할까?
2: 안 됩니다! 이게 무슨...
0: 남사실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아이, 그리고 이 살에 붙어서 당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1: 아, 이게 살에 붙었어! 그럼 의금부에 가서 쥐리라도 풀면 이게 떨어지겠네! 응?
0: 아이, 저는 당장 붙겠습니다!
1: 뭐 아까 살이 붙었다며?
0: 아이, 떨어집니다!
1: 벗어! 당장 벗지 못할까?
3: 우리 화해한 건가?
4: 우리 절친이잖아.
3: 고마워. 근데 어제 이 배곡놀이개는 어떻게 된 거야?
4: 아, 그거 비밀. 근데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
1: 나 찾으러 갔었다더니
3: 사내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다.
4: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어?
3: 이렇게 춤추니까 다 도망가던데?
4: 규이 너?

0: 이제 어쩌면 좋을지.
1: 아드님께서 미인 후보를 희롱했다 한들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2: 이게 감히 어디서 협박질이야?
3: 내가 가진 무기는 권력.

0: 사실과 거짓도 모두 뒤엎을 수 있는 돈. 김대감님께서 조선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 들었습니다. 우리 단이 장원만 굳혀주시면 남는 장사겠죠.
1: 흥정 솜씨만큼은 역시 조선 최고의 상단 안주인답군.

양보할 순 없지. 나를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해. 날 지키기 위해 권력이 필요해. 나를 지키기 위해.

0: 어디.
1: 좋아.

0: 뭐?
1: 강인 선생님, 조선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2: 김대감이 무슨 일로?
0: 조선미인 서... 호호! 아니, 어때? 하하, 이...
3: 이제 곧 본선입니다. 집중!

0: 사태를 어이하면 좋을 거.
1: 이 인물을 추라고요? 궁중정제의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절정 부분에서만이라도 실력 있는 두 후보님이 나서주었으면 하오.
2: 할게요. 하겠습니다.
1: 아니요. 저희 둘이서만 춤을 추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2: 걱정 마. 같이 연습하면 돼.
3: 인자, 춤밤시 볶일 일 없겠지라?
4: 춤 잘 춘다고 장원은 아니지. 난 홍삼 바르러 가야겠다.
5: 나도 물살을 팽팽하게 조여서 매무새 점수 높이고 말 거야. 가자.
6: 더 부드럽게. 더 숙이고.
7: 왜 그래?
1: 미안. 나 잠깐 숨 좀 고르고.
8: 조선 최대 상단에서 거에게 표권을 내놨단 말이지.
9: 그쪽에다가 장원을 줘야겠지요?
8: 아니, 장원은 당이 선생 요식에게 낙점해야지. 이번 기회에 임금의 신임을 얻어야 하지 않겠소?
9: 그럼 그 표권은 돌려줘야겠네요.
8: 한 번 손 안에 들어온 것을 그리 쉽게 내줄 수야 없지. 이제부터 이 표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어.
10: 청나라 출입증이다. 어찌 될지 모르니 잠시 피해 있거라.
11: 어머니, 제가 왜 천국까지 가야 합니까? 그 계집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10: 이놈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웬 수야 이놈아. 네가 웬 수야 이놈아. 응? 이놈아.
11: 어머니.
10: 이

0: 괜찮아? 이걸 먹으면 얼굴이 팽팽해진대. 장원은 나의 것.
1: 장원은 나의 것. 나 오늘부터 금식. 나도 물만 마실래.
2: 나도 오로지 장원. 의녀 퇴직금 몽땅 투자했구만.
1: 나도 반드시 장원에서 무술년 새해에는 정규직에 취직하고 말 거야.
0: 실업급여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2: 미모석 등수 밀림은 인생, 집안, 재산, 급이 다 갈리네 말이지.
1: 근데 소혜랑 귀인은 어디 간 거야?

0: 조선민 선발전 장원은 바로 소해, 너야.
1: 왜 그래?
2: 아, 몰라. 그냥 답답해.
0: 그럴 땐 춤을 춰야지.

0: 나 너한테 숨기는 거 있어.
1: 뭔데?
0: 아냐, 관둘래. 얘기하면 네가 나 싫어하게 될까 봐.

0: 네가 나한테 뭘 숨기든 내가 널 싫어할 일은 없어. 절대로.
1: 집중하시고

0: 탐나서 일부러 그런 거야?
1: 그러네.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2: 아니.
1: 우리 대잡으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0: 동료 후보들 다 다치게 해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3: 불량 후보한테 감점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최규희 후보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4: 아유, 미인 후보님들 진정해. 이런 일은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오늘따라 더 이쁘네.
3: 일단 들어가. 가.
5: 아.

0: 김대검 아니면 하시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텐데요.
1: 후보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응? 내일이 대회인데 뭘 저런 것까지 고해.
0: 그죠?
1: 저것들 아주 입을 탁 꼬매나 버려. 어? 바느질 잘하지?
2: 예. 됐어. 김대감 마님께선 표권 받으셨고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사고를 쳤고
3: 이제 내가 장원?
2: 자, 이게 바로 참기름에다가 금가루를 팍팍 섞어 만든 보쪽 수침이야.
4: 뿌린다.
2: 드디어 완성.
5: 귀야! 야, 귀야.
6: 아버지, 어떻게 벌써? 아직 날짜가.
5: 이 서신을 보고 달려오지 않았느냐?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김대감이 영경까지 소식을 전했더구나.
6: 당치 않습니다.
5: 그렇지, 그렇지. 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에헤, 어쩐다. 이 김대감 이 유인을 정말. 아, 그런데 네 오래비는 어디 갔느냐?
6: 아버지,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5: 야야, 귀야. 귀야, 야, 사라능단 비단은 보고 가야지. 그렇게 당부를 하더니만.

0: 오라버니 큰일 났어.
1: 무슨 일이냐?
0: 아버지가 연경에서 돌아오셨어. 김대감이 아버지한테 서신을 보냈대. 내가 간신히 둘러대긴 했는데.
1: 일단 돌아갈 거라.
0: 집에 올 거지? 오라버니, 궁중정제는 다 익힌 거야? 그렇게 바라던 미의 경지는 때때로 됐어?

0: 미안해. 네가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어.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장원 욕심에 너 밀쳤다고.
1: 그럼 아니야?
0: 소혜, 넌 알잖아. 난 장원 같은 거 신경 안 써.
1: 그러니까 말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0: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춤. 너와 춤추면 안 하는 순간들 뿐이야.
1: 넌 괜찮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 난 너랑 있으면 온몸이 떨려. 숨막혀. 화가 나.
0: 믿어줘. 널 위해서였어. 네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그랬던 거야.
1: 그래. 박자만 놓치지 않았어도 내 맘을 모두 들켜버리는 일은 없었겠지.
0: 소혜야.
1: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었어?
0: 너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1: 이 거짓말을, 그 대단한 비밀을 나 혼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0: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1: 멀리

0: 되도록 멀리 가버려. 이제 네 비밀 같은 거 지켜줄 생각 없으니까.
1: 소혜야, 나 항상 너한테 진심이었어.
0: 왜? 왜 멋대로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0: 문둥이 처음 보시나?
1: 이 특별한 패치 소혜가

0: 이름 뭐야? 원래 네 이름
1: 규원.
0: 규원?
1: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0: 알아. 넌 언제나 진심이었다는 거.
1: 처음엔 춤 곁에 있고 싶어서. 나중엔 네 곁에 있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0: 뭐였지? 이 대회에 나온 진짜 이유.
1: 완벽한 궁중정재를 만나보고 싶었어.
0: 그럼 추시죠, 이 임무? 내일 본선 무대에서?
1: 자신 없어.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해.

0: 기어이 본선에 출전한다고?
1: 아니, 네 오래빈 어딜 가고?
0: 아마도... 시사 모임에 간 듯합니다.
1: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구나. 아, 나는 그 조선 미인 선발전에 김대감을 찾아가서
0: 네?
1: 이 문제를 직접 따질 생각이다.

0: 네가 어째 사직 여기 있는 게야?
1: 소자, 오늘은 어머니께 확실한 효도를 하렵니다.
0: 네, 그렇게 일렀거늘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게야?
1: 그 계집 말이오. 나를 골탕 먹인 그 계집. 계집이 아니라 사내입니다.
0: 네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구나. 아이고, 네놈이 기어이 이 어미가 벌인 행사를 망칠 작정이로구나.
1: 직접 봤다니까요.
2: 자, 이제 다들 오해는 풀린 거지?
3: 그래, 귀이 아니었음 소에 너 무대 아래로 떨어져서 완전 큰 사고 날 뻔했네.
4: 오메, 그런 줄도 모르고 거럭거럭 난리를 쳐버렸단 게.
5: 아니, 나 다 못 믿겠어. 귀이 제가 오늘 사고 안 친다는 보장 있어? 우리 다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6: 세상 마상에 후보님은 옷도 안 입고 뭐 왜 이러고 있어? 본선 시작이?
7: 반각 남았습니다.
5: 반각? 아, 내 불륜지 어딨어?
8: 이거 맞냐?
5: 하여튼 끝까지 왕재수.
7: 발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후보가 궁중정제의 고매한 아름다움을 꼭 보여주길 바라네.
8: 명심하겠습니다.
9: 부인, 오늘 탕희 선생도 오실 것이니 장원 잊지 마시오.
0: 글쎄요, 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야 할 텐데요.
10: 자, 대봉박두 장원은 누구냐? 인형미모 1번.
11: 우와, 네. 엄마,
10: 정승가련 2번.
12: 얼굴이 나좀 왜 내가
13: 좀더이기인데 아주 그냥.
14: 꼭 오늘 민 선발전까지 꼭 가셔야겠습니까?
15: 아, 확실하게 따지려면 자고로 현장을 덮쳐야 되는 법이다. 아, 김 대감 이 위인을 정말.
14: 아버지!
15: 아이고, 귀야, 귀야. 왜 이러느냐? 야, 정신 차려.

0: 여기 여기 좀 여기 좀 앉아 보자.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어 앉아 앉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큐이 괜찮으냐?
1: 미인 좋아하네. 사내라니까 사내.
2: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돈 넣고 돈 맞기. 장원을 맞추면 돈벼락이 와르르르르르르. 장원을 못 맞춰도 재미가 와르르르르르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재벌 상단 외동딸.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주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전 비보의 주인공 최주희.
0: 아니 최 아니 아~ 어이구 아니 이게
3: 아버지 아이씨.
1: 내가 오늘 진실을 폭로하고 말 테다. 가자.

0: 자신 없어. 못 주겠어.
1: 괜찮아. 내 호흡 받아.

0: 사나운 난장판 세상 천지 또 있더란 말이냐!
1: 교환이네 이놈!

0: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니까 소에 네가 보였어. 여태껏 만나본 적 없었던 아름다운 네 모습이.
1: 우유 빛깔 꽃선비.
0: 고마워. 가난한 네 마음에 찾아와줘서.

0: 아, 괜찮아. 아, 잘 됐다.
1: 아니야. 오지마.
0: 감사합니다.
2: 괜찮아.
3: 아, 그렇게 했잖아, 아까도.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0: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장이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구장이고 말괄량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웬만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더했던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0: 20대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을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경험들이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아니면 회계 쪽을 좀 더 배웠더라면 지금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라면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의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서,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재밌다.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홍대 미교원도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고모네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백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살았으니까.
1: 살았네 그래도.
2: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얘.
2: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어.
2: 나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 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2: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 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새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랑

0: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 한 시간에 모든 걸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 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자 좌우로 하나 둘 그렇죠 아,
2: 넷
0: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 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왕님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1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 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3: 자,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4: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 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3: 셋, 넷.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0: 감사합니다.
5: 최지원 작가님 오셨어요. 그러면 최지원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6: 안녕하세요.
0: 안녕. 잘 지냈어? 네.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안에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6: 그건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6: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이렇게 같이? 야.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머리를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힘 조금 더 줘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이제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 할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1: 큐빅.
0: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4: 아,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공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지연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1: 저기 올려놔주세요. 네, 여기 앞에 올려놔주시면
4: 화방에 가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0: 함께 달려볼까나. 좋을 때 외쳐보자.
1: 쿵더러 쿵더러 쿵덕쿵.
0: 웃길 때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때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0: 두둥 두둥 두둥 다 이야기가 헐수
1: 오늘의 이야기 신별주부잔
2: 청아
3: 어?
2: 하이라 마침 잘 왔어
3: 나부터 얘기할게 방송 알아야 해
2: 잠깐 나 유방님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물 포장을 할 거거든 어떤 게 더 예뻐? 하나만 골라줘
3: 이거
2: 이거? 됐어? 그럼 이제 너 얘기해봐
3: 용왕님이 많이 편찮으시대
2: 뭐? 어디가?
3: 용왕님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만 이 책에 나와있어
2: 그게 참말이야?
3: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좀 보자
2: 알겠어
4: 옛날에 깊고 깊은 바닷속에 으리으리한 용궁이 있었어요 평화롭던 용궁에 커다란 근심이 생겼어요 용왕님이 아팠기 때문이죠
5: 아이고 머리 어깨 무릎 발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구나 아이고
6: 이 일을 어쩌면 좋담
7: 용왕님 이럴 때일수록 웃으셔야 합니다. 웃어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요.
5: 아니 아픈데 어떻게 웃으라는 말이냐? 아이고.
7: 그럼 제가 좀 웃겨드릴까요? 영원님 앉아 보십시오.
5: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7: 이렇게 발을 드시고. 간지. 옷 때문에 덜 간지러운가? 그럼.
5: 아이고, 재채기를 했더니 더 기운이 없구나.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6: 아니 그런데 의사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이고 참.
8: 의사가 왔습니다요.
6: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용왕님이 왜 이렇게 기력이 없으신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예?
9: 한번 봅시다. 실례하겠습니다.
10: 이럴 수가. 병세가 깊네 싶어.
5: 아니 두둥탁 1회 찍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니 내가 어찌 이리 된 것이냐.
10: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도깨비의 장난 같습니다요.
5: 뭐?

0: 도깨비? 아니 그렇다면 용궁에 도깨비가 들락날락했다는 말이냐?
1: 아 그럴 리가요. 도깨비가 왔다 갔다 했으면은 아 제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요.
0: 그런데 내 병을 고칠 약은 없겠는가?
2: 없을 리가요. 알맞은 약이 있습니다요. 바로 건강한 토끼의 간입니다요.
0: 토끼의 간?
2: 그렇습니다요. 이 약을 바로 구해서 드시면 벌떡 일어서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옵니다요.
0: 어서 가서 토끼를 잡아오도록.
1: 제가요?
0: 그럼 이 나이에 내가 가리.
3: 아 그래도 약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자라는 용왕님의 아주 충성스런 신하니까 분명 토끼를 잡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용궁으로 가서 용왕님 병문안 좀 다녀와야겠어.
4: 좋은 생각이야 청아. 용왕님이 널 보고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시지 누가 알아.
3: 그랬으면 좋겠다. 무사히 굿!

0: 뭐지 이런 일이. 아이고 웬일이야 웬일이야. 내 마음이 찢어지네. 어찌 이런 일이. 아이고
1: 너는 청이가 아니냐? 아 이게 얼마 만이냐?
2: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1: 아 영 별로야. 의사가 그러는데 이 병이 도깨비의 장난 때문이라네.
2: 에?
1: 지금 자라가 약을 구하러 갔으니까 내가 그 약을 먹고 이 병이 나으면 이 도깨비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2: 용왕님, 아, 일단 누워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아이고, 조심, 조심.
1: 아이고.
2: 아, 진짜. 용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자라를 도와서 꼭 도깨비를 잡아올 테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더 낫지 않겠어요?
1: 아, 이 청아, 그래 주겠느냐?
2: 저만 믿으세요?
3: 용왕님은 좀 어떠셔?
2: 아, 심각해. 도깨비 장난 때문에 아프신 거라 도깨비를 잡아야 확실히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3: 진짜?
2: 응. 일단 깨몽이랑 가서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올게. 자세한 얘기는 다녀와서 하자, 하이라.
3: 조심히 다녀와, 청아.
2: 응? 다녀올게.
4: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청이 청이 신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5: 내 나이 873살. 아, 이 나이에 내가 토끼나 잡으러 다녀야겠냐고. 아, 짜증나 짜증나. 대충 동굴에 가서 쉬고 있다가 토끼가 안 보인다고 해야겠다.
2: 무사히 도착!
5: 어, 깜짝이야! 응? 너는?
2: 우리는 청이와
6: 깨몽이에요.
5: 청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느냐?
2: 네, 덕분에요.
5: 깨몽이도 오랜만이네. 지난번 저기 산속 폐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귀여워진 것 같으네.
6: 에? 산속 폐가요? 우리 처음 만났는데요.
5: 그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친근하게 느껴져서. 아니 그런데 청아, 여기는 어쩐 일이냐?
2: 용왕님이 편찮으신 게 그 도깨비가 장난을 쳐서 그런 거라면서요?
5: 그렇다고는 하는데 나는 안 믿어. 도깨비 장난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
2: 그건 도깨비를 잡아보면 알겠죠.
6: 일단 지금은 토끼를 잡으러 왔어요. 그럼 용왕님 병이 나을 수 있다면서요.
5: 아서라, 포기해야겠어. 아무리 찾아도 토끼가 안 보여.
6: 응? 응. 저기 토끼 있는데요.
5: 에? 없던 토끼가 갑자기 보이네?
6: 응.
2: 일단 우리 다 같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자고요.
5: 토끼야! 너 춤 잘 춘다. 너도 좀 괜찮네.
2: 근데 여기서 춤추는 거 좀 심심하지 않아?
6: 그러니까 춤추기 딱 좋은 장소가 있는데 같이 안 갈래?
5: 그게 어딘데?
2: 응, 영궁.

0: 육지야 맨날 볼 수 있고
1: 바닷속은 아무 때나 볼 수가 없다고.
0: 그래? 거기가 그렇게 핫하단 말이지?
1: 완전!
0: 어쩐다.
1: 그래 가보지 뭐. 대신 간 김에 나 호캉스 시켜주라. 바닷속은 처음 가보거든.
2: 물론이지.
1: 그럼 가보는 거야.
3: 안녕하세요 용왕님. 토끼라 하옵니다. 용궁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아이고 어참 독특하게 생겼구나.
3: 유니크하단 말을 좀 듣습니다.
4: 여봐라, 어서 네 토끼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 올리거라.
1: 네? 간을 꺼낸다고쇼? 먹고 자고 놀고 춤추고 신나게 호캉스 즐기러 왔는데 이게 왜 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4: 네 간이 약이 된다 하여 되려 왔는데 뭐? 호캉스? 호캉스?
1: 아이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친절을 베풀 때 의심하라고 했거든.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아!
3: 용왕님.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야 제 간을 100개라도 드릴 수 있는데요. 아 글쎄 제가 그 간을 금고에 놓고 왔지 뭡니까?
5: 거짓말입니다. 용왕님 간을 빼놓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4: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야?
1: 아이고 안 속다니 이걸.
4: 여봐라 어서 이 토끼를 잡아 간을 꺼내 올리거라.
6: 용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0: 아닙니까? 근데 토끼의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왕님. 토끼를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아.
1: 아니, 그럼 나는 계속 아프란 말이냐?
0: 용왕님, 용왕님의 병은 도깨비의 장난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랑 깨몽이가 도깨비를 반드시 잡아서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그냥 보내주시지요. 오.
2: 네,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1: 청이 네가 정녕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토끼는 용궁을 떠나도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니, 용왕님, 토끼를 잡아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기껏 잡아왔더니 그냥 보내버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요?
1: 아니, 청이가 도깨비를 잡는다 하지 않느냐.
0: 저랑 깨몽이가 반드시 잡아올 테니까 염려 마세요, 자라님.
3: 아니, 청아, 네가 무슨 수로 도깨비를 잡는다는 것이야?
2: 청이한테는 마법의 부채가 있잖아요.
3: 도깨비한테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고.
0: 도깨비 방망이가 아무리 신통방통해도 제 마법의 부채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3: 지금 도깨비 무시하냐? 어? 혹부리 영감에 혹도 떼고 하루아침에 집도 허물고 사람을 늘었다 줄였다 하는 게 바로 도깨비라고.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0: 응? 잠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나를 무시해? 그럼 자라님이 도깨비라는 말씀이에요?
2: 그래서 아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꿀몽이도 정말 오랜만이다. 지난번 산속 어디 폐가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귀여워진 것 같은데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1: 그게 사실이냐?
3: 그럴 리가요.
1: 그렇다면 당장 그 자라 등껍질을 벗어보거라. 내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야.
4: 정 그렇게 저를 의심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리지요.
0: 도깨비가 맞았어.
1: 이럴 수가.
3: 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청이, 깨몽, 너희 때문에 다 망쳤잖아.
0: 아니, 우리가 망친 게 아니고 도깨비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3: 내 계획을 망쳐버린 청이 가만두지 않겠다.
0: 하, 나야말로 이야기를 망치고 그리고 우리 용왕님을 아프게 만든 죄. 나 청이 너 도깨비를 용서하지 않겠다. 용왕님 당장 피하세요.
2: 이쪽으로요.
3: 사라져라 신청이. 뚝딱.
0: 하, 청의 이름으로 도깨비를 꽁꽁 청이 묶어라. 뚝딱.
2: 청이.
0: 이야.
2: 청아 힘내. 넌 할 수 있어.

0: 우와, 도깨비가 도망갔다.
1: 고생했다, 청아.
2: 고생은요. 도깨비를 못 잡아서 너무 속상한걸요. 도깨비가 도망쳤거든요.
0: 다음에 꼭 잡으면 되지. 오늘은 내가 이긴 거야. 야호!
1: 그래. 용궁을 들락거린 도깨비를 쫓아낸 기념으로 자, 풍악을 울려라!
3: 아, 용궁이 먹고 놀기 딱 좋았는데 맛있네. 아, 거기로 가면 되겠구나. 거기서 심청이를 없앨 방법을 찾아야지. 그럼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4: 친구들, 오늘은 별주부전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0: 용왕님 옆에 있던 자라가 바로 도깨비였다니. 이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거라니까.
4: 맞아. 친구들, 자라를 발견하면 아니, 도깨비를 발견하면 아니, 자라 변장을 한 도깨비를 발견하면 우리한테 꼭 연락 주기예요.
0: 도깨비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친구한텐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뚝딱 휘두를 수 있게 해줄게.
4: 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야.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랩을 사랑하는 MC 게이머. 내가 랩으로 전통 악기를 소개해 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소금. 삼겹살에는 필수 소금을 알아보자. 대나무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야. 바닷물에도 있죠, 소금을 알아보자. 아주 낮은 음부터 아주 높은 음까지 다니지. 설탕은 없어요, 소금만 있지요. 플루트처럼 가루로 들고 부는 악기야.

반대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이런 다시 박흥보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흥보집은 간대 없고 빌딩도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로 경기 앙상블 낭낭팀의 무대 감상하셨는데요. 무대 분위기가 조금 남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등학생 국악인들

0: 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만큼 첫 무대부터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단단해진 에너지가 느껴졌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책임감까지 더해진 터라 무대에 담긴 마음도 남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린 꿈나무를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과 목표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 더 특별한 울림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1: 네,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명인들의 당찬 무대. 다음 무대도 경기 앙상블 낭난팀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0: 네, 경기 양상불 낭낭팀의 흥겨운 민요 한 판 잘 들었습니다. 낭낭이라는 말처럼 소리가 정말 맑고 또랑또랑하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희는 경기 민요로 아름다운 소리를 이루고 낭낭하게 노래를 부르자는 뜻으로 만든

0: 만들어진 팀인데요. 낭랑 18세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평균 나이가 18살이어서 이제 되게 사랑스러운 팀이고 맑고 또렷한 경기 민요의 울림을 이제 전해드리고 싶어서 뭉쳤습니다.
1: 아, 실제로 평균 나이가 18살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낭랑 18세네요.
2: 네.
1: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경기 민요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3: 경기 민요는 정말 반전이 있는데요. 들을 때는 밝고 경쾌하지만 가사 속에서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사에 이제 선율과 시김새가 잘 표현되도록 만든 경기 민요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정말 놓칠 수가 없어요.
1: 오, 진짜 경기 민요에 대한 진심이 예, 느껴집니다.
2: 그러네요. 막
1: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행복해 보여요. 경기 민요가 그만큼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1: 우리 친구들 저는 궁금한 게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학교 갔다 올 때 뭐 공부할 때 이럴 때도 경기 민요를 자주 부르나요?
4: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멀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방 청소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방 청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태평가를 부르면서 방 청소를 합니다.
1: 태평가를 부르면서요?
2: 그 저기 본가에 네. 같이 사실 때도 방 청소는 하셔야 돼 아닌가요?
4: 아, 맞습니다.
2: 그건 안 하시고?
4: 아, 좀 더 자주 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앞에 살게 되면서.
2: 아,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4: 네네.
2: 혼자. 그럼 지금 만약에 방을 닦아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된다. 걸레 손에 쥐고 있다.
4: 네.
2: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4: 네.
2: 네.
4: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2: 아, 청소를 싫어하시는구나.
4: 성화는 바치여 무엇하나.
2: 그렇지.

0: 진짜 이렇게 한다고요?
1: 네. 진짜 청소할 때? 네.
0: 야, 청소가 즐겁겠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저도 해봐야겠어요. 뭔가 좀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0: 지금 짜증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 들으니까 확 올라오네.
1: 근데 약간 네. 이러면서 약간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1: 아니, 조우정 씨도 요즘 요리를 또 자주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요리하는 건 어때요?
0: 괜찮죠. 예, 네. 아, 뭐, 요리를 네. 태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1: 예, 네, 그쵸. 예.
0: 괜히 했는데, 이거? 네네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태평가 말고 또 미녀, 일상에 어울리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큰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기지개를 네. 피면서 학문을 갈고 닦는 내용의 청춘가를 부르면서 하면 더 힘이 나요.
1: 진짜로요?
2: 네.
0: 아니, 이것도 제가 실제로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0: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날 때 하는 거예요?
1: 하다가 기지개를 펴면서.
0: 그래요. 기지개 펴면서.
2: 우리 딸이 요즘 숙제할 때 하기 싫다 그러면 요 노래 들려줘야겠어요.
0: 그러니까.
2: 저절로 힘이 나면서 좀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0: 그건 공부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삶의 스트레스도 승화시키는 게 경기 민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 학업이랑 공부 그 병행해서 이렇게 판소리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어때요?
3: 공부도 해야 하고 민요 연습도 같이 하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0: 그래요.
3: 저는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0: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는 꿈을 꾼다고요? 자면서 잠을 자는 꿈을 꿔요?
2: 어머.
0: 와, 신기하다.
2: 그게 돼요?
0: 뭐 되게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꿈꾸는 시간이
2: 자다 깼는데
0: 손해 아닌가요?
2: 또 꿈인가 보다.
3: 근데 잠을 두 배로 자는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아요.
0: 그래요. 그 정도로 오늘 오랜만에 그러면 이렇게 외출해가지고 좀 멀리까지 나왔는데 꼭 좀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4: 저는 이번 무대를 위해서 휴일에도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대가 끝나면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2: 먹고 싶은 거 있어요?
4: 저 떡볶이랑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2: 아유, 엄마 음식 제일 좋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5: 중간고사 마치자마자

0: 오늘 무대를 위해 쉬지 않고 연습을 해서 오늘만큼은 집에서 딩굴딩굴 하고 싶어요.
1: 아, 딩굴딩굴 하고 싶다.
2: 쉬지도 않았나 봐요.
1: 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요?
0: 마라탕 지금... 먹고 싶어요.
2: 마라탕.
1: 마라탕. 네. 아, 시험 끝나고도

0: 재미로 시작하게 된 판소리였는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완성해가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어느 순간 판소리에 푹 빠져들게 되었어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소리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요. 부르면 부를수록 짜릿하고 시원한 판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제가 무대를 통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1: 그때 여신 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아래리다

황주 도하동이 고토옥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충년 3월달 산우달로 상처고

신황후 거동봐라 이 말이 치든 나듯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어 아버지라고 하여

우고요. 남동녀에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궁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주옵소서. 인당수 빠져 죽은 불효의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옵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하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0: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1: 네, 역시 고등학생들의 무대는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이 몰입감부터 남다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아, 고등학생. 네. 정다은 씨는 고등학교 네.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0: 아, 고등학생 때요?
1: 네.
0: 좀 이제 먼 과거긴 하지만
1: 그래도
0: 생각해보면 네. 책을 많이 읽고
1: 예, 그리고 예, 그다음
0: 음악을 많이 듣는
1: 음악을 많이 듣고
0: 예, 그럼 문학 소녀였던 것 같아요. 어, 왜 비웃으세요?
1: 아, 문학 소녀는
0: 문학 소녀였어요.
1: 요즘에도 문학 소녀라고 하나요?
0: 그때는 그래. 그랬습니다. 조우종 씨는요?
1: 아, 저요?
0: 네.
1: 저는 뭐 완전 그냥 질풍노도.
0: 어, 질풍.
1: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넘고
0: 아.
1: 뭐 그런 약간 좀 활발했던 학생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생 시기인데 꿈을 향해서 또 가장 치열하게 달려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에너지가 이 무대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엔 또 어떤 열정으로 우리 무대를 채워줄지 다음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헤이.

0: 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옥수연 학생의 대금 무대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고1이 된 거잖아요.
1: 네.
0: 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기분은 어떤 거예요?
1: 처음엔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된다는 게 조금 긴장되고 겁나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0: 네.
1: 입학하고 나서 동기들, 선배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요즘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고 좋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0: 와, 의젓하네.
2: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이 실제로 돼보니까 중학생 때랑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1: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0: 마음가짐.
2: 마음가짐 어떻게 달라졌어요?
1: 중학교 때는 실수도 많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는 일을 조금 해야 할 일을 좀 미루거나 또 챙겨야 될 것을 까먹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0: 예.
1: 이제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좀 더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0: 아, 아저씨는 50이 다 되지만 아직도 제대로 챙기질 못해서 까먹을 때가 많은데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2: 대단하네요.
0: 굉장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레슨실 선배들 사이에서 네. 대금 명인이라고 불리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1: 네, 제 좀 진지한 모습을 네. 선배님들께서 좋게 네. 봐주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0: 어쩐지 저는... 좀 진중한 면이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 어쩐지
2: 네. 네.
1: 저는 이제 전통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좀 큰 자부심이 있어서
0: 네.
1: 대금 명인이라는 말도 감개무량합니다.
2: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대금이 크기도 크지만 호흡을 많이 쓰는 악기잖아요. 아무리 대금 명인이라고 해도 좀 불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1: 아무래도 관악기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크고 단단한 소리를 내려고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손이나 입술에 경련이 올 때도 있고
0: 그래요.
1: 연습실에 매일매일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체형도 사실 많이 틀어지고
0: 아하, 골반
1: 허리
0: 같은데?
1: 통증도 심해져서 힘들었던 적도 많은데 그래서 요즘 그런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운동은 뭐 어떤 거도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같은 거 하시나요?
1: 헬스장 다녀요.
0: 헬스를 하시고
2: 뭔가를 좀 꾸준히 하려면 아무래도 체력을 키워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 네,
2: 운동도
1: 맞아요.
2: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해서
1: 네.
2: 대금 실력에 더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이렇게 네. 정말 인고의 시간을 네. 거쳐서 그런지 대금 소리가 진짜 깊이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듣기로는 저희 수연 학생이 국악뿐 아니라 다른 일반 음악 자체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1: 네네.
0: 그러면은 이 대금으로 혹시 좋아하는 그냥 다른 노래 음악 같은 것도 연주 가능할까요?
1: 네, 그러면 네. 요즘 제가

0: 즐겨 듣고 있는 네. 영화 사도의 OST인 꽃이 피고 지듯이라는 곡을
1: 너무 좋은
0: 짧게 해보겠습니다.
1: 네,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2: 네, 예, 들어볼게요.
1: 마이크를 제가 받을게요. 예, 자.

0: 사도세자를 풀어주시옵소서. 제 간청이옵니다. 아 네. 너무 진짜 감명 깊었습니다. 네. 진짜. 예, 예.
1: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또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멋진 대금 명인으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날 친구들도 벌써 궁금한데 또 어떤 실력과 열정을 보여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둘, 셋.
4: 안녕하세요. 우리 춤을 사랑하는 무용소년들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에서 마주를 맡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나이라고 합니다.
6: 안녕하세요.
7: 저희는 무대를 좋아하고 춤을 사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이선미 김려원입니다.
8: 저는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동생들도 잘 챙겨주는 멋있는 언니아가 되었답니다.
9: 저는 무용 시작하고 이제 눈이 좀 바르게 펴진 것 같아요. 어때?
10: 많이 늘었어.
11: 저는 사실 집중력도 안 좋고 ADHD가 있었는데 무용을 시작한 이후로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12: 국악하는 청소년 친구들 연습도 너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13: 그래도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14: 우리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 위한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리 꼭 꿈을 이뤄요.
15: 국악하는 10대들

0: 네, 태평무의 힘과 기품이 정말 가득 느껴졌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네.
0: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여주는 무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집중력, 표현력도 정말 대단하네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하면 공부만 떠올리기 쉬운데 국악의 꿈을 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또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무대 역시 우리 국악의 멋을 전하고 있는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실력과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갈지
3: 그렇지.
2: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니 한 주막에 들어 잠을 자게 되었던가 보더라. 그곳에서 뺑덕어미를 잃고 할 일 없이 혈혈단신으로 황성길을 올라가는디.

0: 네, 정승아 학생의 가야금 명창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뭐 태어날 때부터 가야금을 하면서 태어난 것처럼 너무 잘하는데 네. 생각보다는 가야금을 아주 늦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시작한 거예요?
1: 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 작년부터요? 오,
0: 얼마 안 됐네.
2: 아니, 그러면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만큼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1: 제가 중학교 때 판소리를 배웠었는데요. 판소리를 배우면서 가야금 병창을 조금씩 접하게 됐었어요. 네. 판소리에 가야금을 얹어서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계속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늦게라도 시작해봤습니다.
0: 근데 네. 악기를 1년 안에 이렇게 잘 칠 수 있어요? 네.
1: 저 아직 네. 좀 부족하지만 노력 중입니다.
0: 대단하다.
2: 재능이 있나 봐요.
0: 예.
2: 근데 진짜 늦게 선택한 만큼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가야금 병창으로 입시 준비도 하고 있겠어요?
1: 네, 가야금 병창으로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랑 중앙대학교가 제가 지망하는 학교입니다.
0: 정해는 안 됐다. 예, 어떻게 네. 가능성은 한 몇 프로 정도? 아,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가야 돼요. 이거 대입입니다. 예.
1: 67%.
0: 67? 네.
2: 또 잘하지 않을까요?
0: 아니, 네.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죠. 예. 목표도 아주 분명하고 그러니까 꼭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지금 승아 학생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유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1: 제가 본가는 울산인데요. 제가 남원 구강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0: 기숙사 전북 남원까지
1: 네. 네.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0: 그 춘향의 고향 그 남원에서 네. 야, 그러면 뭐, 예, 이미 정서가 다 깃들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부모님도 네.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좀 네.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자주 생각납니다.

0: 어른스러워요. 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1: 이게 또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또 철이 또 들고.
0: 빨리 들어요.
1: 네, 부모님 생각.
0: 네. 오늘 무대도 아마 부모님께서 뿌듯하게 보고 아유 우리 이승아 잘하네 이러고 계실 거예요.
1: 그럼요. 예.
0: 이렇게 나온 김에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드려보는 거 어때요?
1: 저기 보고. 예. 네. 자.
2: 엄마 아빠 안녕 나 승아야 제가 오글거려서 잘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위해 애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1: 아유 그래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좀 약간 좀 시크네요
0: 눈물이 좀 그렁그렁해요
1: 그래 아니 이렇게 이쁜 딸을 매일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유 그래 그 너무 의젓한 느낌이 들어서
0: 맞아.
1: 어때요 승아 학생은 사춘기도 좀 조용히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냈어요?
2: 주변 분들께서 저한테는 승아는 사춘기가 없다 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0: 네.
2: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0: 네.
2: 생각해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 동생 남동생 승우한테 네. 좀 아무 이유 없이 네. 좀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1: 아, 몇 살 차이 나요?
2: 네 살 차이.
1: 네. 네 살. 상대가 안 될 텐데 많이 짜증 내고.
0: 네, 그 정도가 사춘기였다 하면 진짜 사춘기가 없는 거에 가까워요.
1: 집을 혹시 네. 가출한다든가 최소한 그 정도인데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2: 네.
1: 아 그러면 뭐. 예. 네.
0: 그리고 이제 승아 학생이 1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데 19에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을까요?
2: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버킷리스트도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0: 궁금하다.
2: 일단 먼저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게 가장 큰 버킷리스트고요.
1: 한예종 혹은 중대.
2: 네. 네. 그리고 이제 입시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
0: 재밌겠다. 네,
2: 좋은 추억 만들고 싶고
1: 그리고, 네.
2: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2학기 때 발표회 개인 발표회를 통해서 10대를 좀 멋지게 장식하고 싶어요.
1: 야, 이 마지막 10대를 네. 찬란하게. 아, 진짜 이 버킷리스트 네. 탑3 꼭 다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0: 네.
1: 저희는 진짜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승아 학생의 마지막 10대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좀 정진하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응원할게요.
1: 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무대는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과전공 전호민입니다. 제 학교 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일본이 이거
5: 그 대만 거기 위에 차지해가지고 라오청반도
6: 일본 마파스타
3: 학교생활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어린 가객입니다. 요즘처럼 분주한 시대에 정가를 들으면 마음이 금방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도 정가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악하는 청소년 친구들 파이팅입니다.

0: 고등학생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어린 학생들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말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친구들의 소리와 또 연주에 담긴 열정이 더 크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악의 미래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이 앞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그리고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이 무대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로 전호민 친구가 준비한 정가를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0: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임금님이 행차하신 곳은 서울시 서초구. 한양에는 어떤 맛을 찾아오셨을까? 임금님, 무슨 한숨을? 땅 꺼지겠어.
1: 임금님 안녕하세요.
2: 오, 피디 양반. 왔는가?
1: 아이 또 왜 이렇게 한숨을 또 쉬고?
2: 아니 그 날도 좀 쌀쌀해지고 말이야. 마음도 쓸쓸한데. 아니네. 이런 얘기 해서 뭐해? 아, 지난번에 우리 그 왜 속초강님 떠나지 않았나? 그때 그 너무 바다도 보고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때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진짜
1: 미리 말씀해 주시면 뭐 저희도 그걸로 쫓아갈 수 있는데
2: 아유 내 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드라마를 보면 말이야 뭔가 그 주인공이 답답해 그러면 그냥 채시동 걸고 그냥 바닷가 해안 도로를 막 달리고 막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쫙 풀리잖아 주인공이 느끼는 그 자유 근데 우리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지 않나 얘기해서 뭐하나
1: 그 드라마잖아요 그
2: 그렇지 그건 드라마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말이야 드라마 주인공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고민해봤더니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야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 아닐까?
1: 결국은 드신다는 거네
2: 그렇죠. 결국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지금 모두가 광활하게 펼쳐진 동해바다거든. 동해바다.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만나자 그랬거든. 자, 그럼 가보세요. 그런 집이 있거든. 갑시다.
0: 동해바다 한번 가보자. 바다 가고 싶은 임금님이 찾은 곳은 어디인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거 참 가오리처럼 생겼는디. 강원도에서 유명한 가오리 요리를 드시러 오셨구나. 한양에서 가오리라니 참 신기하도다.
2: 어디 보자. 강원도 토속음식이다. 오, 야, 메뉴가 조림에 지리에 무섭습니다. 오늘은 내가 동해바다 느낌 나게 가오리를 먹으러 왔으니까 일단 가오리 조림, 그다음에 대구지. 잠깐만, 여기 사리 추가가 있었네? 오징어, 고리, 떡사리? 사리도 하나 추가해서 시켜서 먹으면 되겠다.
3: 응? 벌써?
2: 자, 사장님. 주문 좀 받아주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사장님. 아이고, 네. 야 여기가 가오리 조림이 그렇게 맛있다 그랬죠.
4: 감사합니다.
2: 예, 이 동네 소문이 파다합니다.
4: 맞습니다.
2: 제가 오늘 저 동해바다 온 느낌 딱 나게 가오리 조림.
4: 네. 예,
2: 가오리 조림 하나하고 대구지리 국물을 제가 또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국물을 더 골아서 네. 예, 대구지리하고 오징어 순대 이렇게 같이 딱. 그리고 잠깐만. 여기 보니까 사리 추가가 있네요. 이거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4: 원하시는 거.
2: 그러면 당연히 곤이죠, 곤이.
4: 곤이죠.
2: 예, 곤이. 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주문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리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
2: 내가 사리를 원래 추가를 잘 안 하는데 곤이가 있어서 추가를 했어.
1: 그럼 평소에도 다른 거에도 사리 안 넣으세요?
2: 원래 음식을 시킬 때 추가로 막 위에다 막 더 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피자 같은 거 시켜도 피자 원래 그대로 주는 그대로.
1: 지난번에 라면 사리도 있었죠.
2: 라면 사리는 라면이지 사리가 아니잖아요.
1: 사리를 특별히 안 넣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2: 국물이 걸쭉해져서. 시작부터 덮고 끓여가지고 국물이 막 쫄고 걸쭉해지고 이런 거 너무 싫어. 국물 맛이 안 나잖아. 맛이 없잖아, 국물이. 나 누구예요? 국물 덮고 임 덮고 임국물. 시작합니다. 어, 사장님.
4: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예, 예. 와, 오, 주방이 넓네요.
4: 예.
2: 야, 아니, 사장님, 제가 뭐, 가오리 찜이나 이런 거는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4: 네.
2: 이 가오리 조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은 제가 여기가 거의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4: 아직까지는 서울에는 네. 가오리 조림 전문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2: 맞아요. 찜 종류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양념 얹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먹어봤는데. 야, 잠깐만. 그러면은 가오리는 어떤 가오리를 쓰시나요? 좀
4: 아, 저희 가오리는.
2: 오, 예.
4: 이렇게 지금.
2: 오, 손질 해놓으신 거네요.
4: 네. 반건조된 가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아, 반건조예요?
4: 네, 저희 제가 이렇게 이제 요리 연구를 좀 하면서 아무래도 반건조 가오리가 이 두께감이나 식감이나 이런 간이 배는 부분에 대해서 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반건조 가오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2: 이거 해가지고 저 조림을 하시면은 뭐 양념이나 뭐 이런 좀 비법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요거를?
4: 일단 가장 큰 비법은
2: 네.
4: 저희 할머니, 네. 외할머니부터 어머니까지
2: 네.
4: 전부 다 강원도 음식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셨어요.
2: 어?
4: 그래서 제가 이제 3대째. 그래서
2: 야, 잠깐만, 그러면 거의 그 요리계의 맛수저, 네? 손맛수저를 타고나신 분이네요?
4: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어떤 그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 비법이 있다고요?
4: 예, 비법이 있는데
2: 네.
4: 어, 그중에 이제 요기.
2: 어, 예.
4: 요게 이제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비법 가루.
2: 비법 가루요?
4: 예.
2: 어, 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약간 고춧가루 향도 나는 것 같고. 잠깐만요, 한번 떠서 보겠습니다. 이렇게인데? 이게 뭘까요?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 느껴진다, 느껴진다.
1: 맡으시면 뭔지 아세요?
2: 아... 일단 고춧가루는 들어갔어요.
1: 그건 제가 봐도 알 것 같은데.
2: 어, 그래요? 어이, 어이, 눈썰미가 대단하신데? 응. 제가 왜 아 그랬냐면 고춧가루가 들어갔구나 말구나 나도 모르겠어.
0: 어이씨구!
2: 아무리 향을 맡아봐도 뭔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어, 고춧가루는 들어간 것 같아. 와, 이거 어, 신기한데요. 야.
4: 네, 가오리 조림의 간을
2: 네.
4: 네, 조금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저희만의 아... 특별한 가루입니다.
2: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혹시 뭐 고춧가루 들어간 거 말고 더 이상 여쭤보면 좀
4: 네, 그거는 네, 이거는 저희만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 이걸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2: 자,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조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4: 이제 육수가 따로 있는데.
2: 그렇죠.
4: 뒤에 보시면은
2: 육수가 어, 얘인가요?
4: 예.
2: 오. 얘도 비법 육수죠.
4: 그렇죠.
2: 이거 뚜껑 열어보면 안 되죠.
4: 아, 이거는 안 돼.
2: 아, 당황하다.
4: 네, 놀랬습니다.
2: 야, 근데 이거 뜨거워서 못 잡을 것 같아요. 네,
4: 이 육수가
2: 네.
4: 이제 저희 기본 베이스로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진한 맛을 잘 우려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2: 해산물.
4: 해산물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야채도 들어가고
2: 네. 네,
4: 조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2: 요리조리 잘 피해가십니다. 예. 아, 어쨌든 근데 해산물이 들어갔다.
4: 예.
2: 예. 그럼 확실히 감칠맛은 보장되겠네요.
4: 그렇죠. 이 어떻게... 베이스로 네. 음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칠맛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어,
2: 잠깐만, 그러면 이 육수는 조금만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4: 아, 예. 그럼요.
2: 예. 다른 거 하나 없이 그냥 비법 육수로
4: 조금 뜨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2: 네네. 이야, 궁금하네요.

0: 이거 뭔가 깊다는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1: 향을 조금 더 많이 올라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국물을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맛입니다. 다 마셨어요. 다. 와, 뭔가 은은하게 육수를 우려내신 게 이 육수 맛이 계속 당기네. 와, 또 먹었어, 또 그거.
2: 안 됩니다.
0: 예. 육수 맛 테이스팅 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는데, 이거 궁금하네요.

0: 빛깔도 이 육수 빛깔이 어쩜 이렇게 맑죠?
1: 조미료나 이런 거를 저희는 하나도 첨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맑은 상태로
0: 맑게
1: 예, 항상 그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0: 정말 육수 흔중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는 그럼 가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 가오리 조림 불을 올려 보는 게 맑은 육수의 가오리다. 꽃들 반건 교환 가오리가 듬뿍 들어가네. 조림의 각종 채소는 빼놓을 수 없지. 할머니부터 내려온 비법 양념 듬뿍 빨갛게 끓어오르니 입맛이 와 오르는구나. 강원도의 맛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가오리 조림 납시오.
0: 우와. 아유 정말 그냥 가오리 집이 다 보니까 그냥 동해바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3: 오! 오! 저 파도! 오! 파도!
0: 우와! 시신 뭐 죽었지?
4: 와! 우와! 파도가!
0: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잠깐만. 일단은 어? 가오리가 어디서? 오! 잠깐만. 이 큰 게 이게 가오리인가? 오! 엄청 큰데? 우와! 가오리를 일단 살부터 먹어봅시다. 우와! 아니 이거 방금 좋아하셨다 그러더니 확실히 어? 게살향이 나는데? 이거 무슨 좋아야? 맛있는 꽃게찜 먹을 때 그 먹어보자. 야. 야, 이게 반건조의 매력이구나. 응? 살밥이 생물하고 다르게 엄청 꼬들꼬들거리네. 아우, 조림 양념도 잘 배어있고. 아, 고니도 한번 맛을 봐야지. 응? 이야.
5: 이거 사이사이에 국물 양념 뺀 거 봐.
0: 오. 야. 입안에서 얘네들이 요리조리 움직이는구나. 야, 가오리 먹을 때랑 또 좀 다른 느낌인데? 나는 사장님이 아니 무슨 물을 이렇게 두껍게 썰어주셨나 그랬더니 가오리였어. 이거 보세요. 우와
6: 맛있겠구나.
0: 응? 이렇게 두꺼워. 가오리 동해바다 서핑을 해야 되겠는데? 어? 동해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엄청나게 큰 파도를 만난 기분입니다. 와, 가오리 파도에 휩쓸렸네. 응? 야,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여기 따뜻한 가오리찜 먹으면 진짜 좋겠다. 응? 아? 아까 사장님이 김에다가 가오리 넣고 콩나물이랑 이렇게 먹으라고 했지. 한번 먹어봐.
7: 나는 가오리를 먹는다네.
0: 와. 오, 맛있구나. 김이 가오리와 김의 만남이 아름다운 이중주의인 줄 알았다. 콩나물과 청양고추가 연합 사중주를 올려야 잠시만 감상을 하겠구나.
2: 아니 임금님, 우리는 국악과 함께 하는데 현악 사중주면 나는 뭐하오?
8: 그치. 하지만 타오리가 워낙 맛있어 보여. 이번엔 파들이니 다음에는 나도 불러주시.

0: 내가 국물맹이 아닌가? 응? 국물 덕후. 야, 이게 여기 생대구 지리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순 없지. 잠깐만, 이게 뚫려서. 오, 미더덕도 있다. 미더덕이 헤엄을 치고 있네. 자. 야. 아우, 국물이 혀를 꽉 붙잡고 안 놔주네. 와, 아, 시원하면서도 지리의 깊은 맛이 나는구나. 오,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야, 아우, 이걸 감칠맛이라고 하는 건가? 응? 아우, 혀를 휘감는 이 감칠맛. 야, 참을 수가 없구나. 어디, 대구야, 어디 숨었느냐. 이리 나오너라. 과인이 왔노라. 모습을 드러내거라. 우와. 우와. 아우,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아, 국물 향 어떡하실 거예요? 대구 지리의 깊은 국물 향. 대구의 이 살밥을 보십시오. 예쁘지 않습니까? 예? 네? 어, 맛있다. 이야, 대우살이. 포슬포슬하게 씹으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가네요. 이야, 국물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 지리에 들어있는 고니도 한번 먹어야겠다. 고니는 또 주름 사이사이에서 국물이 쭉 나오기 때문에 먹을 때도 지리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판별해 주죠. 달라, 달라.
1: 안 뜨거우세요?
0: 지금 뜨거운 게 문제예요, 지금? 맛있는 거 먹는데? 입천장 다 벗겨서 먹어야 되나? 대부분 국물 덕후들은 입천장 벗겨지는 거 안 무서워합니다. 입천장이 좀 훅딱 벗겨져야, 아, 내가 뜨뜻하고 칼칼한 걸 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2: 그렇지!
0: 야, 이거 진짜. 아니,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은 땀 있죠? 서서 맺히는 게 겨울에 추울 때 이거 탁 먹으면, 아, 추위 싹! 아,
3: 추운 겨울 한입 하면 온몸이 싹 풀리는 생대구 지리. 맑은 국물의 개운한 맛이 대구의 고소함과 함께라니, 아, 시원하다.
0: 아,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 할 일을 해야겠지. 동이종의 동이보 감감감감. 예로부터 동이보감에서는 가오리를 이긴이라고 하여 사람에게 이롭다 했네. 소변을 좀 보는 걸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아, 특히 꼬리에는 큰 독이 있으니 먹을 때는 반드시 잘라서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오리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체중 조절에 유리하고 또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 아주 도움이 된다 하였어.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되어서 숙취 해소에 좋고 또 위나 간 건강에도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하니 올 겨울 가오리 많이 먹어야 되겠소 안 되겠소? 많이 드시오.
3: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강원도 오징어. 강원도 하면 오징어가 빠지면 섭하지. 탱글한 오징어 몸통에 소를 꽉꽉 채워넣어 예쁘게 계란옷도 입고 맛있어져라 앞뒤로 노릇하게 잘 익혔네요. 이것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강원도의 별미 오징어 순대.

0: 어떻게 너무 이쁘다. 와. 이야. 자, 이거를 찍어서. 오. 오, 야, 탐스럽구나, 탐스럽구나. 한 장만 찍어서, 아, 이거 찍어서 열매를 먹는 거지. 아우.
1: 네?
0: 대주야. 우와. 야, 이거 딱 먹으니까. 아, 나 오늘 요 며칠 그냥 속초 양양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 쓸쓸함과 우울함이 싹 날아가게 나는 동해바다 볼 거야, 동해바다. CG 넣어주겠지. 아, 동해바다. 잠깐만, 아까 찍어 먹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순대 속에 달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 고르고
1: 그 어릴 때 엄마가 입에 밥 넣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2: 아, 그렇지.
0: 밥상 관련해서 궁중 예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제가 흥분했습니다. 여기 동해바다가 보이시죠? 동해바다. 오늘도 아주 호사롭게 동해 한상 차림을 잘 받아서 즐겼구나. 아, 참으로 맛있구나.
2: 맛있구나.
0: 아, 오늘 그냥 뭐 동해바다 안 갔는데도 동해를 다녀온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 뒤에 동해바다 물결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잘 먹었다.

0: 그래 그래 드디어 왔다 왔어. 됐다 됐어. 카사노바 하면 떠오르는 그 음식.
1: 카사노바 사랑. 카사노바 사랑.
2: 굴.
1: 설지식령이 정지주 맛인가? 올해 첫 굴. 잘 먹었다. 아.

0: 21세기 한국 음악.
1: 이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2: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3: 국악계 1장입니다.
1: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균형 잡힌 식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 건강에 좋은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식사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식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에너지 원천인데요.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알맞게 제공하여 우리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하고요. 신체적인 영향 외에도 정신적인 피로도를 낮춰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과 행복의 시작이자 지속적인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고 키워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여러분의 일상에도 활력이 싹 트길 바라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어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아봅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3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

잡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 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 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곳곳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굽은 등을 펴주고 등 뒤로 묶어놓은 팔을 유지하여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는 마리치 아사나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편 다리와 굽힌 다리에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맞잡을 수 있는 분 중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은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혹시 두 손을 맞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팔을 그냥 감싸 안은 상태에서 왼손도 마치 못 잡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을 권합니다. 자, 왼발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발 무릎을 세워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맞잡아 봅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을 잡을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고 손목을 잡힌 손은 주먹을 쥐어봅니다. 마시고 등을 펴주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이 동작은 아랫배를 수축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생리통이나 복부 팽만 완화에도 정말 좋은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보다 복부 내부에 깊은 자극을 주어 몸속 장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동작도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놓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혹시 가능한 분이라면 이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려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돌아갈 때 왼쪽 발목이 다치지 않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무릎을 감싸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이번에 접은 상태에서 무릎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을 감싸앉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한 분들 추가적인 동작을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린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목이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천천히 감싸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셋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소화 불량이나 변비, 설사 완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더욱 꾸준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놓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척추는 몸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부터 목까지 부드럽게 만들어 좌우로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바닥을 쓸듯이 밀어내고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척추가 틀어지면서 요추부터 흉추까지 천천히 비틀어지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왼 팔꿈치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봅니다. 자, 혹시 조금 더 비틀기 또는 왼쪽 어깨가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동작을 추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바닥을 밀었던 오른팔을 등 뒤로 가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뒤꿈치를 밀어내고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틀어서 바닥 한 점을 응시하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정면 보면서 손을 풀어주고 반대쪽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오른팔로 무릎을 비틀어주면서 왼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꿈치로 천천히 밀고 왼손으로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켜줍니다. 내쉴 때마다 오른팔꿈치로 허리를 비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와 허리가 좀 더 부드러운 분들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비틀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 더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천천히 감아봅니다. 왼손을 들어서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맞잡아보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뻗은 다리 뒤꿈치 밀고 허리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줘 비틀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 전체가 경직될 수 있는데요. 자세의 완벽함을 만들기보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비틀기 요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이번에는 골반에 좀 더 이완을 요구하면서 허리를 비트는 것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 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자, 이제 반대 동작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엉덩이 밑까지 당겨주고 왼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를 틀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오른쪽 좌골과 왼쪽 좌골을 최대한 바닥까지 내려주면서

척추와 신체 곳곳에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를 배워봤습니다. 좌우로 틀어진 척추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만큼 위와 소장, 대장의 활발한 연동 운동을 도와 몸 속 장기의 불균형을 잡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소화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 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0: 기말고사 끝났고
1: 기말고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려고 왔습니다.
2: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놀이공원 와서 풀라고 해서 왔어요.
3: 놀이공원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1: 행복이다.
0: 자, 우리 이제 버스킹하러 가보자.
4: 파이팅!
0: Let's go!

0: 멤버들을 한 명씩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밴드의 비주얼과 강렬한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희!
0: MZ 소리꾼 김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다음은 태평소 김진원! 예,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죠. 그리고 저희 밴드에서 도도함을 담당하고 있는 해금 김하은! 장단을 담당하고 있는 드럼 홍대항! 그리고 저는 밴드에서 선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고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옥고지라는 뜻은 잔치나 축제를 뜻하는 네, 순 우리말인데요. 저희 음악이 잔치나 축제처럼 이렇게 흥을 나게 여러분들을 연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었습니다. 저희가 또 정말 많은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후회 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판사판이라는 노래인데요. 조선시대 때 가요가 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조선시대 때 유행가. 캐주얼한 전통을 네, 저희 이판사판에 담아가지고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저희가 이 입판사판 노래를 하고 나면 체중이 거의 1kg씩 줄어 있습니다. 땀이 지금 거의 지금 흘러내리기 직전인데요. 땀이 많아서 더 많이 빠지는데 어떠신가요? 입판사판 부를 때.
1: 저는 독감으로 1kg도 안 빠졌는데 입판사판 하면 3kg, 4kg 빠집니다. 아, 지금 오늘 다이어트 너무 이미 끝났어요.
2: 그런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한오백년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민요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의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국악을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들려드릴 한오백년은 저희 어떤 그런 고민이 이렇게 담겨 있고 고단한 어떤 삶, 한 그런 거를 아주 세련되고 긴장감 넘치는 이제 가요 형식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0: 저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그쵸, 롯데월드의 그쵸 민속박물관이죠. 이곳에서 공연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딱 이 식당가 쪽으로 딱 들어섰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것 같은 약간 선비라 선비 체질이라 너무 좋았는데요.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멤버들도 여기 처음 와본 멤버들이 있어요. 하은 씨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1: 이런 공간이 있는지 사실 전 몰랐는데 외국인 분들까지 이렇게 오셔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기시면서 한국을 알리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혹시 여기 와가지고 좀 미리 좀 둘러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2: 그 앞줄 되게 아리따우신 여성분 계신데 혹시 한번
0: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예, 본인이라고 이렇게 자신감
2: 아주 센터로
0: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2: 계신데?
0: 좋을 것 같아요.
2: 네.
3: 아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기 롯데월드 와서 사실 여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삼성에서 왔는데 저기 남문 쪽에 보면 삼성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삼성 화이팅.
0: 삼성 팬이시군요.
3: 아 그래서 왔더니 이 여기를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목꽂이를 만난 게
0: 운명이.
3: 이게 정말 운명이 아니었나.
2: 삼성이 이어준
3: 목꽂이 화이팅.
2: 삼성 목꽂이 화이팅입니다.
0: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으시다면은 해금 멤버의 저기 어머님 아버님께서 한번 같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익산에서 온 하은이

0: 아빠 김경신입니다.
1: 어디가 좋았는지.
0: 예, 저야 항상 우리 딸을 응원하러 다니는데 민속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그 다음 곡 저희 자작곡 한몽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원하는 꿈을 꾸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커가지고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사연을 한 번씩 읽어볼까요?
1: 잠실 놀이공원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여기 놀이공원 안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와봤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아기자기 미니어처가 정말 많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 놀이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고 전통과 이런 우리나라의 되게 재밌는 부분을 또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퓨전 국악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소감. 젊은 분들이 우리 가락을 연구하고 멋지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교복 입고 롯데월드 여행 온 날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가족끼리 교복 입고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아, 학생 계시구나. 아, 저는 학생이신 줄 알고.
2: 아, 저도.
1: 아, 너무 학생 같으시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0: 저는 진짜 복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어쩌다가 이렇게 놀러 오시게 됐고 저희 이제 목고지를 발견해서 버스킹 보게 되었는지 또 소감 어떤지.
3: 교복이 제가 들어갔을 때 사라졌고 졸업했을 때 교복이 다시 부활을 해서 교복을 한 번도 이제 제 평생 못 입어본 거예요. 그래서 넷이 다 이렇게 저 때문에 빌려서 입고 같이 이렇게 다 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속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공연을 하고 계셔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혹시 아버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말 사랑꾼이신 것 같으세요. 이제 교복도
4: 네, 좋은 곡 저기 공연 많이 잘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뜻깊은 날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되게 아파요. 아파서 이제 중증 환자가 된 지 5년째 됐는데 원래는 제가 5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기 온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역시 오래 살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고맙습니다.
0: 저희의 공연이 또 이 여러분들 삶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잊혀진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리랑을 들려드림으로써 저희가 노래하고 싶은 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잊혀진 아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볼 텐데요. 마지막 곡 하기 전에 멤버들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드럼 멤버 홍대한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너무 미안한데 네, 한번 얘기
1: 말을 진짜. 너무 안 해가지고 목이 잠겨서 제가 어렸을 때 놀이공원 이렇게 놀러 왔을 때 퍼레이드랑 공연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보고 또 음악을 하니까 꼭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뜻깊게 공연을 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도 재밌게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날샌돌이 진원 씨.
2: 그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3: 놀이공원이 사실 좀 낭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막 정신없이 타고 그런 추억들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이런 많은 좀 다양한 분들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마지막까지 더 재밌게 힘차게 한번 노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 좀 계속 앉아 있으셔서가지고 좀 몸이 찌뿌둥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곡이니까 한번 후회 없이 일어나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같이 따라해서 춰야 되는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어나 주세요.
3: 친구들도 같이 빠짐없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진짜 재밌는 춤을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막 집에 가서 따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4: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 난리굿이에요. 진짜 난리 한번 제대로 피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꽂이 난리굿 가자.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업밴드 목공
1: 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신속한 악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소리를 새롭게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선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3: 색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오랜만에 우리나라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 앞으로도 멋진 공연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목보제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5: 조선 버스커즈 화이팅!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탈춤의 3요소 장단, 판, 그리고 탈.
1: 누가 날 찾나 거기 누구라 날 찾.
0: 그럼 나는? 나는 어디 있어? 탈을 쓰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2: 이제 탈을 쓰면 다른 인물로 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저의 자아와 이 탈의 어떤 캐릭터가 만나서 그걸 새로운,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탈춤에 등장하는 말뚝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말뚝이는 강정 탈춤을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활달하고 또 씩씩해 보이는 그런 춤사위를 하고 있는데 늘 도약하는 춤사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캐릭터를 창조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한데 탈을 쓰면 우선 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조금 더 과하게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어떻게 낼까?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로 나의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볼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얼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좋아. 아주 좋아요.
1: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네. 좀 더 해악과 익살이 있게. 네. 해봐봐. 아이고 허리야.
0: 그렇지.
1: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0: 그렇지.
1: 강령탈춤은요, 행정상 북한에 있는 그 황해도 부민면 강령리에서 놀아오던 탈춤이에요. 해안가를 대표하는 그 황해도의 탈춤이고,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해안가라 활기차고 씩씩하고, 그 탈의 특징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탈의 특징은 굉장히 그 사실에 가까운 인물형이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이쁘고 정감이 가죠.
2: 리아라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노래와 재담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또 자신의 인생을 또 잘 꾸려나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요 또.
3: 아고 웬 할멈입나?
4: 아마도 웬 할멈일세.

탈춤은 황해도의 강령지방에서 전해져오는 강령탈춤으로 미아라 할미가 이렇게 영감을 찾으러 오늘 여기 국립국악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탈을 쓰면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서 공연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땀을 막 질질 흘리면서 안에서 막 침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탈을 쓰니까 못 닦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한 시간 동안 내리 침, 콧물, 땀 흘리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그냥 그래요.

0: 아가멤논을 저희가 탈춤으로 새롭게 각색해서 풀어낸 공연이고요. 저는 그중에 아이기스토스라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아이기스토스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 아가멤논과 그 아가멤논의 정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가멤논을 해하게 하고 또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정부를 나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1: 이번 인선 씨가 맡은 아이기스토스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어디서 보지 못한 게 인선 씨만의 움직임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탈춤을 배웠던 몸이 하니까 또 약간 탈춤스럽기도 하고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담 그리고 스토리가 있지만 이 아가멤논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서 이 고정된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제가 그 캐릭터에 맞는 움직임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0: 정말 질투날 정도로 어떤 작품을 대할 때 저는 그냥 요만큼 생각하면은 인선 씨 같은 경우에는 더 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1: 기존의 탈춤꾼에서 갇혀 있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지점이 굉장히 제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뭐 이 무대에서는 모든 예술에서 최고의 칭찬은 잘 논다 아닐까요?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정말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관객들을 대신해서 좀 신명나게 놀아주고 싶어요 매번. 늘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듯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주 무대에서는 제가 관객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신명나게 좀 잘 놀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허이.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이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2: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3: 국악계 1장입니다.
1: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0: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땀에는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주나 멈춰라.
2: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울철이 아니야. 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괜찮았나요?
3: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0: 짜고 돼.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토끼를 애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사던 첩첩이 둘러싸고 하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키가 에 맥혀 펄렁 펄렁 떨으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 옥 좋다 삼복 다름에 너를 야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 내 옥에 탁 나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그 열내족 열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 같으면 너무 좋다 토판에 너를 잡아 토백주 살찐 다리양 회가 정용공바 두박 없이 누나 먹고
1: 그렇지
0: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죽어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아.

무엇이냐? 내가 마마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은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500금으로 초급뼈 자간선이 너를 산채 보라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며 연금상을 아재요리야. 둘거라 토끼는 열받어야 밝은 한 초장대로 꼭 찔러 들어오면이 토끼 하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남요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를 맞을 놈은 남요. 두 번만 타고 얻으면 엉두아리 뼈도 안 남겄다. 덕기는 열방아이야 영덕전 너는 둘 동댕이 차이.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이 시대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요.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음악을 즐기시고 또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첫 시간은 준수 지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음은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벗을 뜻하죠. 저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고 또 무대를 내려오면 누구보다 솔직한 준수지음의 첫 번째 친구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준수지음 송소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네.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네.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 스튜디오를 제가 네. 저도 처음인데 네. 이렇게 딱

0: 보니까 어때요? 저희 아지트 온 기분이?
1: 정말 아지트 같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0: 저도 사실 제 아지트여야 네. 되는데 아직 좀 어색해요.
1: 어색한 아지트.
0: 약간 하지만 정말 아담하고 뭔가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손님들을 모셔놓고서 정말로 어떤 우리의 이야기들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무척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손님들을 잘 맞이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앞섭니다.
1: 이렇게 맞이하시는 MC의 역할은 처음이지 않으세요?
0: 사실 처음이에요.
1: 진짜 솔직하게
0: 진짜로
1: 기분 어떠세요 지금?
0: 아 오늘 네. 여기 이 스튜디오 오는 길에 네.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을까?
1: 네.
0: 그렇게 숱하게 무대에 서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끌어가면서 또 오시는 분들의 손님을 내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오늘 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서희 씨를 처음 이렇게 모신 이유 또한 네. 그 역할에 있어서 정말로 잘 받아주고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1: 과연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네. 노래도 불러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무 응원할게요.
0: 고맙습니다.
1: 화이팅!
0: 서희 씨 저도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왔으니까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앞서서 정말 서희 씨 무대도 정말 보여주셨었는데 네. 국악 신동으로서 일찍이 또 송소희라는 이름을 알렸어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서희 씨가 신동에서부터 또 소녀 이렇게 또 청년으로서 커오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1: 네.
0: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이 국악을 처음 접하면서의 시작 동기가 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사실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국악을 잘 알지도 못했고 국악이라는 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이제 저희 엄마가 어머 이런 우리나라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있네? 라고 이제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저의 어떤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국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운명의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변함없이 국악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도 내가 깊은 사랑을 국악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이긴 한데
0: 그렇긴 하네요.
1: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0: 이제 저는 사실 또 이제 남도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판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민요를 하고 있고
1: 그쵸.
0: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특징들이 정말 달라요. 무대에서 표현되는 소리가 저희 남도는 정말 밑으로 아래 굵게 떠는
1: 네.
0: 또 소희 씨가 하고 있는 경기민요는 위에서 경쾌하게 어떤 기교가 정말 섬세한 기교들이 많은데 근데 소희 씨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경기민요의 멋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1: 저는 항상 이 질문에 그 단정한 멋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민요는 보다 다른 남도 소리에 비해서 보다 좀 그 절제해야 되는 미덕을 많이 배우잖아요. 소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드는 것 같고 소리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풀어내게 되는데 그런 단정한 멋이 참 저는 멋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0: 어찌 보면은 이제 경기민요를 쭉 해오다가 지금은 너무나 활발하게 또 자유롭게 소희 씨만의 음악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소희 씨의 콘서트를 또 보러 가기도 했었지만
1: 그쵸.
0: 내가 보고 있었던 소희 씨의 또 다른 모습에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또 그런 음악을 했었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네. 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1: 사실 제가 그동안 이 국악 씬에서 해왔던 모습이 저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제 음악을 자유롭게 지어 부르고 무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아는 나는 정말 요만큼의 나였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손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목소리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고 어떠한 정답 없이 본능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소리 내려고 하고

0: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1: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전통과 우리의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끝이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결국 귀결이 돼서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내 그릇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항상 끝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을 적당히 하면서 그저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꺼내놓는데 집중하자 그러다 보면 그 깊이 있는 고민들보다 더 유익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1: 네.
0: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펼쳐지는 나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보는 약간 소위만의 자유로운 어떤 다이어리 같은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괜찮았나?
1: 소위만의 자유로운 다이어리
0: 다이어리 같은 느낌. 왜냐면 거기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끄적여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근데 그렇죠. 근데 그 고민하는 우리 음악과 전통 씬에 대한 고민을 놓진 않고 있어요. 지금 다만 제가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너무 깊게 이렇게 뭔가 침잠되지는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활동을 솔직하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소희 씨의 앞으로의 목표와 꿈도 함께 응원하면서
1: 네.
0: 또 이렇게 아지트에 와주셨으니까 한 곡 더 청해 보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오돌독이라는 민요인데요. 네. 제주도민 분들은 다 아시는
0: 그렇죠.
1: 그 제주도 민요입니다. 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8살 때 그 진짜 동요처럼 민요를 부를 그 당시에
0: 네.
1: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타 프로그램에 나가서
0: 알죠, 알죠. 저도 봤어요.
1: 사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오돌독이를 맨 처음에 불렀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그걸 너무 사랑해서 부른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그 되게 진하게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그냥 그 곡에 더욱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다듬어지는 이 오돌독이의 과정들을 정말 저만 알잖아요. 제가
0: 그렇지.
1: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돌독이라는 곡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야, 그러면 어찌 보면은 소희 씨의 첫사랑 같은 그런 곡이네.
1: 맞아요. 제 첫사랑 같은 민요를 꼽자면 오돌독인 것 같아요.
0: 약간 네. 설레임도 있고
1: 네.
0: 또 이 무대에서 오돌독이를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1: 네.
0: 네, 그럼 송소희 그리고 두 번째 다리에 함께하는 오돌독이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지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저와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할 만큼 친한 사이고요. 이 묵직한 중저음의 깊은 감성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 판소리의 멋을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다재다능한 소리꾼 고영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0: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울림이 매력적인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뭐야?
1: 이거 보세요 형님. 팬클럽 준수한 소리에서 주셨습니다. 제 선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0: 이렇게 또 그냥 주면 되지.

0: 꼬시 씨,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아지트를 열었는데 이렇게 또 저의 준수한 소리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꽃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 잘할 수 있겠죠? 라는 마음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꽃이 너무 예쁘네.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의 사랑의 꽃이로. 구나 감사합니다.
1: 잘하시는데.
0: 야 이럴 때 좀 박수 좀 치고 그래요.
1: 야, 예, 아~ 어, 방송 능력이 형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셨는데요?
0: 아, 뭐 내 아지트니까 편하게 내가.
1: 아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야. 나중에 이제 누워서 할 거야 이제. 야, 아,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약간 좀 긴장 좀 하고 약간 설레임 반 걱정 근심 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사실 왔었는데 이게 첫 회를 그 영렬 씨가 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하니까 또 이런 텐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1: 아닙니다. 저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룬 건 처음이잖아요.
0: 처음이죠. 처음.
1: 그래서 더욱이나 너무 축하한 마음인데 심지어 처음 와가지고 축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아,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 준수의 아지트
0: 네,
1: 너무나도 소중한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또 이리 대신 전해드려봅니다.
0: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소리를 시작했고 또 소리를 해오면서 또 어찌 보면 걸어가는 길들이 조금은 다르다
1: 그렇죠.
0: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영렬 씨가 학교에서 피아노를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피아노의 선율 위에 판수를 또 얹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 안에서는 이제 피아노 병창이라는 말이 또 생겨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피아노를 또 배워서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 예, 제가 처음에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던 문화생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할 때 항상 제 연습실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연습실에 피아노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국악 연습실 알다시피 대부분 마룻바닥이고 네. 방석 하나 나조만 있는 그런 네. 연습실인데
0: 그렇죠.
1: 모름지기 또 의자가 있으니까 또 의자 위에서 앉아서 연습하다 보니까 또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근 3년을 했고 그리고 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대학교 이제 안에서도 피아노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쩌다 보니 제 방처럼 자주 또 쓰게 되고 거의 배정된 것처럼 제가 거기를 계속 썼었어요. 그러면서 피아노랑 되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돼가지고 근 3년도 하기 4년, 7년 동안 피아노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고 있는 이 음정이 어떤 음정인지 이 소리결에서는 음정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떠는 음이 무슨 음을 내고 있는가 이 꺾는 음에서 그 꺾는 시작음이 무슨 음인가 그거를 궁금해서 눌러보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어떨까 3, 4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 제가 스스로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피아노라는 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했던 그 순간에서 거기서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피아노라는 것이 영렬 씨한테는 시그니처처럼
1: 예, 참 이게 인연인 듯 운명인 듯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소리꾼은 북을 놓고 북 장단에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피아노로 북장단 삼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1: 그렇죠. 사실 고소없이 연습하려다 보니까
0: 또 그렇게 공연을 만들고 있고
1: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0: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1: 함께요?
0: 함께
1: 함께 아 좋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영렬 씨의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볼
1: 오
0: 쓰면 좋겠는데 예. 무슨 음악을 준비했습니까?
1: 아 사실 이 김준수의 아지트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두 번째 달 분들과 또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0: 네.
1: 정말 오랜만에 뵙는 자리다 보니까 꼭 두 번째 달과 함께 했었던
0: 맞아 추억이 그, 많지.
1: 추억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지.
1: 네, 근데 제가 두 번째 달 분들과 함께 우리 춘향가 했었던 농부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가장 테크니컬한 춘향가 중에 하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리고 가장 강렬한 춘향가 중에 하나인데
0: 그리고
1: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무대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 오늘 다 불사지르고.
1: 연습 한번 했는데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고영렬의 음악이잖아요.
0: 그래서 저, 지금은 과연... 젊지 않아? 지금도 젊지.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0: 시청자분들께서 분노하신다.
1: 아 그런가요? 어. 아 네. 더 젊었었던 고영렬을 이겨내는 고영렬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은 고영렬 두 번째 달에 함께하는 농부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 6월 농방 시절이라. 각기 머슴들이 보리밤에 막걸리를 취해먹고 상사 소리를 하며 모를 심는 뒤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세라 전업부들도 상사 소리를 내기는 네 각기 절장하리고 너부러 거리세

되어 가니 얼얼얼 상산이여 이 논쟁이를 놓으시고 얼얼얼 상산이여 본추 단대장의 부담 설마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산이여 얼얼얼 상산이여 다 되어 간다 얼얼얼 상산이여 이 논쟁이를 놓으시고 얼얼얼 상산이여 본추 단대장의 부담 설마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산이여 얼얼얼 상산이여 다 되어 간다 얼얼얼 상산이여 이 논쟁이를 놓으시고 얼얼얼 상산이여 본추 단대장의 부담 설마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산이여 얼얼얼 상산이여 황하와 양하루 상 사비 희영아

0: 네, 고영렬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농부가 들어봤습니다. 영렬 씨 무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노래도 부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불러서 모든 것들을 불사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1: 아,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연습 혼자 할 때는 네. 아 이거 한 번 부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이제 형님 누님들과 함께 연주해 보니까 무슨 어렸을 때 파블로프의 개마냥 음악만 들어도 와 어랄랄라 장사녀 마마이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근육이 막 저절로 막 이런 움직이는 게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 스스로. 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이게 오랜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딱 그 맞는 게
0: 그러니까
1: 그동안 했었던 우리 경험이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1: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아 막 이게 나 움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0: 우리가 또 이렇게 춘향가의 앨범을 벌써 2016년도에 발매해서 올해로 진짜 딱 10년을

0: 10년이 됐죠.
1: 맞았었는데 맞아요. 많은 관객분들을 또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이 만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농부가도 숱하게 무대에서 많이 불렀기도 했는데 그 영렬 씨가 이 무대에서 같이 함께 부르면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판소리의 멋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0: 판소리의 매력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멜로디와 가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발성 또 이렇게 있는 거겠지만 멜로디가 되게 엄청 그 서양음악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음정을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흐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1: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없는 음악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월드뮤직적으로 봐도 우리 음악처럼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이런 느낌의 멜로디를 가진 음악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정말 큰 매력이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사가 참 매력적인데 그 참 옛날 조상들이 얼마나 그 문인들이 많았는가. 정말 이 문과적인 어떤 이런 감성이 정말 훌륭했는가를 이 판소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적인 가사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 시적인 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화성이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시적인 거를 멜로디로만 표현하다 보니 그 진짜 그 가사와 이 멜로디적인 것이 엉겨붙어서 정말 완벽한 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참 매력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판소리를 했었을 때 우리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가사 위에 음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전달하면서 관객들이 고스란히 그거의 텍스트를 느끼는 사설을 느끼는
0: 맞아요.
1: 그 이야기 전달자로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 안에서 진짜 살아 꼽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면서 또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관객과의 추임새.
0: 그렇죠.
1: 그게 또 우리의 판소리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맞습니다.
1: 정말 오늘 영렬 씨의 음악도 들려주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두 번째들과 함께하는 농부가도 들려줬는데 앞으로 또 여러 활동들을 거듭되겠지만 또 영렬 씨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음악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0: 저는 일단 이 판소리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제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더욱이나 이 국악과 판소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판소리의 매력을 한번 또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분들이 아 진짜 판소리는 무엇일까 하고 전통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저는 최종적으로 좋은 노래를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1: 야 멋있다, 멋있다 고영렬.
0: 네.
1: 근데 영렬 씨는 사실 너무 충분하게 해낼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앞으로의 고영렬 씨의 음악 또한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의 영렬 씨의 행보 같은 것도 많이 지켜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0: 야, 너무 짧네요 이게.
1: 그러니까
0: 네, 한 부에 한 명씩 해가지고
1: 그래서 혹시 말인데 또 나와줄 수 있어?
0: 아, 얼마든지.
1: 뭐, 아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고영렬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0: 예, 예.
1: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진짜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만들었던 자작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자작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예, 이 노래는 제가 2020년 3월 달에 낸 노래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인데
1: 네.
0: 제가 막 그때 당시 한참 자작곡을 많이 쓸 때였어요.
1: 네.
0: 그때 판소리다운 그런 발성을 좀 갖고 한국적인 가사를 얹어서 그 요즘에 어떤 음악이 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해서 만들다 보니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1: 야.
0: 이거는 조선시대 배경이고 그 신분이 높은 여자를 사랑하는
1: 야.
0: 신분 낮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하여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인데
1: 얼씨구다.
0: 네, 그런 노래입니다.
1: 야, 어떻게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야기가.
0: 나름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0: 맞습니다.
1: 있는 거잖아요.
0: 예, 예.
1: 와, 그런 스토리를 갖고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0: 그렇죠.
1: 예. 그러면 고영렬 씨의 이룰 수 없는 곡 만나보겠습니다.

그대 오지 못할 운명을 가졌더라도 영원히 나 기다리오. 하얀 구름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보낸 첫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전통음악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 위에 새로운 시도가 더해져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음악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이 더욱더 사랑받고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도 새로운 음악이 시작되는 공간, 우리의 음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도 저의 오랜 지음들인 두 번째 달 분들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그럼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을 들으시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무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일 수와 열대야일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추풍령, 중령 등과 함께 나라 땅의 큰 고개인 문경세제. 이 큰 고개 아래 고을들을 통틀어 영남이라고 불렀죠. 옛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던 영남의 선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넘었던 문경세제. 급제의 기쁜 소식을 듣길 바란다는 뜻의 문의경사 문경. 오늘은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 문경의 곳곳을 다녀보겠습니다. 세제 아래 첫 동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0: 백두에서 지리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백두대간. 그 깊은 곳에 허리를 가르며 이어지는 문경새재길. 영남과 한양을 이어주던 큰 길이었습니다.
1: 우리 문경이라는 지명에는 들을 문자와 경사경자를 쓰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이어서 옛날에 영남 지방에서 가고 보러 가는 선비님들의 가장 선호하던 길이었습니다. 옛날에 선비만 다니는 거 아니라 영남의 쇠고기나 궁중진상품 모든 영남의 산부들도 이 문경 세제를 넘어서 충주 남한강 백길 따라서 한강 나루터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짧은 고갯길이었습니다.
0: 삼국시대부터 열린 것으로 알려진 세제의 고갯길. 영남과 충청도, 나아가 한양까지 이어주던 영남대로의 중심이었지요. 물산이 모이고 사람들이 넘나들던 문경세제.

0: 그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 옛길 박물관입니다. 그 옛날 좁은 산길을 넘나들었던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잘 아시죠?
1: 우리 문경세제는 과거길로 유명한데요. 이 과거길 하면은 선비님들, 그 선비님들 메고 다니던 괴나리 보침석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작게 모든 물품들을 미니어처처럼 작게 만들었습니다.
0: 선비들이 보침 속에 넣어 다녔던 서책들인데요. 유난히 눈에 띄는 작은 책, 좁쌀책입니다.
1: 선비님들은 길 가면서도 등짐 안 하기 때문에 괴나리 보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일이 내려서 풀고 꺼내야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길 가면서도 공부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소매 속에 도포자락 안에 넣어서 수시로 길 가면서도 꺼내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매 숫자에 보배진자를 써서 소매 속에 들어가는 보배라는 수신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책자를 했고요.
0: 옛 지도들입니다. 조선판 내비게이션이었을까요? 세제에는 큰 관문이 3개 있습니다. 제1관문은 주흘관. 세제 입구에 있는 가장 유명한 관문입니다. 관문이자 방어시설이었지요.
1: 이 성벽의 1관문은 1708년도 숙종조에 쌓았는 성인데 이 성벽 돌에 보면은 이렇게 각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강희, 신축, 개축, 별장, 이인성, 도석수, 송성원, 이영우, 강두정 이렇게 별장 이름과 도석수의 이름이 짱 박혀 있는 거는 옛날 우리의 선인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실명제로 책임을 지고 잘 쌓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인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공사 실명제의 각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0: 제1관문을 지나 다음 관문까지는 약 3km.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 선비들은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했고 보부상들은 삶의 무게를 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세제 제2관문 조곡관인데요. 나는 새도 넘기 어려웠다는 세제. 조곡관은 새들의 골짜기를 지키는 관문입니다. 최근 들어 문경세제를 더 널리 알린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픈세트장입니다. 수많은 사극과 영화가 탄생한 곳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1: 개구리!
2: 뒷다리!
1: 개구리!
2: 뒷다리!
1: 한 번 더 문경!
2: 화이팅!
1: 한 번 더 문경!
2: 화이팅!
0: 산 좋고 물 좋은 문경. 아주 특별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빨간 이 열매. 네, 바로 오미자입니다. 시고, 달고, 쓰고, 짜고, 맵고 열매 한 알에 다섯 가지 맛을 품었다는 오미자.
3: 문경 오미자.
0: 문경 오미자.
3: 와.
0: 더 알아볼까요? 오미자 테마공원을 찾았습니다. 재배와 수확 그리고 활용법까지 오미자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3: 문경 오미자만의 특징이 이렇게 있네요. 전국 최대의 오미자 재배지가 바로 문경입니다. 그리고 250m 이상의 준군행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품질이나 맛이나 색상이나 향기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0: 세계 최초로요, 오미자를 가공을 해서 상품화시킨 게 바로 문경이래요. 그렇구나. 그래.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시고. 이 다섯 가지의 오미자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마도 저와 성 씨와 같은 옷이어서가 아닐까요?
1: 오미자는 그 독특함 덕분에 음료로도 한약 재료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0: 높은 산, 높은 고개, 깨끗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문경. 이 문경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새콤달콤 다섯 가지 맛을 낸다는 오미자인데요. 그 오미자가 더 깊은 맛을 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문경의 맛일지 함께 가보시죠. 우와, 우물이다.
1: 그런데
0: 우와,
1: 마을
0: 우물이네.
1: 입구에서 아주 특별한 샘을 만났습니다.
0: 아, 봉생마을 봉황샘 소원쉼터. 500여 년 동안 주민들의 목을 축였던 우물과 향나무가 400년이나 됐어요.
1: 오래된 우물.
0: 아.
1: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0: 근데 마르지 않았어요. 500년 동안에 물이 안 말랐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오, 석간수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대요.
1: 두레박질도 해봤는데요.
0: 아,
1: 처음 해보는 두레박질,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0: 아, 이렇게.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500년 된 우물에서 물이 있고 물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와.
1: 우물 구경을 마치고 찾은 어느 음식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항아리일까요? 항아리 안, 잘 익은 된장이 그득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어머. 아, 안녕하세요.
0: 아니, 장독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2: 예, 그러네요.
0: 이 안에 있는 모든 게다 고추장이에요? 그건
2: 아니요.
0: 아니에요?
2: 이제 여기 큰 항아리나 이런
0: 네.
2: 것들은 이제 된장하고 간장이 들어있고요.
0: 네.
2: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그거보다 작은 항아리에는 고추장이 들어있고.
0: 아,
2: 네.
0: 그렇구나. 그럼 일반 고추장하고
2: 네.
0: 오미자 고추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2: 오미자 청이 들어가서
0: 네.
2: 이제 고추장이 좀 달달하고.
0: 오,
2: 네, 청이
0: 그렇구나.
2: 들어가니까 달달하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오미자의 그 건강한 그,
0: 맛과 더불어서
2: 네,
0: 건강까지.
2: 그쵸.
0: 그렇군요.
2: 에이.
1: 이 집의 특미, 바로 오미자 고추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미자 고추장 어떻게 담그는 걸까요?
0: 이게
2: 오미자청.
0: 문경의 그 유명한 오미자청.
2: 네,
0: 이야.
2: 맞습니다.
0: 입꼬리 너무 예쁩니다.
2: 재료가 많진 않죠?
0: 아이고,
2: 예.
0: 예.
2: 다섯
0: 근데
2: 가지만 들어가요.
0: 중요한 건
2: 네.
0: 이걸 어떤 비율로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2: 그쵸.
0: 노하우죠. 예.
2: 네네네.
1: 그 비법을 잠깐 엿보기로 했는데요.
2: 아,
1: 난생 처음
2: 밀가루
1: 고추장 담그기에 도전합니다.
2: 그 다음에, 자, 이제 저어보시겠어요?
0: 네. 이걸로.
2: 네네.
0: 네.
2: 이제 고춧가루, 메주가루가,
0: 잘 섞여.
2: 예,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이 다 녹아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2: 네,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젓는 게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0: 네.
2: 요거는 문경의 대표 농산물 오미자입니다.
0: 네.
2: 자, 이제 오미자 고추장이 되는 거예요. 네.
0: 아.
2: 한번 섞어보시겠어요? 네. 훨씬 젓는 게 쉽죠?
0: 맞아요.
2: 예. 아무리 오미자청이 좋아도, 맛있고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넣으면, 부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져요.
1: 오미자청을 적당히 넣은 다음 젓고 또 저어서 고추장을 완성했습니다.
2: 네.
0: 우와. 고추장 맛이에요.
2: 그렇죠. <그쵸? 웃음>
0: 아직은 네. 아직 네. 맛이 안,
2: 맞아요.
0: 근데 그렇게 짜지도 않고요.
2: 네.
0: 네 생각보다.
2: 네네. 네, 네.
0: 오미자가 저는 확 이렇게 튀어나올 줄 알았더니 오미자는 이거 싹 뭔가 삭히는 거에 주력을 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숙성도 빨리 시켜주고 오미자가 네. 고추장에 또 깊은 맛을 나게 또 해드려요.
0: 네. 네 어, 근데 되게 부드럽다.
2: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0: 짜잔! 진짜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고추장입니다. 물론 어머님이 다 해주셨지만 문경이 자랑하는 오미자청이 들어있는 오미자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2: 오미자
1: 오미자를 활용한 또 다른 문경의 별미가 있는데요. 바로 오미자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문경 약돌 돼지고기에 오미자 청을 넣고 잘 주무른 다음 센 불로 구워냅니다.
2: 오미자가 약재잖아요. 그냥 음식을 섭취하는데 건강도 같이 더불어 갈 수 있고 또 오미자가 들어가면 달달하고 맛있어요. 첫째. 예. 그리고 소화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예. 그래서 우리 고추장의 비결이라고 하면 오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이 탱글함 느껴지시죠? 이 집의 또 하나의 별미. 바로 묵사발입니다. 여기에도 오미자 청이 들어갑니다. 얼핏 국수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아주 잘 된 밥. 그런데 밥 색깔이 좀 다르죠. 바로 조밥입니다. 찰떡궁합 짝이 있습니다.
2: 조밥이 옛날에는 이제 쌀이 귀하니까 여기는 산간지방이라 논농사가 잘 안 돼요. 논농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는 그냥 비탈진 산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밥을 늘리기 위해서 조를 넣었던 것 같아요. 예, 없던 시절이라서. 이게 다 없던 시절에 먹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밥이 이쪽에 묵사발에 조밥이 유명한 것 같아요. 네.
0: 와, 지금 제 앞에 진짜 한 상이 그림처럼 차려졌는데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 아, 네. 네.
0: 이게 지금 묵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도토리 묵에다가 네. 이제 육수를 부어서 네. 조밥을 말아먹는.
0: 네. 아, 그래서 묵조밥이에요?
2: 네, 맞습니다.
0: 아, 난 묵조밥이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네, 네. 짜잔, 보면. 아. 조가 네. 들어있네요. 이렇게 네. 예쁘게 네. 말아볼게요.
2: 네.
0: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먹었어요. 옛날.
2: 네. 옛날에 이렇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오.
2: 네. 이거는 이제 이 묵사발은 사연이 있는 묵이에요. 묵사발이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가 팔남매거든요. 사남 사녀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저희가 가난한 시골집이에요. 네. 농사도 많지 않고 아버지가 월급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우리 팔남매 공부를 다 못 시켜요. 그래서 엄마가 이 묵사발 이 묵장사를 하셨었어요.
0: 그렇구나.
2: 네 고생 엄청 많이 하셨죠. 에이, 추억의 음식이에요.
0: 그러시네.
2: 저한테는
0: 그러시겠네. 네, 네.
1: 도토리 묵사발과 조밥 그 맛의 조화는 과연 어떨까요?
0: 묵 자체에 간이 없잖아요.
2: 그렇죠.
0: 식감만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식감만 있는데 식감도 쫀득하지만 이 육수가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네요. 근데 그게 역시 과하지도 않고 이게 그 문경의
2: 네, 유명한
0: 무슨 돼지라고요?
2: 약돌 돼지.
0: 약돌 돼지.
2: 오미자 고추장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오미자 청이 들어갔어요. 연육작용을 하기 위해서.
0: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2: 네네.
0: 엄청 부드럽고요. 돼지 그 잡내 같은 모든 거가 오미자가 딱 잡아버려서 뭐 아예 없는데요. 아마도 네. 문경이 이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해줬기에 여기에 터를 잡고 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2: 그런 그렇죠? 것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0: 저희가 그 대를 이은 건강한 맛으로 덕분에 이렇게 문경에 와서 행복한 그 맛의 느낌을, 깊이를 느끼고 갑니다. 정말 덕분입니다. 여러분, 문경이 산세가 만들어준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밥상 맛있게 드셔보시죠.

0: 고산성입니다.
1: 이 고모산성은 신라 5세기 때부터 신라시대의 사람들이 북진정책을 위해서 하나의 산성을 또 만들었던 이유도 되고요.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완근이 통일하기까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바로 조선이 함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0: 참 무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사의 한때 치열한 전장이었던 산성. 역사는 이끼 짙은 성돌 아래 묻혔지만 그때 그 풍광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고갯길, 오르막과 내리막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고갯길에 비유하곤 할까요? 굽이굽이 험한 길 가다 보면 잠시 다리 쉼도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은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했지요.
1: 이 나무는 구한말 때 웅강 이강년 대장님과 일본군이 접전을 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일본 사람들이 하도 웅강 이강년 대장이 신출귀몰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 불을 질러요. 이 마을에 불을 지르는데 그 당시 탄 자국이 여기 좀 있습니다. 나무가. 근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나무가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나의 이 길목을 지켜주는 성황나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0: 참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어디 나무뿐일까요? 사람들 역시 간절한 기원을 품고 끈질기게 살아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예, 철길입니다. 문경의 철길, 석탄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 네, 문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산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에 오시면 석탄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데요. 어떤 곳일지 함께 가보시죠.
0: 들어서자마자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당시 광부들을 보자 울컥해졌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광부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3: 그 남편 되는 광부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가장이죠. 그분의 그 신발을 꼭 방문 쪽으로 집 안쪽으로 향해서 돌려놓는답니다. 그야말로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엄마도 그렇고 온 식구들이 전다 아빠가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도 무사히가 절로 생각나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예.
0: 여느 박물관과 달리 이곳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산업 역군이라고 칭찬했던 광부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막장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더 밀려날 곳 없었던 이들, 그들의 옛 모습이 짠하기만 했습니다.
2: 사실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표정,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밝은 분이 없으셔서 더 마음이 아프고, 이 좁은 축전차에 타시는 칸이 성인이 발을 넣기도 굉장히 비좁아 보이는데 이보다도 더 비좁은 공간으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매일이 살얼음판이었고 내가 오늘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공포감으로 하루하루를 근무하셨을 걸 생각하니 저 표정이 너무 많이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0: 그래도 이분들이 있어 가난했던 우리들의 겨울이 그나마 따뜻했겠죠.

0: 실제 갱도였던 곳. 지금은 석탄 문화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당시 갱도한 광부들의 일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자, 그럼 제가 힘차게 오늘도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무사히 라고 외쳐주시면 우리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0: 네.
1: 자, 그럼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무사히 그럼 우리 여차가 출발합니다.
0: 이렇게 영상 체험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꽤 실감이 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 갱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직접 굴을 뚫고 지지대를 설치하며 탄맥을 따라가야 했던 광부들. 열악했던 작업 환경, 사고의 공포,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1: 자, 우리 새내기 광부님들, 발파하실 준비되셨나요?
0: 네.
1: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 베테랑 광부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발파 하고 외치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발파 장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0: 네.
1: 아셨죠?
0: 네.
1: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파!
0: 아우.
1: 아, 하루 둘 다니고 왜 이렇게 놀래?
0: 야, 이쁘다. 살아나왔다는 그 살아나왔다는 안도감? 이 빛을 보는 순간 나 오늘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이 평온함. 길지 않았던 갱도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순간 정말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아, 광부분들의 사택을 전시한 곳이구나. 우와. 제일 중요한 게 목욕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일반 대중탕은 가면 되게 눈치를 줄 것 같아요. 비누로도 잘 씻겨지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이발도 하시고 여기 사택 목욕탕도 있고. 갱도 밖의 광부들,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목욕탕. 때가 되면 이발도 하고 어린아들 손잡고 대중탕도 갔겠지요. 점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화전에 탁주 한 잔. 대포집. 맞다, 대포집. 어쩌면 유일한 위안이었겠지요. 동료들과 무용담을 나누며 한잔하던 시간이요.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내기 위해서 안주는 꼭 돼지고기를 많이 드셨대요. 맞아요. 우리도 먼지 있을 땐. 문경에 와서 실제 갱도도 들어가 보고 또 이렇게 광부들의 사택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에 귀를 기울여봤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이 전쟁터였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생명의 지킴이가 되어주는 전우였고요. 문경의 아름다움은 그저 눈앞에 펼쳐진 풍광만이 아니고 그 세월이 쌓여간 시간들 속에서 아픔이 다져져서 만들어진 깊이 있는 문경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산 높고 골 깊은 문경. 그래도 골짜기 골짜기 그 어디쯤에는 곡식 심을 땅도 있었답니다. 길을 가다가

0: 빨래갈이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건 난생 처음 보는 농기구였습니다.
1: 저 이런 거 어르신 처음 봐요.
2: 아, 그래요?
1: 네. 우와.
2: 수동쟁기예요.
1: 수동쟁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소가 하는 그런 거를 그렇죠. 축소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2: 소가 하던 거를 네. 사람이 그냥 직접 하고
1: 작게,
2: 있는 거예요.
1: 작게. 네. 똑바로 가기가 어렵겠죠? 자, 가볼게요. 냥, 냥, 냥, 우와, 냥. 우와, 우와.
2: 와, 힘들어요?
1: 어, 안 가요.
2: 안 가요? 안 가요? 그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겠지.
1: 어머나, 이게 보기랑 다르네.
0: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숙달된 조교님과의 실력 차이겠지요.
1: 이제 문경은 워낙 공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모든 맛이 있을 것 같아요.
2: 힘들어요. 사실은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2: 네. 뭐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이고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1: 그러시구나.
2: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1: 지촌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2: 예.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적응하는 게. 맞아요.
2: 가을철에 오세요.
1: 네, 한 번 더 올게요.
2: 가을철에
1: 네.
2: 오시면 내가 참깨 농사 지어가지고 네. 참기름 짜가지고 고소한 한 병 드릴게요.
1: 제가 한번 그날은 제대로 한번 노동을 하겠습니다.
2: 그때 꼭 오세요.
1: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2: 꼭 오세요.
1: 네.
0: 와. 또다시 나선 문경길. 산바람을 타고 퍼지는 향긋한 냄새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1: 우와,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1: 이곳이 여기 오면은 건강해진다는 그곳인가요?
3: 예,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1: 삼이요?
3: 예.
1: 산삼?
3: 예.
1: 우와, 이게 지금 산삼인가요?
3: 예, 그렇습니다.
1: 우와.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산에다 키우는 거잖아요.
3: 예, 그렇습니다.
1: 어느 산이요?
3: 요 뒤에.
1: 요 뒤에 산?
3: 예.
1: 그럼 아버님이 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비닐리에?
3: 예. 예.
1: 아, 이게 그러면 얼마나 키우면 이 정도 커요?
3: 10년, 8년.
1: 10년이요?
3: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만지셨겠네요?
3: 10년 동안? 네. 낙엽을 긁어냈다가. 예. 또 겨울에는 낙엽을
1: 덮었다가.
3: 봄에는 낙엽을 또 끌어내리고.
1: 그래서 그 10년을 온전히 건강하게 지킨 친구들을 네. 지금 이렇게 만난 네. 건데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3: 네, 한번 보입시다.
1: 네. 야,
3: 이렇게
1: 산삼이구나.
3: 이렇게 큰데
1: 네.
3: 얘 한번 잡아보세요.
1: 네.
3: 얘가 내두야.
1: 내 머리.
3: 아, 내두.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길어져요.
1: 아,
3: 내두가
1: 이게
3: 예예 예. 길어지고
1: 네.
3: 여기 이제 미삼이 네. 이제 더 쭉 더 퍼지죠.
1: 예, 밟고. 이 친구는 얼마나 됐어요?
3: 10년.
1: 얘가 10년이에요?
3: 예.
0: 딱 10년째입니다. 40년 직업 군인 생활을 은퇴하자마자 자연의 몸을 맡긴 이성호 씨. 오직 혼자의 힘으로 산양삼과 다양한 약초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3: 되게.
0: 이곳이 그의 땀과 눈물이 배인 곳입니다.
3: 요게 제피. 우리 추어탕 먹을 때 넣는 가루. 제피. 이게 토종 곰치. 예. 토종 곰치입니다. 곰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게 까맣게 씨앗이 맺힙니다. 이게 산마늘입니다. 산마늘. 요 산마늘은 장아찌로 해서 먹잖아요. 얘가 씨앗이 되는 거야. 5만 5천 평. 5만 5천 평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예산에 있는 거 나 혼자 심었대. 혼자. 예.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다.
0: 처음엔 실패도 많았다고 합니다. 재배 기술도 잘 몰랐고 또 나쁜 이들의 꾀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3: 3, 4년 차. 요게 3, 4년 차입니다. 요게 3, 4년 차. 여기는 8년, 4개. 내 엽이 있다. 예. 여기 3개짜리는 6년, 7년. 3개짜리는. 잎사귀가 3줄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4줄이죠. 5줄도 있죠. 그 5줄은 가격이 좀 나갑니다.
0: 생존율이 50% 이하라는 산양삼. 이성호 씨는 부엽토를 이용하여 꾸준하게 토양을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이처럼 건강한 산양삼을 길러낼 수 있었지요.
1: 그렇구나. 그렇죠.
0: 더 큰 꿈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했냐면, 네. 제가 도시농업, 치우농업, 살림치우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산나물 정원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 오면
1: 직접
3: 산양삼 있다. 그것도 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곰치야. 근데 이 곰치는 독초가 있어. 그다음에 독초도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취나물, 네. 엄나무, 네. 뭐 그다음에 두루, 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1: 말 그대로 저산은 우리 아버님의 보물창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보물창고죠.
0: 뜻하지 않게 네,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3: 시선대 손으로 이렇게.
1: 제가?
3: 이제 잠깐 일어서고.
1: 일어나서.
3: 자, 내가 뿌리 드릴게. 씻어실 때.
1: 이걸요? 네. 여기 위에서요?
0: 산양삼 한 뿌리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3: 아작아작.
4: 냄새 나죠?
1: 줄기에서부터. 근데, 우와, 삼 향기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근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10년을 이 아이를 지키셨는데 저는 한순간에 이걸 10년을 삼킨다는 게 정말 죄송스럽네요.
3: 자연을 삼키는 거예요.
1: 아니, 어찌 이렇게 흙에서 이런 향을 뿌면서 10년을 버틸까요?
0: 정직한 산, 정직한 땅. 거기에 보태진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이런 문경의 명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산 높고 골 깊으면 물 맑은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이 맑은 물빛, 그야말로 감탄입니다. 문경의 가장 큰 물줄기는 영강인데요. 수많은 산골짜기에서 시작이 돼서 흐르고 흘러 상주에서 낙동강과 만나는데요. 영강 역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품어왔습니다.
3: 겁나게 아주.
1: 와, 옆에는 강이 흐르고, 야, 여기 철교도 있고, 이게 무슨, 뭐지?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아이고, 네.
1: 네. 아이고,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5: 아이고. 여기까지.
1: 네, 반갑습니다.
5: 아유, 안녕하세요. 예,
1: 예. 이건 이 친구들이 뭐예요?
5: 아, 얘들 오미자.
1: 얘가 오미자예요?
5: 네네.
1: 아, 이거 오미자.
5: 네, 이제 16살 조그만
1: 애기. 저희는 네. 빨개진 오미자만 보다가 요만했던 오미자는 전 처음이네요.
5: 예, 요 달렸죠?
0: 마당을 가득 메운 나무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5: 요거 체리. 체리 달렸고.
1: 체리.
5: 네, 체리 나무.
1: 다래예요. 이게요?
5: 네.
1: 어머나.
5: 다래.
1: 아니, 뭐든지 쪼매내갖고.
5: 다래 농풀이, 진짜.
1: 다 요만해가지고. 이거 봐요, 다래. 예쁘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 다래.
0: 제가 찾은 곳은 진남교반이라는 곳인데요. 경치 좋기로 문경에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1: 위치가요? 네.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앞에는 산이고 물이고.
5: 그리고 이제 요 고개를 넘으면 성황당이라고 있어요.
1: 성황당.
5: 네, 그렇게 넘어가면 학교를 빨리 가요. 그리 가면.

0: 이제 보면은 시원하고 봄 가을에는
1: 좋죠.
0: 산딸기 따먹고 뭐 이렇게 이제 뭐로 따먹고 뭐
1: 그
0: 그렇게
1: 추억이
0: 다녔어요.
1: 그냥
0: 예,
1: 고스란히
0: 진짜.
1: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0: 진짜 예, 그 추억이 전부 다. 저기
1: 와.
0: 또 강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1: 네.
0: 지금 물이 없으니까 바위가 이만큼 드러났더라고요.
1: 그러네.
0: 그 바위에서 제가 어릴 때 그냥
1: 수영.
0: 예, 수영하고
1: 하고.
0: 놀고 뭐 골뱅이 잡아서 그 속에 넣고 그러던 바위도 드러나 있고.
1: 그렇구나.
0: 진짜 저기 여기는 제가
1: 천국이네요, 천국. 그죠?
0: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라서 추억이 진짜 많은 곳이고.
1: 이거 진짜 위치가, 어머니 기가 막히다, 진짜.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 이거 담.
2: 경치 좋은 곳에 앉은 김영희 사장님의 식당. 민물고기 전문집인데요.
0: 연어인가?
2: 맑은 영강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녀석들입니다.
0: 자. 이들은?
2: 메기, 피라미 등 여러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일 참인데요. 딱 60년 전인 1966년, 친정 어머니께서 매운탕 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그 길로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0: 우리 엄마는 참 이뻐요. 저 사진도 있지만 이쁘고 똑똑해요. 그래, 요만큼 가르쳐 줬는데 우리 엄마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매운탕을 이제 이렇게 냄비에다 끓여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2: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솜씨로 끓이는 매운탕입니다. 사장님께서 이처럼 한 길만 걸어온 또 하나의 이유. 이곳이 탯줄 묻은 곳이기 때문이죠.
0: 저 바위가 저기 보이는 바위. 저 바위 위에가 이렇게 이만큼이 파져 있어요. 거기다가 고무신으로 물 퍼서 넣고 놀던 바위예요, 저 바위가. 제 바위.
2: 추억과 기억을 품고 사는 사장님.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사장님은 시인입니다.
0: 아득한 산마루 위 숨결 트는 바람들이 푸른 하늘 받쳐이고 풍경하러 앉아있다. 교반의 그 절경으로 돌도 닮아 경석이다. 진남교. 제가 진남교 저 다리 위에서 많이 이렇게 시를 많이 썼고요. 여기는 진짜 산이 동그랗게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없어요. 집도 몇채 없고. 정말 너무 외로운 곳이었어요. 차만, 3분 국도로, 비포장도로 차만 다니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만 진짜 이렇게 하늘만 보이고 산이 동그랗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진남교라고 저 다리 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2: 사장님이 선보이는 또 다른 별미 잘 아시죠? 바로 도리뱅뱅입니다.
1: 와, 문경에 와서요, 이곳저곳 다니니까 좋은 풍광에 진짜 배가 금세 고파지는데 맛있는 냄새가 천리에서도 나는 것처럼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한 걸음이
0: 그래요?
1: 달려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요 친구는 도리뱅뱅?
0: 네네.
1: 네,
0: 이렇게
1: 이건 뭐래?
0: 돌려서 놓으니까 도리뱅뱅이라 하는데
1: 네.
0: 이것도 이 강에서 잡은 고기를 좀 작은 사이즈.
1: 그냥 잡어예요?
0: 네네. 피리, 뭐, 딕미리, 모래무지, 뭐, 이런 것들인데 작은 사이즈. 이제 뼈까지 다 넣으실 수 있어요.
1: 아, 뼈째 다 먹는
0: 예, 네. 네,
1: 거예요?
0: 꼬리부터.
1: 네.
0: 머리부터. 마음대로.
1: 네.
0: 예. 네. 어떤가? 바삭하면서,
1: 맛있다.
0: 통닭보다 맛있죠?
1: 양념치킨 같기도 하고.
0: 네.
1: 근데, 고추장의 그 깊은 맛이
0: 네.
1: 이게 휙 날아가는 맛이 아니라
3: 깊은 맛이 정점을 한번 찍어주니까 바삭한 맛하고 잘 맞네요.
1: 얘는 모래무지, 또 뭐 꾸구리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2: 살은 되게 맛있어요. 근데
1: 이 육수에 뭐가 있는데요?
3: 아, 뭐가 있어? 그냥 육수가 아닌데.
2: 근데 그거는 비밀이에요.
3: 아, 그건 절대 안 여쭤볼 네, 건데 네, 네. 그냥 육수가 아니네. 네.
1: 아, 묵직하게 시원하다.
2: 비법은 뭐 없어요. 그냥 정성 들여서 끓이고 엄마가 했던 그 고추장, 그 고추장으로
1: 기본이.
2: 네네. 그렇게 해서 좋은 육수 가지고 네. 정성껏 끓이면.
1: 그렇구나.
2: 네, 그게 비법이지.
1: 정말
3: 진짜 요 바로 뒤에 영광이 내어준 이 매운탕 한 그릇과 이 도리뱅뱅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장이 맛있지 않으면 이 음식 맛이 뱅뱅 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음식에 대한 정성이다 보니 이 정성은 우리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으로 이어지는 기쁨으로 만나게 되네요. 문경여행은 구석구석 찾아보는 보물찾기 같은 맛도 있지만 그 끝에서 이 포만감으로 혀가 너무 놀랄 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나니까 참 좋다라는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 여행길인 것 같습니다.
2: 든든한 배를 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1: 와, 초록이 초록한다. 어쩜 이렇게 진한 색 초록이지? 너무 예쁘다. 너무 맑고 깨끗한 산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4: 기산영수별관곤 소부허유노루 적벽

0: 서은이도 놀았고 시상오류 초나토연 명이가 돌았으니
1: 숨이 턱에 차오를 쯤 도착한 곳 복명산 출렁다리인데요.
2: 이 밑에가
1: 아찔하고도 어머나. 아찔했습니다.
2: 어머나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우와 나를 바람이 밀어. 우와
1: 다리 위에 서니 이 출렁다리의 주인공은 경치와 바람이었습니다.
3: 깊은 산, 높은 고개, 그리고 맑은 물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고 머무는 순간마다 감동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문경을 담고 있었고요. 문경이 품은 많은 이야기 속에 시간이 지나간 흔적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 감동을 여러분도 함께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1: 진도아리랑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문경세제. 그래서 더 친숙한 문경,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높았으며 깊었고 무엇보다 포근했습니다.
3: 급제의 기쁜 마음을 듣고 싶다. 기쁜 소식인데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그리고 높은 고개, 맑은 물,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오미자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마도 저와 성시가 같은 옷이어서 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고추장 맛이에요.
4: 그쵸?
3: 놀러오세요, 엄지척. 자, 문경으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이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2: 꽹과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3: 국악계 1장입니다.
1: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김일류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에다 쓴 글 중에서 황병기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연주를 잘하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처럼 읽혔는데요. 절대 시간량을 들여서 힘을 기르고 연주의 순간에는 시간 예술로서의 음악을 발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소리를 내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일부에서 그런 순간이 좀 있었죠. 네. 냉정한 그런 그 전투사처럼 다음 순간에 집중해서 마지막 곡을 또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2부에는 우리로서는 제가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황병기 선생님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탄생되는 시간을 함께 해온 그런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먼 과거로 회고하는 시간일 거고 황병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켜 나가는 설레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배려가 오늘 연주가가 작품을 거꾸로 더듬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황병기 선생님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작품들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작곡가의 생각과 감성과 인지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담백하고 명징한 그런 음악 언어가 마치 생애를 다 산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고졸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런 노년의 감성이 초기 작품에서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연주하게 되는 김일륜 선생님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묵상해온 그런 음악의 세계를 조금 더 편안하고 완숙한 그 분위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주가와 작곡가의 독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과거로 흘러갈수록 황병기 선생님의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김일륜 선생님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시아문 이런 게 더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을 잘 알고 많이 연주해 보셨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들으면 나의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 졸업 연주 때 첫 번째 독주회 때 이런 시간들과 오버랩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이 더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여러분을 음악 속으로 더 빠져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병기 작품의 초기 작품 그리고 어쩌면은 더 깊은 사유의 시간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일륜 교수가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치고 탐색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오늘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그 어떤 박사학위 논문 집필 기간보다 더 못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황병기 선생님께서 인준해 주는 박사학위가 있다면 제 1호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상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65세 넘었다고 공로상 이런 거 드리지 말고 최우수 연주가상 이런 걸로 추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호스트이자 그리고 또 그 훌륭한 이런 기획과 또 꾸준한 연습으로 좋은 연주를 들려줄 김일륜과 또 오늘 그의 음악적 동반자인 김웅식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사실은 한병기 선생님께서 한 문학지에 인터뷰를 하신 게 있었는데요. 묘비명에 뭐라고 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다른 명사들이 뭐라고 한 말씀씩 하셨는데 황병기 선생님께서는 나는 쓸 게 없다. 내가 죽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잊혀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역시 선생님은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졌는데요. 사실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빠르게 선생님 음악이 잊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혹시 오늘 밤에 황병기 선생님 음악을 모두 다 듣고 꿈을 꾸시면 꿈속에서 선생님 그 말 취소하시고 오래오래 한 시대를 기억하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일현 선생님도 한마디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다시 모셔서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1: 저는 황 선생님과 인연을 맺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그 우리 송혜진 교수가 그 축사에 잘 써줬지만 왜 나이 먹어서 이런 일을 하냐고 후배들 생각도 좀 해야지 그랬는데 저는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도 이렇게 꿈에도 와주시고 그거는 작년에 오셨지만 올해는 안 오셨어요. 그런데 꿈에도 와주시고 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것 같고 정말 오늘 연주를 정말 성의껏 준비는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비님도 좀 와주시고 날씨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모든 은총이 여러분들 발길에 있기를 바라며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0: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6: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이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2: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3: 국악계 1장입니다.
1: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럴 땐 어디에?
2: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0: 빨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제가 요즘 개그를 최사범님께 배우고 있는데요. 최사범님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이주일 선생님은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12글자로 웃기셨고, 심영래 선생님은 연구 없다 이렇게 4글자로, 그다음에 맹구 이창훈 선생님은 남자장은 정말 싫어 짬뽕 10글자로 웃기셨어요.
2: 네, 웃기네요. 네.
1: 근데 최양락 사범님은 네 딱 한 글자로 웃기시잖아요. 네.
0: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별거 다 연구했네요. 네. 그럴 시간 있으면 알이나 더 까세요. 네? 네. 아무튼 배우려는 자세는 높이 삽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자, 따라해 보세요. 네.
1: 네. 네.
0: 네. 네. 연습 많이 하세요.
1: 네. 네.
0: 자, 국악의 날 대전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입니다.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실입니다. 아, 먼저 더 저불의 슬리피 7단입니다. 슬리피, 잠이 많다. 엄마가 깨워도 참 더럽게 안 일어나고 말이지요. 네, 미국인 래퍼 스눕 독과 체형이 비슷하다고 친구들이 지어졌다고 해요. 체형이 비슷하다. 1984년생 본명은 스시가 아닙니다. 김씨입니다. 김성우. 네, 2006년 레디 투 샷 네? 노래로 데뷔했고요. M사의 예능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에서는 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7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래퍼에서 트롯까지 실력 있는, 실력을 증명한 셈입니다. 국악방송에서는 소리를 배웁시다에서 국악 DNA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3: 아시구나 좀 더 좋냐.
0: 결혼했습니다. 네, 배우자로 김나연 씨와 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1: 수상으로는 2015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신인상, 오. 그다음에 2017 제25회 대한민국 연예대상 K-POP 가수상, 오. 2017 제7회 한류대상 대중문화대상 K-힙합 부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0: KBS 6시 내 고향, 네, 네? 장수 프로그램이지요. 거기서 배달맨으로 그 시장 뭐 동네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그 슬리피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잘 안 돼가지고 네. 슬리퍼 왔어? 네. 슬리퍼 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가장 심한 분은 여보 나와봐 저 트로트 가수 시멘트 왔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 그러저랬거나 시골 고향에서는 뭐 대충 비슷하면 맞는 거로 쳐줍니다.
1: 네. 네. 이에 맞서는 분은 국악계에 떠오르는 스타 국악 아이돌 정보권 6단입니다.
0: 네. 오, 잘생겼어요.
1: 네. 1992년 충남 금산 출생. 전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 졸업. 오.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0: 와. 상도 많이 받았어요. 오. 네. 2016년 이 남해에서 판소리 경연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오. 같은 해 이 주담 국악 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특별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7년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알아주지 않습니까? 네, 아리랑 페스티벌은 네. 뭐, 네? 최우수상.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해 17년 박동진 명창 명구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오, 네? 문체부 네.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1: 와, 네. 와. 또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0: 공연 많이 했겠죠.
1: 네. 2018년 적벽에서 조자룡.
0: 조자룡. 네. 야, 조자룡.
1: 그다음에 2019년 패왕별이에서 항우요.
0: 항우 이번에 네. 또 항우.
1: 네. 그다음 2021년 공주 판페라 무령에서 동성왕역.
0: 야.
1: 네. 2022년 백제문화제 K뮤지컬 무령에서 무령왕역. 네. 이 밖에도 많은 공연에 주연 역할을 했습니다.
0: 그 주로 왕역. 네. 무슨 내시나 뭐 망나니 네. 마당새 같은 건 안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신라의 달밤을 네. 새롭게 편곡한 노래로 이 국악의 트롯을 전못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 우리 민족은 역시 천목 네. 짬뽕이 먹기입니다.
1: 네.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0: 누구 흉내 내는지 모르겠어요.
4: 아우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0: 그게 뭐 그거죠?
5: 아, 네.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0: 이제 그쯤 하시고요.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됩니다.
1: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네.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인사하시고요. 알까기는 예로 시작, 네. 예로 끝나는 거니까. 저? 그리고 포석 시작해 주시죠. 8알입니다. 네. 그 포석은 자유입니다.
1: 네.
0: 네. 자기 편한데,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까기 좋은데, 네. 1선, 네. 2선보다는 중앙 쪽에 한 3, 4선 정도. 좀 안정감이 있고.
1: 저기 중앙선을 침범하시고.
0: 저거는 안 좋은 겁니다. 매너 네. 안 좋은 거예요.
1: 네.
0: 신경 거슬리게, 네. 예, 심리전이에요.
1: 네.
0: 네. 네, 저 괜한 짓인 거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슬리피 쪽은 엉뚱한
1: 네,
0: 짓이에요.
1: 네, 오.
0: 장난기가 발동했나요?
1: 네.
0: 저럴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저럴 시간에 네. 내가 이 다음에 시작하면은
1: 네.
0: 어떤 수로 어떤 공격을 하겠다.
1: 네.
0: 그 구상이 네. 작전을 세워야지요.
1: 네.
0: 네. 네. 자 그러면 흑선입니다.
1: 네.
0: 정복원 6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정복원 6단. 그렇죠. 최전선에 있는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아,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뭐 첫 수니까
1: 네, 네.
0: 저 정도로.
1: 네.
0: 네. 슬리피 7단.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리를 약간 이동해서 고고로. 네. 성공을 할지. 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왔어요.
1: 네.
0: 네. 아까 그 연습실에서
1: 네.
0: 연습할 때는
1: 네.
0: 오, 시원시원하게 잘했는데 역시 네. 이 대국실에 오면은
1: 네.
0: 실력 발휘가 네. 안 되는데 이제 초반이니까
1: 네,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정복원 6단 심각하게 네, 연구 끝났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1: 오.
0: 정확하게 맞추긴 하는데
1: 네. 네.
0: 약간 이 역부족이에요.
1: 네.
0: 자, 이에 맞서는 슬피 7단. 시원하게 한번 노려볼 만한데 말이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두 선수
1: 네.
0: 그 점수가 없어요.
1: 네.
0: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성립이 될지? 아! 아! 과연 성립이 될지? 아! 역시!
1: 와!
0: 아! 역시!
1: 와!
0: 오! 큰 기합 소리와 함께
1: 네.
0: 네, 득점을 했습니다.
1: 와.
0: 예. 기술 제압 됐어요. 네.
1: 네.
0: 슬리피 칠다 좋아요.
1: 네.
0: 오! 자, 그래요?
1: 네.
0: 맞대응 해야 됩니다. 오! 늘 저 정도예요.
1: 네. 근데 딱 맞추기는 잘 맞추는
0: 맞추긴
1: 것
0: 합니다.
1: 같아요.
0: 네. 정확도는 있는데. 네. 이 끝힘이 좀 부족해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힘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자, 슬리피 7단 자리까지 옮겨서 네, 무릎을 조아리고 졸고 있나요?
1: 떨리시는가?
0: 소리만 요래냈습니다.
1: 바꿔놨어요. 네.
0: 예.

0: 네. 천만 다행이고 정보건 6단 입장에서는. 네. 네.
1: 정보건 6단은 네. 11살 때 문화센터에 민요를 배우러 다니신 부모님을 따라갔다가 선생님이 목소리가 예쁘다고 권유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야, 선생님이 보기에 부모님은 가르쳐도 안 될 것 같고 네. 아들 정보건 6단에게서 재능을 본 거지요. 좋습니다. 조금의 힘을 더. 아, 본인도 안타까워합니다. 안 되네요. 뜻대로. 네. 과연 그 침투한 그 한 점을 네 눈에 가시죠. X가 나왔습니다. 본인 알만 희생하고 많은 슬리핏 7단 안타깝습니다.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1: 네. 아쉬워요.
0: 야, 정보건 6단은 그냥 날로 하나 얻었습니다. 네. 자,
1: 와, 위험했습니다.
0: 자, 그거 처리 잘해야 됩니다. 네. 과하지, 적당히.
1: 살짝만?
0: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라고 합니다만은 과하지도 않고, 가지, 과하지도 않고, 가지, 네, 저거는 매너의 문제입니다. 네, 더티 플레이죠. 네. 시사적인.
1: 네.
0: 네. 자, 적당히 그게 성립이 될지. 안타까워합니다. 네. 눈에 타법. 네, 그렇습니다.
1: 함께 떨어졌네요.
0: 사석 작전. 네. 크게 네. 볼 것도 없고. 네. 자.
1: 지금 똑같아졌어요.
0: 이게. 네. 과연. 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꽤.
1: 다들 침착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막상 막하예요. 네. 한 점 차입니다. 네. 1타 2득을 노리나요? 네.
1: 네.
0: 한 방에 두세 점을 노리겠다. 네. 설계 끝났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과연, 작전대로! 으아! 작전대로 1타 2득! 우와! 이래서 슬리피입니다!
1: 네!
0: 네! 두세 점을 노리겠다. 네. 설계 끝났습니다.
1: 네.
0: 작전대로 1타입니다! 와! 이래서 슬리피입니다!
1: 네!
0: 네!
1: 와! 오늘의 아이 될 것 같아요!
0: 슬리피 7단 대단한데요?
1: 와!
0: 요!
1: 오!
0: 요!
1: 오, 좋아요.
0: 막간, 네. 네? 기사가 탄생했습니다. 슬리피 7단.
1: 오늘의 알감이었어요.
0: 네.
1: 네.
0: 예, 예. 그러나, 네. 정보건 6단, 저걸 처리해야 됩니다. 일단.
1: 네.
0: 뭐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1: 와,
0: 그래요.
1: 네.
0: 일단 처리했고
1: 네.
0: 그래도 뭐 두 점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모르는 거예요. 얄까기는 네. 끝나봐야 합니다.
1: 네.
0: 네. 자, 지금은 사석 작전도 가능합니다.
1: 네.
0: 알이 유리하기 그쵸? 때문에 논개타포 가능해요. 네. 힘차게 그냥 저 같으면 시원하게 가버릴 텐데 말이죠.
1: 와. 와.
0: 야, 본인 것도 살았어요.
1: 네, 진짜.
0: 알까기 되는 날입니다. 슬리피 7단.
1: 네. 정보건 6단.
0: 네.
1: 네.
0: 네, 일단 저 공격을 보고.
1: 네.
0: 자.
1: 아이고. 지금 좀 말린 것 같아요.
0: 네, 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안 되니까.
1: 네. 슬리피 7단은요. 수입이 없을 때 8살 연하 아내 김나연 씨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챙기셨대요.
0: 폭이 터졌네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존심이 상했겠어요.
1: 네.
0: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개털인데. 네? 그 아내 옆에서 그냥 눈 깔고 살면 됩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김나연 씨 정말 내조의 여왕 같은데요?
1: 네.
0: 그 신혼집은 아내가 청년 대출을 해서 전세 자금 마련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네. 와이프가 없었다면 자신은 네. 꽥 하고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생명의 은인
1: 네.
0: 평생 모습으로 모시고 잘 살아야 되겠네요.
1: 네.
0: 그게 또 속은 편합니다.
1: 네. 걷기만 걷게 해줄게.
0: 슬리피 7단 를 갔어요. 예, 상당히 어려운 수입니다.
1: 네.
0: 노리긴 흙을 노렸는데 네? 본인 알 100을 착각수가 나왔어요. 자충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너무 심취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1: 네. 그래도 아직 알이 많이 남았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아직 네. 유리합니다.
0: 4-2입니다. 네. 아, 저건 약간 자세가 과연 성님 밑에 날 중앙에 있는 한 점을 노리는데 무리였어요. 본인 입장을 알아야지. 네.
1: 이제는 잘 도망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0: 이제 4-1인데 알까기 1차전은 쉽게 끝낼 것 같습니다. 슬리피 7단 네. 성격상 저거 끝냅니다.
1: 네.
0: 네, 뭐 저거 시간 안 끌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1: 농개타법을 해도 네, 이기는 거예요.
0: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3점. 네.
1: 어이?
0: 3점. 네.
1: 어이?
0: 너무 흡입가네요. 네. 좀 알뜰하게 까야 되는데. 네. 저러다 보면 또 역전당할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이 한 수 한 수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말이죠. 네. 앞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정보권 6단은 다른 수 없어요. 그거 노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뒷공무원이 빼고 네, 그거 옆으로 그냥 살짝 네, 그게 모자는 빠지지요. 좀 졸졸해 보이고 치사해 네. 보이고 안쓰러워 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것도 작전입니다. 네. 저거 왜 저럽니까? 왜 저럽니까? 슬리피. 네?
2: 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이러면 진짜 알 수 없습니다.
0: 알 수 없습니다. 2-1입니다. 겨우 네. 한 점 차이예요.
1: 네. 네.
0: 자,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다음 수 역시 아까와 같은 네. 비슷하게 뭐 노릴 것도 없어요.
1: 네.
0: 아, 노리면 위험한데 아, 거기서 승부수를 띄우나요? 노릴 것 노립니다. 치사하게 살진 않겠다. 비겁하게 살진 않겠다. 네. 공격을 하겠다. 1타 2득을 노리는 거죠?
1: 네.
0: 정확한. 저게 이제 소위 죽으려고 환장을 한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갔어요.
1: 네.
0: 그냥 약간 거기서 수비 그러니까요. 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1: 근데
0: 자,
1: 모르죠.
0: 슬리피 7단.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본인의 지금 두 이 알이 네. 붙어 있는,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각이 나왔나요? 아, 머리가 너무 가려서 안 보입니다. 네, 네, 머리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끝낼 것이냐?
1: 오!
0: 희한하게 끝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알로 희생을 하면서 한 점 차 승리! 슬리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슬리피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래퍼 겸 트로트 가수 슬리피 7단과 국악계의 안성재 셰프 정복원 6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시는데 1차전은 이 슬피 네. 7단이 네. 이겼어요.
1: 네. 네.
0: 자, 2차전인데 보석 끝났습니다. 첨짜진 보석의 정복원 6단이고요.
1: 네.
0: 팬텀기 모양의
1: 네.
0: 네? 슬피 7단.
1: 네.
0: 다른 이 보석입니다.
1: 네.
0: 이번 대국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승패와 상관없이 늘 흑이 선입니다.
1: 아, 네.
0: 네, 그러면 정복원 6단.
1: 네.
0: 첫 수에 뭔가 보여줘야 네. 돼요. 그러면 네 사기가 예, 오릅니다.
1: 네.
0: 자, 첫 수 좋습니다. 제발 성공을 힘차게.
1: 아직 긴장이
0: 임팩이 안 돼요.
1: 네, 아직 긴장되셨나 봐요.
0: 네, 너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힘이 들어가면 그 타격하는 순간에 정확한 스윙이 안 나옵니다. 자, 슬리피 보세요. 시원하게. 아주 독특한 네. 스타일입니다. 본인 알도 까면서 네. 어떻게 묘한 그러나 특공대처럼 네. 적진에 깊숙이 침투를 했습니다.
1: 네.
0: 네. 저거.
1: 슬리피.
0: 아하. 자, 정복원 6단
1: 네.
0: 득점했지요.
1: 네.
0: 오, 잘했습니다.
1: 네.
0: 슬리피 7단. 네, 그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1: 네.
0: 근데 뜻대로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과연? 저런 수가 나오나요? 꽥이 나왔습니다.
1: 네.
0: 야, 이렇게 되면 정복원 6단 별로 한거 없이
1: 네.
0: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1: 네.
0: 네, 좋아요.
1: 네.
0: 예. 그거 좋습니다. 꼭 이제 동계타법도 가능합니다.
1: 아, 비슷비슷하네요. 네.
0: 저 그래도 현재 네. 리드하고 있는 정복은 6단입니다. 네.
1: 슬리피 7단은요. 네. 첫째 딸을 낳고 3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육아는 속도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이 과거에는 말이죠. 네. 결혼 전에 임신하면은 속도 위반이다 해서 네. 쉬쉬했지만 요즘은 뭐 속도전 시대입니다. 네. 더군다나 둘이면 애국자라고 네. 그러잖아요. 저도 뭐 근력이 되면 하나 더 낳고 싶지만은 네? 아 틀렸다고. 아, 네. 그렇죠. 많이 지났지. 아, 네. 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슬리피. 네, 다시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하는 슬리피 7단 중앙에. 우와! 네, 아... 본인.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석 작전인데.
1: 뭐, 똑같아졌네요. 뭐 그.
0: 아 그러나. 장과. 예, 예. 한 점 리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람직한 수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건 앞설 때 농기타법이 네. 예, 가능하지요. 네.
1: 이 정복원 6단은요 남자 소리꾼으로는 드물게 8시간에 이르는 동초째 춘향가를 완창했었습니다.
0: 진짜 8시간이요?
1: 네, 8시간이요.
0: 와,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놀라 자빠지겠는데요. 네? 네? 네. 뭐 노래가 8시간짜리가 있냐? 주간에 배고프다고 사람들 참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기저귀 차고 같지도 않고 네. 말이지요. 네? 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악의 저력입니다. 네? 네? 외국 가수들 콘서트 3시간 껌이지요. 네. 저는 8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가사를 참 못합니다만은 네? 8시간 완창을 해낸 의지의 정복원 6단입니다. 네. 하지만 알까기는 시원치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알까기입니다. 집중을 해서 보여줄 때가 됐어요. 뭘 보여줍니까? 지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복원 6단 답답하네. 아주 속 터집니다. 네? 기껏 칭찬하고 8시간 얘기했더니 네? 그거 아 참나 아까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8시간도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1: 네. 아이고
0: 네, 뭐 잠시 무슨 얘기하는 사이에 또 꽹이 나왔지요?
1: 네.
0: 네.
1: 네.
0: 신중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너무 쉽게 쉽게 하고 있어요? 네. 유도하는 거예요. 이제 무리한 공격 안 하는데 슬리피 7단 약간 여우같이 말이지요?
1: 네, 소심하게 나가고 있어요.
0: 아니, 그것도 작전이죠? 네. 저 이제 나올 때가 됐지요? 정복원 6단
1: 신중하게
0: 뭔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래서가 정복원 네 8시간 완창 제가 얼마나 칭찬해 줬습니까? 네. 알까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상황 4대 네. 4. 와 이거 몰라요. 피곤해진 슬리피 직단입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또 다시 응수타진 않아요? 자 어찌할 거냐?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네. 아. 꽥스를 유도하는 겁니다. 네. 잘 신중하게. 네, 잘했어요. 와, 깔끔하게, 얼뜰하게,
1: 네. 네,
0: 정확하게. 오, 상대할만. 네.
1: 이제야 실력이 나오고 네, 있는
0: 떨어뜨리는
1: 것 같아요.
0: 아주 멋진 작전이었습니다. 네. 멋진 수였어요. 역전. 네. 당황하고 있는 슬리피 칠단. 네. 네. 안절부절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네. 어떻게? 네. 깊숙이 침투하나요? 자! 작전 실패입니다. 저기서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1: 네, 좀
0: 오히려
1: 아쉬웠어요.
0: 갖다 준 거예요.
1: 네.
0: 자, 오늘 그 결실이 나올 건지. 큰일 날 뻔했어요.
1: 떨어질 네.
0: 본인이 낙이 될 뻔했어요. 네. 상당히 어려우신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절묘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네, 네.
1: 진짜 멋있었어요.
0: 예, 쉬운 걸 못하고 어려운 수를 잘하는 정복원 6단. 네. 대단합니다.
1: 이제야 실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풀렸어요.
1: 네.
0: 이제 띠꽁무늬 빼는 슬리피 7단. 네. 네. 갑자기 문양 빠지게 됐습니다.
1: 네. 첫 번째 대국과 이제 입장이 바뀐 것
0: 바뀌었습니다.
1: 같아요.
0: 네. 저 시원시원 공격하나요? 어, 아, 그래요, 그래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수.
1: 네.
0: 뭐 쉽지 않죠. 본인이 지금 수적인 열세니까. 어, 그래도 공격합니다, 온고. 처리를 하나요? 일단 저게.
2: 야!
1: 이거 뭐?
0: 이거 순식간에!
1: 어?
0: 일단 저게.
2: 이거 뭐?
0: 이거 순식간에!
1: 어?
0: 그러니까 어? 본인의 한 점을 희생하고 상대의 알을, 세 알을.
1: 어?
0: 이야!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어? 와!
0: 지금 대국장이. 네! 술렁술렁합니다. 와! 이런 수가, 이런 거 처음 봤어. 와, 슬래피.
1: 와,
0: 무서운 친구인데요?
1: 오, 오늘의 알.
0: 예.
1: 네, 오늘의 알이.
0: 예.
1: 와.
0: 와. 이렇게 되면 정보근육단 잘 나가다가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모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나요? 야, 이제 1대1인데. 어쨌든, 네. 어,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공격.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예. 서로 쉽게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1: 네.
0: 저거는, 어! 어! 어! 그렇죠. 계속 마냥 도망 다닐 순 없지요.
1: 네.
0: 저 거리도 쉽진 않습니다.
1: 와.
0: 왜냐하면, 그렇죠. 정복원 육단도 애매해요.
1: 네.
0: 저게, 이, 그 오른손잡이니까 저 이렇게 몸을 틀어야 되고.
1: 네.
0: 네. 와, 아, 예, 죄송하다. 또 양해를 하고 또 받아주네요.
1: 네.
0: 네. 아, 그래서, 아, 끝내겠다.
1: 아,
0: 아 이게 성공을 하면은 결승에 가고,
1: 네?
0: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여기서 슬리피 7단의 우승.
2: 아!
0: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여기서 슬리피 7단의 우승.
2: 아!
0: 백수가 나왔습니다. 무리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안타깝습니다. 승리. 오늘의 우승자는 슬리피 7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그걸 다 사인하고 스피가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잘 안 나온다. 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제가 그 별명이 3P도 있어요.
1: 세 개.
2: 1타 쌈피가 아니라 1타 3P가
3: 올라왔어요.
2: 제 이름 덕분에 승리한 것 같습니다.
0: 축하해. 너무 잘했어요.
2: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오늘 패했어요.
3: 네. 많이 아쉽습니다. 막상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많이 말리지 않았나.
2: 흘려요.
3: 맞아요. 네. 생각보다.

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영재 하늘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해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씨구!
1: 어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최슬아 친구의 춘향가 중 사랑가입니다. 춘향가 이도령이 사랑하는 모습을 노래한 대목으로 춘향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드디어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사랑가로 한번 돌아보는디 일이 온다.

예, 준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날 가벼워 보지만 난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다 말씀이오. 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금징금 걸어 다니면 그 속이 천지의 낭장 만물 속이니라. 준양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팍업이 되어 마구 당군자로 업고 놀겄다.

진정한

두 번째 무대는 김지연 선배님의 서용성류 피리산조 중모리 중중모리입니다. 서용성류 피리산조는 남도 시나이가락의 바탕으로 피리

상대였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농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 독주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지한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무대는 소리다울 친구들의 함양양잠가 풍년노래입니다. 민요 함양양잠가는 낭만적인 면이 강한 경상남도 지방의 부인들이 박자 없이 부르던 음조리 편곡하여 가야금 병창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민요 풍년 노래는 풍년이 된 망경 들녘의 황금 물결을 보는 듯 경쾌한 리듬과 활기차고 화평한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다울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네 번째 무대는 화동 정재 예술단 친구들의 진도 북춤입니다.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양손에 채를 쥐고 몸에 북을 밀착시켜 어깨끈을 메고 추는 춤입니다. 양 북면을 두드리며 천지를 울리고 신명을 북돋는 첫 춤새를 구사하여 흥을 자아내는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 정재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좋은 친구들의 동백타령입니다. 동백타령은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동백꽃은 겨울에 활짝 피는 꽃으로 처자들이 꽃을 따는 것을 노래한 음악이며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장단에 경쾌한 멋을 지닌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좋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0: 여러분, 저희가 부채를 든손으로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꼭두각시 춤입니다. 어린 무동들이 추는 전통 꼭두각시 노름과 탈춤의 춤사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속무용입니다. 꼭두각시를 연상시키는 절제된 움직임과 어림사위, 겹사위, 깨끼사위, 디딤사위 등 탈춤 특유의 익살과 생동감을 결합해 전통의 멋과 흥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이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어이, 시구!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악방송 공연실황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경제청조사가
2: 당신의 사업을 업!
1: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4: 자영 업!
1: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2: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로 경기 앙상블 낭랑팀의 무대 감상하셨는데요. 무대 분위기가 조금 남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등학생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만큼 첫 무대부터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단단해진 에너지가 느껴졌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책임감까지 더해진 터라 무대에 담긴 마음도 남다를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린 꿈나무를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과 목표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 더 특별한 울림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0: 네,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명인들의 당찬 무대. 다음 무대도 경기 앙상블 낭낭팀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0: 네, 경기 양상불 낭랑팀의 흥겨운 민요 한 판 잘 들었습니다. 낭랑이라는 말처럼 소리가 정말 맑고 또랑또랑하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희는 경기 민요로 아름다운 소리를 이루고 낭랑하게 노래를 부르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팀인데요. 낭랑 슈팔스라는 말이

0: 듯이 저희가 평균 나이가 18살이어서 이제 되게 사랑스러운 팀이고 맑고 또렷한 경기 민요의 울림을 이제 전해드리고 싶어서 뭉쳤습니다.
1: 아, 실제로 평균 나이가 18살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낭낭 18세네요.
2: 네.
1: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경기 민요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3: 경기 민요는 정말 반전이 있는데요. 들을 때는 밝고 경쾌하지만 가사 속에서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사에 이제 선율과 시김새가 잘 표현되도록 만든 경기 민요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정말 놓칠 수가 없어요.
1: 오, 진짜 경기 민요에 대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2: 그러네요.
1: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행복해 보여요. 경기 민요가 그만큼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1: 우리 친구들 저는 궁금한 게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학교 갔다 올 때 뭐 공부할 때 이럴 때도 경기 민요를 자주 부르나요?
4: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멀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방 청소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방 청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태평가를 부르면서 방 청소를 합니다.
1: 태평가를 부르면서요?
2: 그 본가에 네. 같이 사실 때도 방 청소는 하셔야 돼. 아닌가요?
4: 아, 맞습니다.
2: 그건 안 하시고.
4: 아, 좀 더 자주 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앞에 살게 되면서.
2: 아,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4: 네네.
2: 혼자. 그럼 지금 만약에 방을 닦아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된다. 걸레 손에 쥐고 있다.
4: 네.
2: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4: 네. 네.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2: 청소를 싫어하시는구나.
4: 성화는 바치여 무엇하나.
2: 그렇지.

0: 진짜 이렇게 한다고요?
1: 네. 진짜 청소할 때? 네.
0: 야, 청소가 즐겁겠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저도 해봐야겠어요. 뭔가 좀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0: 지금 짜증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 들으니까 확 올라오네.
1: 아, 근데 약간 네. 이러면서 약간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1: 네. 아니, 조우정 씨도 요즘 요리를 또 자주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요리하는 건 어때요?
0: 아, 괜찮죠. 예, 네. 아, 뭐, 요리를 네. 태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1: 예, 네, 예, 네, 그쵸.
0: 예. 아, 괜히 했는데, 이거? 네네네. 아, 일단, 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태평가 말고 또 민요. 일상에 어울리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큰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기지개를 네. 피면서 학문을 갈고 닦는 내용의 청춘가를 부르면서 하면 더 힘이 나요.
1: 진짜로요?
2: 네.
0: 아니 이것도 제가 실제로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0: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날 때 하는 거예요?
1: 하다가 기지개를 펴면서.
0: 아, 그래요. 기지개 펴면서.
2: 우리 딸이 요즘 숙제할 때 하기 싫다 그러면 맞아, 요 노래 맞아요. 들려줘야겠어요.
0: 그러니까.
2: 저절로 힘이 나면서 좀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0: 아, 그건 공부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삶의 스트레스도 승화시키는 게 경기 민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 학업이랑 공부 그 병행해서 이렇게 판소리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어때요?
3: 공부도 해야 하고 민요 연습도 같이 하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0: 그래요.
3: 저는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2: 에?
0: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는 꿈을 꾼다고요? 자면서 잠을 자는 꿈을 꿔요?
2: 어머.
0: 와, 신기하다.
2: 그게 돼요?
0: 뭐 되게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꿈꾸는 시간이
2: 다 깼는데
0: 손해 아닌가요?
2: 또 꿈인가 보다.
3: 아, 근데 잠을 두 배로 자는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아요.
0: 그래요. 그 정도로 오늘 오랜만에 그러면 이렇게 외출해가지고 좀 멀리까지 나왔는데 꼭 좀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4: 저는 이번 무대를 위해서 휴일에도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대가 끝나면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2: 오, 먹고 싶은 거 있어요?
4: 저 떡볶이랑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2: 아유, 엄마 음식 제일 좋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5: 중간고사 마치자마자 오늘 무대를 위해 쉬지 않고 연습을 해서

0: 오늘만큼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어요.
1: 아, 뒹굴뒹굴 하고 싶다.
2: 쉬지도 않았나 봐요.
1: 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요?
0: 마라탕 먹고 싶어요.
3: 마라탕.
1: 마라탕. 네. 아, 시험 끝나고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려온 멋진 이 무대들 여러분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 보여준 이 낭낭 18세의 멋진 에너지처럼 앞으로도 지금 모습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3: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고등학생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린 19살 이은입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하게 된 판소리였는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완성해가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어느 순간 판소리에 푹 빠져들게 되었어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소리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요. 부르면 부를수록 짜릿하고 시원한 판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제가 무대를 통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5: 내 여신 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아래

주토하동이 고토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충년 3월달 산우달로 상처고.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얘가 웬 말이야.

소서 인당수 빠져 죽은 후려우여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 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말이냐 네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0: 끙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1: 네, 역시 고등학생들의 무대는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이 몰입감부터 남다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아, 고등학생. 네. 정다은 씨는 고등학교 네.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2: 아, 고등학생 때요?
1: 네.
2: 좀 이제 먼 과거긴 하지만
1: 그래도
2: 생각해보면 네. 책을 많이 읽고
1: 예, 그리고 예, 그다음
2: 음악을 많이 듣는
1: 음악을 많이 듣고
2: 예, 그럼 문학 소녀였던 것 같아요. 어, 왜 비웃으세요?
1: 아, 문학 소녀는
2: 문학 소녀였어요.
1: 요즘에도 문학 소녀라고 하나요?
2: 그때는 그랬습니다. 조우종 씨는요?
1: 아, 저요?
2: 예. 네.
1: 저는 뭐 완전 그냥 질풍노도.
2: 어, 질풍.
1: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넘고 뭐 그런 약간 좀 활발했던 학생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생 시기인데 꿈을 향해서 또 가장 치열하게 달려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에너지가 이 무대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엔 또 어떤 열정으로 우리 무대를 채워줄지 다음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헐?

0: 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옥수연 학생의 대금 무대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고1이 된 거잖아요.
1: 네.
0: 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기분은 어떤 거예요?
1: 처음엔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된다는 게 조금 긴장되고 겁나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0: 네.
1: 입학하고 나서 동기들, 선배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요즘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고 좋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0: 와, 의젓하네.
2: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이 실제로 돼보니까 중학생 때랑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1: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0: 마음가짐.
2: 마음가짐 어떻게 달라졌어요?
1: 중학교 때는 실수도 많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는 일을 조금 해야 할 일을 조금 미루거나 또 챙겨야 될 것을 까먹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0: 예.
1: 이제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좀 더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0: 아, 아저씨는 50이 다 되지만 아직도 제대로 챙기질 못해서 까먹을 때가 많은데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2: 대단하네요.
0: 굉장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레슨실 선배들 사이에서 네. 대금 명인이라고 불리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1: 네, 제 좀 진지한 모습을 네. 선배님들께서 좋게 네. 봐주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0: 아, 어쩐지 저는... 좀 진중한 면이죠? 그런 게 있죠? 그래, 어쩐지
2: 네. 네.
1: 저는 이제 전통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좀 큰 자부심이 있어서
0: 예.
1: 대금 명인이라는 말도 감개무량합니다.
2: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대금이 크기도 크지만 호흡을 많이 쓰는 악기잖아요. 아무리 대금 명인이라고 해도 좀 불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1: 아무래도 관악기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크고 단단한 소리를 내려고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손이나 입술에 경련이 올 때도 있고
0: 그래요.
1: 연습실에 매일매일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어서 체형도 사실 많이 틀어지고
0: 아하, 골반
1: 허리
0: 같은데?
1: 통증도 심해져서 힘들었던 적도 많은데 그래서 요즘 그런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운동은 뭐 어떤 거도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같은 거 하시나요?
1: 헬스장 다녀요.
0: 헬스를 하시고
2: 뭔가를 좀 꾸준히 하려면 아무래도 체력을 키워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 네,
2: 운동도
1: 맞아요.
2: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해서
1: 네.
2: 대금 실력에 더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이렇게 네. 정말 인고의 시간을 네. 거쳐서 그런지 대금 소리가 진짜 깊이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듣기로는 저희 수연 학생이 국악뿐 아니라 다른 일반 음악 자체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0: 그러면 이 대금으로

0: 혹시 좋아하는 그냥 다른 노래 음악 같은 것도 연주 가능할까요?
1: 네, 그러면
0: 네.
1: 요즘 제가 즐겨 듣고 있는
0: 네.
1: 영화 사도의 OST인 꽃이 피고 지듯이라는
0: 오,
1: 곡을
0: 너무 좋은.
1: 짧게 해보겠습니다.
0: 네,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2: 네,
0: 예, 그러면
2: 들어볼게요.
0: 마이크를 제가
1: 네, 감사합니다.
0: 받을게요. 예.

0: 사도세자를 풀어주시옵소서. 제 간청이옵니다. 아 네. 너무 진짜 감명 깊었습니다. 네. 진짜. 예, 예.
1: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또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멋진 대금 명인으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날 친구들도 벌써 궁금한데 또 어떤 실력과 열정을 보여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춤을 사랑하는 무용 소년단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에서 마주를 맡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나이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대를 좋아하고 춤을 사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이선미 김여원입니다.
6: 저는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동생들도 잘 챙겨주는 멋있는 언니아가 되었답니다.
7: 저는 무용 시작하고 이제 눈이 좀 바르게 펴진 것 같아요. 어때?
8: 많이 늘었어.
9: 저는 사실 집중력도 안 좋고 ADHD가 있었는데 무용을 시작한 이후로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10: 국악하는 청소년 친구들, 연습도 너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11: 그래도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12: 우리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 위한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리 꼭 꿈을 이뤄요.
13: 국악하는 10대들,

0: 네, 태평무의 힘과 기품이 정말 가득 느껴졌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네.
0: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여주는 무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집중력, 표현력도 정말 대단하네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하면 공부만 떠올리기 쉬운데 국악의 꿈을 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또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무대 역시 우리 국악의 멋을 전하고 있는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실력과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갈 때
3: 그렇지.
2: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니 한 주막에 들어 잠을 자게 되었던가 보더라. 그곳에서 뺑덕어미를 잃고 할 일 없이 혈혈단신으로 황성길을 올라가는디.

0: 네, 정승아 학생의 가야금 명창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뭐 태어날 때부터 가야금을 하면서 태어난 것처럼 너무 잘하는데 네. 생각보다는 가야금을 아주 늦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시작한 거예요?
1: 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 작년부터요? 오,
0: 얼마 안 됐네.
2: 아니, 그러면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만큼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1: 제가 중학교 때 판소리를 배웠었는데요. 판소리를 배우면서 가야금 병창을 조금씩 접하게 됐었어요. 이제 네. 판소리에 가야금을 얹어서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계속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늦게라도 시작해봤습니다.
0: 근데 그 네. 악기를 1년 안에 이렇게 잘 칠 수 있어요? 네.
1: 저 아직 네. 좀 부족하지만 노력 중입니다.
0: 대단하다.
2: 재능이 있나 봐요.
0: 예예. 예.
2: 근데 진짜 늦게 선택한 만큼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가야금 병창으로 입시 준비도 하고 있겠어요?
1: 네, 가야금 병창으로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랑 중앙대학교가 제가 지망하는 학교입니다.
0: 학교 정해는 안 됐다. 네. 예, 어떻게 네. 가능성은 한 몇 프로 정도? 아,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가야 돼요. 이거 대입입니다. 예.
1: 67%.
0: 67? 네.
2: 또 잘하지 않을까요?
0: 아니, 네.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죠. 예예예. 예, 예. 목표도 아주 분명하고 그러니까 꼭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지금 승아 학생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유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1: 제가 본가는 울산인데요. 제가 남원 구강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0: 기숙사 전북 남원까지.
1: 네. 네. 기숙사 생활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춘향의 고향 그 남원에서. 네. 야, 그러면 뭐, 예, 이미 정서가 다 깃들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0: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좀 네.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아유. 자주 생각납니다.
1: 어른스러워요. 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2: 이게 또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또 철이 또 들고.
1: 빨리 들어요.
2: 네, 부모님 생각.
1: 네. 오늘 무대도 아마 부모님께서 뿌듯하게 보고 아유 우리 이승아 잘하네 이러고 계실 거예요.
2: 그럼요. 예.
1: 이렇게 나온 김에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드려보는 거 어때요?
2: 저기 보고. 예. 네. 자.
0: 엄마 아빠 안녕 나 승아야 제가 오글거려서 잘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위해 애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 아유 그래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좀 약간 좀 시커네요.
1: 눈물이 좀 그렁그렁해요.
2: 그래 아니 이렇게 이쁜 딸을 매일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유 그래 그 너무 의젓한 느낌이 들어서
1: 맞아.
2: 어때요 승아 학생은 사춘기도 좀 조용히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냈어요?
0: 주변 분들께서 저한테는 승아는 사춘기가 없다 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1: 네.
0: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1: 네.
0: 생각해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 동생 남동생 승우한테 네. 좀 아무 이유 없이 네. 좀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2: 아, 몇 살 차이 나요?
0: 네 살 차이.
2: 네. 상대가 안 될 텐데 많이 짜증 내고. 네,
1: 그 정도가 사춘기였다 하면 진짜 사춘기가 없는 거에 가까워요.
2: 집을 혹시 네. 가출한다든가 최소한. 그 정도인데,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0: 네.
2: 아, 그러면 뭐, 예. 네.
1: 그리고 이제 승아 학생이 1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데, 19에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을까요?
0: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버킷리스트도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 궁금하다.
0: 일단 먼저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게 가장 큰 버킷리스트고요.
2: 한예종 혹은 중대.
0: 네. 네. 그리고 이제, 입시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
1: 재밌겠다.
0: 네, 좋은 추억 만들고 싶고
2: 그리고,
0: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2학기 때 발표회 개인 발표회를 통해서 10대를 좀 멋지게 장식하고 싶어요.
2: 야, 이 마지막 10대를 네. 찬란하게. 아 진짜 이 버킷리스트 네. 탑3 꼭 다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1: 네.
2: 저희는 진짜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승아 학생의 마지막 10대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좀 정진하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무대는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과전공 전호민입니다. 제 학교 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일본이 이거
3: 그 대만 거기 위에 차지해가지고 라오쭝반도
4: 일본 바파스타
3: 학교생활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어린 가객입니다. 요즘처럼 분주한 시대에 정가를 들으면 마음이 금방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도 정가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악하는 청소년 친구들 파이팅입니다.

0: 고등학생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어린 학생들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말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친구들의 소리와 또 연주에 담긴 열정이 더 크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악의 미래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이 앞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그리고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이 무대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로 전호민 친구가 준비한 정가를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갑시다.
1: 부담되죠. 뭐 또 한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2: 야를 눌러주세요.
3: 앞으로 얼마나 떨릴까?
2: 뱅! 아우! 눌러주세요. 뱅! 아우! 축하드립니다. 미우루 역시 15개의 대화를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기념하다?
4: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예, 네, 팬으로 들었습니다.
5: 네.
6: 한글 잘 쓰네.
7: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뮤르가 아닐까.
8: 아,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쫄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8: 그러니까.
1: 여려가지고.
8: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9: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7: 니은 씨는 조선 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예. 예.
10: 예,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11: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버들이에요.
1: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10: 아 그래요?
11: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12: 아니 소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7: 귀여워 맞아요.
12: 정말 귀여워.
7: 귀여워.
12: 아 너무 잘했어.
1: 감사합니다.
2: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아은과 뮤르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3: 감사합니다.
1: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13: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1: 트와이스.
0: 예.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 인정.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쵸, 잘해줘.
3: 와, 오늘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2: 옷은 막 컸는데.
0: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팝!
1: 3대3이네, 3대3.
2: BTS.
3: 귀여운 친구들.
4: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5: 나는 너를 좋아하고
6: 너를 좋아하고
5: 너도 나를 좋아하고
6: 나를 좋아하고
5: 우리 서로 좋아하고

0: 떨고 놀았다더라. 불호 하나 가득하고 놀았다더라.
1: Come on 거기 친, Come on 거기 몽, 지리 와서 얘들 좀 봐.
2: 어 분위기 너무 극악극 아니에요? 분위기가.
3: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4: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5: 자 우리 판스타
2: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4: 저희는 14개 초과로.
2: 14개 초과?
6: 올스타 올스타.
7: 15개.
2: 15개? 알겠습니다. 예.
7: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받고 싶습니다.
6: 올스타.
7: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8: 성인 노래 성인 노래.
7: 쓴맛을 보여준다.
9: 우와. 야. 형 누나들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10: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11: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위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12: 위철 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0: 계룡산
12: 뭐 소리 지금 연습하셨어요?
13: 아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 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14: 아, 그래.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사람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3: 그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과 한바탕은 다 외우고 있는데 아. 트와이스의 곡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
15: 아이고 감사해요.
16: 그러니까 말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17: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16: 저는요 진짜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어? 설마.
2: 거꾸로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18: 네 거꾸로 프로젝트는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19: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4: 다 바꿔 한글
11: 아, 다 영어야.
4: 가수리 한 사람을 영어 시키면 나 뭐해요?
19: 근데 그게 여름 노래여가지고
17: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16: 팀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17: 감히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16: 네, 바로 Yes,
17: yes or Yes, yes.

0: 새로운 트와이스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 잘 지켜봐 주시죠.
0: 위리리.
2: 야, 검은고 나오는구나.
3: 검은고 나와?
2: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4: 네. 소리꾼인데 검은고도 배워가지고.
2: 아, 진짜요?
3: 좋다. 비장의 무기.
5: 검은고, 검은고, 검은고.
6: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7: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0: yes.

0: 정도 대박이다. 야, 이게 이렇게 먹히네.
1: 건국어 락이 좀 잘 어울려요.
0: 락이에요. 네.
2: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3: 진짜 피가 변형...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2: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4: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5: 소리가 되는 것만 되나
6: 충분히 생각하시고
7: 소리 진짜 잘해요.
5: 소리가 되는 거야.
4: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판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2: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환이 딱 되면서 마라 맛으로 바뀌는 듯한 예스!

0: 화면이랑 불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민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우천 씨는 진짜 트와이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3: 잘 안 들렸다는
4: 거.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개량된 검은 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검은 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은 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6: 검은 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안
4: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5명 안에 들어갔는데
1: 5명 안에 드는 분이네.
4: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우천 씨가 검은 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5: 알겠습니다. 예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7: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을 유람가세.
8: 잘한다. 소리 너무 좋다.
5: 그런 남자 검은고 주제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9: 그래서
5: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헤어화 이런 데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검고 손입니다.
6: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의철 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돈 잘 버시겠네요. 5명밖에 없으면요.
5: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6: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8: 아 검은 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 아, 음역대가 낮아서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3: 네, 음역대가 너무 낮아서.
11: 분들의 라이키를 이번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0: 이 팀은 원래 악기 했었나요?
1: 어,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0: 아, 그니까.
2: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3: 그러니까.
4: 어리지만 소리, 악기,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5: 실전에서는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6: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0: 나오죠.
1: 케이팝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그리고 다 눌러줘.

0: K-POP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음악이 너무 저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3: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꾸신다거나 서양 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4: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싹쓸이판 트와이스를 선택한 K-POP은 3개의 별을 받아

0: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3: 그러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4: 이걸 잘하는 애들인데 저걸 보니까.
5: 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6: 김동완 선생님 죄송해요.
0: 그렇죠.
7: 아, 너무하네요. G.O.D.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판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2: 와. 오.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 오늘.
0: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15개를 받아 올스타 등극했습니다.
1: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2: 가야금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1: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국악 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송 랩. 자, 데프콘.
3: M.I.C.
4: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5: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4: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5: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받아본 소리 받는다고.
0: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5: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7: 소리가 뭐니?
0: 아, 찍고 나오는데 만화책을 덮었어요.
8: 지금 쫄았는데.
0: 덮였어요 지금.
9: 자, 기대한다.
1: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8: 나이 공격!
10: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지도.

0: 랩이랑 노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주프라나라는 곡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2: 아, 저 촛불 모양이네.
1: 아, 촛불, 촛불. 아, 하나가 아니라 너무
3: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도 너무 많이 쓰셔서 300살.
4: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0: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5: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희망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할게.

0: 김예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컸어요.
2: 김예원 씨요?
1: 별 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여원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좀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혼자 빠지니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4: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5: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6: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네.
0: 자 이제 정초롱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3라운드에서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그리하여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날 적어

0: 와.
1: 아, 어렵다.
2: 잘했네. 뭔가 목소리가
3: 좋다.
0: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4: 과연 올스타 두 개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될지.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5: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0: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진짜 진짜.
7: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 좋아.
7: 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5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9: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8: 정철형 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이
10: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8: 조금만 정철용 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11: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 스타, 정초롱 씨는 8개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1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반갑다.
11: 아쉽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0: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아, 백지영.
2: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1: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0: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1: 아유.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2: 저는 안돼.
1: 왜 이렇게 되죠?
2: 왜 붙으면 안돼.

0: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1: 아우, 둘을 또 미쳤어.
2: 그렇네, 두 분 다 올스타네. 자,
0: 신영희 선생님이 두 사람 다 참 소리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함께 나왔어요.
3: 아니, 어째 둘이 그냥 가게 됐어?
1: 그러니까.
4: 그러게요, 선생님.
3: 웃기나,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0: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1: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3: 두 분 좀 봐주십시오.
0: 예.
5: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4: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6: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7: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8: 그 데스매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7: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일단은 우리 박자희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7: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9: 밀리지 않는 역시 요상다.
10: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0: 그렇죠. 네.
1: 한 장당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10: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1: 예.
10: 총 한번 쏴주실래요?
4: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울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0: 그렇죠.
4: 네.
0: 역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참 힘들죠.
4: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0: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4: 네네. 예.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이건 뭐지?
12: 아, 아따마 천이 하늘하늘한 거 또 하시는 거야?
8: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13: 이제는 사랑했던 그날들이.
8: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0: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1: 화이팅!
2: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2: 박자희 씨의
0: 마음의 결정 해주시고요.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때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움,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르

0: 부를 땐제 음악 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2: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 네.
2: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1: 네.
3: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적하게야.
3: 완전 크로스오버 아, 제대로죠.
2: 네, 네.
1: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3: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4: 칼 맞은 것처럼
5: 그쵸, 칼 맞았지.
3: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 중간에 호흡 하,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아,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의감 잡았어.
0: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3: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 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좀 정리가 됐어요.
4: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안 돼요. 허경환 씨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예,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하, 하는.
3: 그럼 좀 편하죠.
4: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미루면 부담되겠다.
6: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7: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8: 아 떨려.
9: 제가 떨릴 애가 아니야.
8: 떨릴
9: 애가 아니야.
8: 아니, 그럼 제가 떨려요. 올스타 나오라고.
6: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랑 총 맞은 것처럼을 좀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여성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0: 이해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쉬었어.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2: 여기 이렇게 와.
3: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만 진출하게 되느냐?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2: 아이고야.
0: 네, 축하드립니다.
3: 은정아.
4: 이현석. 야, 이현석 올스타. 와. 어떡해.
5: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1: 아, 네.
6: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7: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1: 감사합니다.
8: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1: 처음에 그 이별과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9: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1: 이거는 진짜
10: 소름.
1: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4: 첫 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은 이렇게 되거든.
11: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12: 사기꾼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
13: 그냥 시작하고
1: 끝.
14: 그래 싹쓸이 했다 하는데
1: 비우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판이 계속될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판 스타. 처음 시작은 50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세 번째 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번째 판 티켓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일곱 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전생 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국악계 신동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조선판 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3: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맞춰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6: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경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1: 처음에 노래하신 분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성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일곱 팀 중에 두 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8: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9: 아, 첫 번째를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10: 계속 처음에 했어.
8: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우 씨부터 부채를.
9: 1번이면 진짜 운명이야 저거.
0: 자, 박성우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헛!
7: 몇 번? 몇 번?
0: 아! 아! 펼쳐주세요.
7: 몇 번? 몇 번? 헛!
8: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1번을 뽑고야 말았네요.
10: 여기 살으라는 운명이야. 여기 살으라는 운명.
7: 오! 오!
11: 오! 3번.
7: 아, 이거 뭐야? 몇 번?
11: 10번.
7: 뭐야?
12: 4번.
13: 너무 잘한다.
7: 2번.
0: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7팀 중에서 판정

0: 한국사람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1: 잔인하다, 잔인해.
2: 잔인해.
1: 선생님 냉정하게도 봐주세요.
2: 너무 잔인하죠.
1: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0: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3: 1번 전문가
4: 영원한 패스.
5: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가 봐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 항상 저희 손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6: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야 전인공 너의.
0: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7: 성훈 씨 패자부활전, 패자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8: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9: 목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특히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8: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9: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8: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10: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부활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좀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0: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1: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편곡 잘했네.
1: 잘한다. 잘하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 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예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 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로 해서 아 이게 A 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아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휘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0: 정기연주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이 정도면은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1: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조금 더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거 같지 않아?
0: 느린 거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0: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많이 틀려.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왼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이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1: 맞아.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그거.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 바라봤을 때, 누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 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들어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땀에는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2: 주나 멈춰라.
0: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지?
3: 아니 아니.
0: 네. 이 친구 성공하겠다.
1: 에요.
2: 준도 하운 신세.
0: 괜찮았나요?
4: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5: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발전한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하고 영을 내려 놓으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토끼를 해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사던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니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맥혀 펄렁 펄렁 떨으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노옥 좋다 삼복 따름에 너를 야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대오게 당나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거혈내족 열담에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오. 소 같으면 너무 좋다 토판에 너를 잡아 토백주 살찐 다리 양회가 정용 공바 두박 없이노 난 먹고 입불 빼어 활도 메고 가지고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을 하니 날

뜻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과 대변은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호백금으로 초급뼈 자간쓰니 너를 산채 보라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며 연금상을 아재조랴 둘거라. 토끼는 열방어야 발그란 초장대로 꼭 찔러 들어와 매니 토끼 할일 없어.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남요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르.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이 시대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요,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의 음악을 즐기시고 또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첫 시간은 준수 지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음은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벗을 뜻하죠. 저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고 또 무대를 내려오면 누구보다 솔직한 준수지음의 첫 번째 친구,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준수지음 송소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네.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1: 네.
0: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네.
0: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 스튜디오를 제가 네. 공간이 저도 처음인데
1: 네.
0: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저희 아지트 온 기분이
1: 정말 아지트 같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구학 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0: 저도 사실 제 아지트여야 네. 되는데 아직 좀 저 어색해요.
1: 어색한 아지트.
0: 약간 하지만 정말 아담하고 뭔가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손님들을 모셔놓고서 정말로 어떤 우리의 이야기들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무척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손님들을 잘 맞이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앞섭니다.
1: 이렇게 맞이하시는 MC의 역할은 처음이지 않으세요?
0: 사실 처음이에요.
1: 진짜 솔직하게
0: 진짜로 처음.
1: 기분 어떠세요 지금?
0: 아 오늘 네. 여기 이 스튜디오 오는 길에 네.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을까?
1: 네.
0: 그렇게 숱하게 무대에 서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끌어가면서 또 오시는 분들의 손님을 내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오늘 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소희 씨를 처음 이렇게 모신 이유 또한
1: 네.
0: 그 역할에 있어서 정말로 잘 받아주고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1: 과연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0: 네.
1: 노래도 불러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무 응원할게요.
0: 고맙습니다.
1: 화이팅!
0: 소희 씨 저도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왔으니까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앞서서 정말 소희 씨 무대도 정말 보여주셨었는데 네. 국악 신동으로서 일찍이 또 송소희라는 이름을 알렸어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소희 씨가 신동에서부터 또 소녀 이렇게 또 청년으로서 커오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1: 네.
0: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이 국악을 처음 접하면서의 시작 동기가 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사실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국악을 잘 알지도 못했고 국악이라는 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이제 저희 엄마가 어머 이런 우리나라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있네? 라고 이제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저의 어떤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국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운명의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변함없이 국악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도 내가 깊은 사랑을 국악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이긴 한데
0: 그렇긴 하네요.
1: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이제 저는 사실 또 이제 남도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판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민요를 하고 있고
1: 그쵸.
0: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특징들이 정말 달라요. 무대에서 표현되는 소리가 저희 남도는 정말 밑으로 아래 굵게 떠는
1: 네.
0: 또 소희 씨가 하고 있는 경기민요는 위에서 경쾌하게 어떤 기교가 정말 섬세한 기교들이 많은데 근데 소희 씨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경기민요의 멋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1: 저는 항상 이 질문에 그 단정한 멋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민요는 보다 다른 남도 소리에 비해서 보다 좀 그 절제해야 되는 미덕을 많이 배우잖아요. 소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드는 것 같고 소리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풀어내게 되는데 그런 단정한 멋이 참 저는 멋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0: 어찌 보면은 이제 경기민요를 쭉 키우다가 지금은 너무나 활발하게 또 자유롭게 소희 씨만의 음악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소희 씨의 콘서트를 또 보러 가기도 했었지만
1: 그쵸.
0: 내가 보고

0: 있었던 소희 씨의 또 다른 모습에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또 그런 음악을 했었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네. 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1: 사실 제가 그동안 이 국악 씬에서 해왔던 모습이 저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제 음악을 자유롭게 지어 부르고 무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아는 나는 정말 요만큼의 나였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손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목소리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를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많이 그 내려놓고 어떠한 정답 없이 본능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소리 내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국악에선 그러지 않았었던 많은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0: 그렇다 보니까 사실 소희 씨가 표현하는 음악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소리도 그렇고
1: 네.
0: 또 이제 어떤 레퍼토리도 사실 많이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1: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전통과 우리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끝이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결국 귀결이 돼서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내 그릇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항상 끝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을 적당히 하면서 그저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꺼내놓는데 집중하자. 그러다 보면 그 깊이 있는 고민들보다 더 유익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1: 네.
0: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펼쳐지는 나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보는 약간 소희만의 자유로운 어떤 다이어리 같은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괜찮았나?
1: 소희만의 자유로운 다이어리.
0: 다이어리 같은 느낌. 왜냐면 거기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끄적여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근데 그렇죠. 근데 그 고민하는 우리 음악과 전통 씬에 대한 고민을 놓진 않고 있어요. 지금 다만 제가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너무 깊게 이렇게 뭔가 침잠되지는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활동을 솔직하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소희 씨의 앞으로의 목표와 꿈도 함께 응원하면서
1: 네.
0: 또 이렇게 아지트에 와주셨으니까 한 곡 더 청해 보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오돌독이라는 민요인데요. 네. 제주도민 분들은 다 아시는
0: 그렇죠.
1: 그 제주도 민요입니다. 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8살 때 그 진짜 동요처럼 민요를 부를 그 당시에
0: 네.
1: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타 프로그램에 나와서
0: 알죠, 알죠. 저도 봤어요.
1: 사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오돌독이를 맨 처음에 불렀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그걸 너무 사랑해서 부른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그 되게 진하게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그냥 그 곡의 덕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다듬어지는 이 오돌독이의 과정들을 정말 저만 알잖아요. 제가 그렇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돌독이라는 곡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야, 그러면 어찌 보면은 소희 씨의 첫사랑 같은 그런 곡이네.
1: 맞아요. 제 첫사랑 같은 민요를 꼽자면 오돌독인 것 같아요.
0: 약간 네. 설레임도 있고
1: 네네.
0: 또 이 무대에서 오돌독이를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1: 네.
0: 네, 그럼 송소희 그리고 두 번째 다리에 함께하는 오돌독이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지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저와 개인적으로 형 동생할 만큼 친한 사이고요. 이 묵직한 중저음의 깊은 감성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 판소리의 멋을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다재다능한 소리꾼 고영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매력적인 목소리와 깊은 울림이 매력적인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뭐야?
1: 이거 보세요 형님. 팬클럽 준수한 소리에서 주셨습니다. 제 선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0: 이렇게 또 그냥 주면 되지. 꼬지 씨,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아지트를 열었는데 이렇게 또 저의 준수한 소리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꽃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 잘할 수 있겠죠? 라는 마음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꽃이 너무 예쁘네.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꽃이로구나. 감사합니다.
1: 잘하시는데.
0: 야, 이럴 때 좀 박수 좀 치고 그래요.
1: 예, 아. 방송 능력이 형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셨는데요?
0: 아, 뭐 내 아지트니까 편하게 내가.
1: 아,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1: 야.
0: 나중에 이제 누워서 할 거야 이제. 아, 야,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약간 좀 긴장 좀 하고 약간 설레임 반 걱정 근심 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사실 왔었는데 이게 첫 회를 그 영렬 씨가 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하니까 또 이런 텐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1: 아닙니다. 저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룬 건 처음이잖아요.
0: 처음이죠, 처음.
1: 그래서 더욱이나 너무 축하한 마음인데 심지어 처음 와가지고 축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 준수의 아지트
0: 네,
1: 너무나도 소중한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또 이리 대신 전해드려봅니다.
0: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소리를 시작했고 또 소리를 해오면서 또 어찌 보면 걸어가는 길들이 조금은 다르다
1: 그렇죠.
0: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영렬 씨가 학교에서 피아노를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피아노의 선율 위에 판수를 또 얹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 안에서는 이제 피아노 병창이라는 말이 또 생겨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피아노를 또 배워서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 예, 제가 처음에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던 문화생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할 때 항상 제 연습실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연습실에 피아노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국악 연습실 알다시피 대부분 마룻바닥이고 네. 방석 하나 나조만 있는 그런 네. 연습실인데 그렇죠. 모름지기도 의자가 있으니까 또 의자 위에서 앉아서 연습하다 보니까 또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근 3년을 했고 그리고 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대학교 이제 안에서도 피아노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쩌다 보니 제 방처럼 자주 또 쓰게 되고 거의 배정된 것처럼 제가 거기를 계속 썼었어요. 그러면서 피아노랑 되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돼가지고 근 3년도 하기 4년 7년 동안 피아노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고 있는 이 음정이 어떤 음정인지 이 소리결에서는 음정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떠는 음이 무슨 음을 내고 있는가 이 꺾는 음에서 그 꺾는 시작음이 무슨 음인가 그걸 궁금해서 눌러보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어떨까 3, 4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 제가 스스로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피아노라는 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했던 그 순간에서 거기서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피아노라는 것이 영렬 씨한테는 시그니처처럼
1: 예, 참 이게 인연인 듯 운명인 듯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소리꾼은 북을 놓고 북 장단에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피아노로 북장단 삼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1: 그렇죠. 사실 고소없이 연습하려다 보니까
0: 또 그렇게 공연을 만들고 있고
1: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0: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1: 함께요?
0: 함께
1: 아 좋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영렬 씨의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볼 쓰면 좋겠는데 예. 무슨 음악을 준비했습니까?
1: 아 사실 이 김준수의 아지트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두 번째 달 분들과 또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0: 네.
1: 정말 오랜만에 뵙는 자리다 보니까 꼭 두 번째 달과 함께 했었던
0: 맞아 추억이 많지.
1: 추억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지.
1: 네, 근데 제가 두 번째 달 분들과 함께 우리 춘향가 했었던

0: 공부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가장 테크니컬한 춘향가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가장 강렬한 춘향가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2: 무대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 오늘 다 불사지르고.
0: 연습 한번 했는데 진짜 쓰러질 뻔했어. 근데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고영렬의 음악이잖아요.
2: 저, 지금은 젊지 않아? 지금도 젊지. 너 그런 소리 많은데 시청자분들께서 분노하신다.
0: 아 그런가요? 아 네. 더 젊었었던 고영렬을 이겨내는 고영렬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은 고영렬 두 번째 달에 함께하는 농부가 만나보시겠습니다.
3: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6월 농방 시절이라 각기 머슴들이 보리밤의 막걸리를 취해먹고 상사 소리를 하며 모를 심는디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농부들을 만들어요. 전라도라 하는 데는 심산이 비친 곳이라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내기는 니 감기 절절한 판이고

상사되어 가니라. 얼얼얼 상사되어 이 놈매미를 오소시오. 얼얼얼 상사되어 고추 간대장에 배가 철망하니 먹자. 얼얼얼 상사되어 얼얼얼 상사되어 다되어 간다. 얼얼얼 상사되어 이 놈매미를 오소시오. 얼얼얼 상사되어 고추 간대장에 배가 철망하니 먹자. 얼얼얼 상사되어 얼얼얼 상사되어 다되어 간다. 다되어 간다. 얼얼얼 상사되어 이 놈매미를 오소시오. 얼얼얼 상사되어 고추 간대장에 배가 철망하니 먹자. 얼얼얼 상사되어 얼얼얼 상사되어 와와와 야나르 상사되어 와와와 야나르 상사되어 와와와 야나르 상사되어 와와와 야나르 상사되어

0: 네, 고영렬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농부가 들어봤습니다. 영렬 씨, 무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노래도 부르게 됐지만 오랜만에 불러서 모든 것들을 불사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1: 아,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연습 혼자 할 때는 네. 아, 이거 한번 부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이제 형님 누님들과 함께 연주해 보니까 무슨 어렸을 때 파블로프의 개마냥 음악만 들어도 와 어랄랄라 장사녀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막 근육이 막 저절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0: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 스스로.
1: 아,
0: 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이게 오랜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딱 그 맞는 게.
2: 그러니까.
0: 그동안 했었던 우리 경험이 있어가지고.
2: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0: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2: 그치, 그치, 그치.
0: 아, 막 이게 나 움직이더라고요, 아, 막 이렇게.
2: 우리가 또 이렇게 춘향가의 앨범을 벌써 2016년도에 발매해서 올해로 진짜 딱 10년을 맞았었는데 많은 관객분들을 또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이 만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농부가도 숱하게 무대에서 많이 불렀기도 했는데 그 영렬 씨가 이 무대에서 같이 함께 부르면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판소리의 멋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0: 판소리의 매력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멜로디와 가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발성 또 이렇게 있는 거겠지만 멜로디가 되게 엄청 그 서양음악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음정을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흐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2: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없는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월드뮤직적으로 봐도 우리 음악처럼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이런 느낌의 멜로디를 가진 음악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정말 큰 매력이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사가 참 매력적인데 그 참 옛날 조상들이 얼마나 그 문인들이 많았는가. 정말 이 문과적인 어떤 이런 감성이 정말 훌륭했는가를 이 판소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적인 가사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 시적인 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화성이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시적인 거를 멜로디에로만 표현하다 보니 그 진짜 그 가사와 이 멜로디적인 것이 엉겨붙어서 정말 완벽한 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참 매력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도 판소리를 했었을 때 우리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가사 위에 음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전달하면서 관객들이 고스란히 그거의 텍스트를 느끼는 사설을 느끼는
0: 맞아요.
2: 그 이야기 전달자로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 안에서 진짜 살아 꼽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면서 또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관객과의 추임새.
0: 그렇죠.
2: 그게 또 우리의 판소리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맞습니다.
2: 정말 오늘 영렬 씨의 음악도 들려주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두 번째 달과 함께하는 농부가도 들려줬는데 앞으로 또 여러 활동들을 거듭되겠지만 또 영렬 씨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음악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0: 저는 일단 이 판소리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제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네.
0: 그래서 더욱이나 이 국악과 판소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판소리의 매력을 한번 또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분들이 아 진짜 판소리는 무엇일까 하고 전통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저는 최종적으로 좋은 노래를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2: 야 멋있다 고영렬. 근데 영렬 씨는 사실 너무 충분하게 해낼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앞으로의 고영렬 씨의 음악 또한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의 영렬 씨의 행보 같은 것도 많이 지켜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0: 너무 짧네요 이게.
2: 그러니까
0: 네, 한 부에 한 명씩 해가지고
2: 그래서 혹시의 말인데 또 나와줄 수 있어?
0: 아, 얼마든지.
2: 뭐, 아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고영렬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0: 예, 예.
2: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진짜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만들었던 자작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자작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예, 이 노래는 제가 2020년 3월 달에 낸 노래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인데
2: 네.
0: 제가 막 그때 당시 한참 자작곡을 많이 쓸 때였어요.
2: 네.
0: 그때 판소리다운 그런 발성을 좀 갖고 한국적인 가사를 얹어서 그 요즘에 어떤 음악이 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해서 만들다 보니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2: 야.
0: 이거는 조선시대 배경이고 그 신분이 높은 여자를 사랑하는
2: 야.
0: 신분 낮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하여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인데
2: 얼씨구다.
0: 네, 그런 노래입니다.
2: 야, 어떻게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야기가.
0: 나름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네.
2: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는 거잖아요.
0: 예,
2: 와
0: 예.
2: 그런 스토리를 갖고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0: 그렇죠.
2: 예. 그러면 고영렬 씨의 이룰 수 없는 곡 만나보겠습니다.

그대 오지 못할 운명을 다졌더라도 영원히 나 기다리오. 하얀 구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보낸 첫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전통음악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 위에 새로운 시도가 더해져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음악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이 더욱더 사랑받고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도 새로운 음악이 시작되는 공간, 우리의 음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도 저의 오랜 지음들인 두 번째 달 분들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그럼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을 들으시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한국 춤의 기본은 수시까지인 거예요. 단순한 기본만 해서 기본이 되는 게 아니고 장구춤도 춰봐야 되고 설장구도 춰봐야 되고 탈춤도 춰봐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그렇게 변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을 정말 꿰뚫어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의 전통을 좀 만들어서 지금의 무용학도들한테 심어주려면 지금의 전통을 좀 가지수를 많이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런 작품 저런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제가 만든 장구춤을 A라는 사람이 했다면 이제 3회 때는 B라는 사람이 했으면 풍류 장구춤이 그 색깔이 틀려지는 거예요. 색깔이 틀린 호흡을 또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음악의 해석을 감수성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춤의 그 표현이 달라지면서 그레이드가 나오는 거죠. 김영균 삼촌이 친삼촌이에요.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었는데 학예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제가 너무 옆에서 자라더래요. 그런 애들보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6살에 또 장초아 무용연구소를 입소를 시키세요. 장초아 선생님은 최승희 수제자죠. 이제 최승희 계열의 춤을 제가 처음에 받게 된 거죠. 삼촌이 춤을 못 추시니까 취미만 있으시고 제가 소질이 있다는 것만 인정을 하시고 나를 이제 뒤를 미는 거죠.

김백봉 선생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셔가지고 석 달도 안 됐을 때 제가 찾아가서 한가리안 댄스를 배웠어요. 한가리안 댄스 딴따 이렇게 치면서 이거 흔드는 한가리안 댄스. 그러니까 그래서 서양 무용이지. 뭐 연구소를 이제 내시니까 연구소 꼬마반 조교예요 제가. 꼬마반 조교에서 앞에서 하나 둘 하면서 장추화 무용 연구소에서 배웠던 뭐 발레 1번서부터 5번까지도 가르치고 또 이제 김백봉 선생님이 기본을 그 전날 가르쳐 주시면 그걸 또 그 다음에 애들한테 내가 가르치고 이렇게 꼬마반 조교가 꼬마가 꼬마반 조교죠. 8살이니까.

나는 이제 공연 섭외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행사 때마다 이렇게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김백봉 무용옷을 나오게 됐죠. 나와서 12살 때 개인 무용 발표회를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극장이죠. 그러니까 시공간, 옛날에는 시공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첫 발표회를 12살 때 열게 됐죠.

선하 박보희 총재님이 선하 설립이 74년이거든요. 그 선하 중학교 설립하면서 거기 이제 무용 선생으로 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제 2의 인생이 무용의 제 2의 인생이 선하 때부터 제가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선하에서 75년도에 박이 이제 신체 훈련법을 제가 만들어내요. 그 신체 훈련법은 뭐냐면은 춤을 잘 추기 위한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그 말 속의 의미대로 호흡이 들어가요, 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싫어한다 하면 싫어한다 하는 호흡을 모르면 싫어해. 이 겉모습만 배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관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 싫어! 그러니까 밀개 호흡을 쓰면 싫어가 바로 나오는데, 응? 이제 춤추는 사람이 천재적인 애들은 그걸 바로 아는데, 천재가 많지 않은 거야.

동아일보에 타고난 문제가 뽑혀가지고 제 1위로 뽑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77년도에 그 전통을 가지고 민속을 가지고 그렇게 예술 세계로 끌어올린 작품은 타고난 문제가 처음이다. 그렇게 저 일곱 분들의 그 평론가 선생님들이 다 평을 쓰셔서 그렇게 좀 평을 받았죠. 평론가 선생님들이 춤의 건축가라고 닉네임을 저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문제만 안무를 이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리얼무용단 만들어서 리얼무용단 작품도 이제 잘 만들어내고 시립무용단 가서도 잘 만들어내고 국악원 무용단에서 잘 만들어내니까 이제 건축가, 춤의 건축가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짰는가 봐요. 제가 그 대작을 1시간 반짜리 대작을 하면 보통 다 실패하는데 그 구조를 잘 짜서 실패가 좀 적은 쪽으로 가니까 춤의 건축가라고 붙여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소녀 같다 그러거든요. 그냥 소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뭐 안무가 나온다거나 그거는 나의 직업이니까 그건 직업에서 나오는 거지. 나 자체는 그냥 순수한 사람, 순수한 배정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배정애. 그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학교가 되겠다. 야, 중국 여유학 강사. 좀 이때가 좋았었는데.

0: 예전 서문동도 나가지고 여여여 동맨동네 여여여 여 일제시대 때 아버지 보고 그때 피해가지고 여여 비람 왔다가 그래 여 눈에 대고 막 사게 됐어요.
1: 어릴 때부터 그럼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
0: 예, 어릴 때부터 노래가 집에 있어가지고요. 한번 학교 갔다 와가지고 보따리 그 집에 던져놓고 그 일하는데 가서 노래 그 듣고 배우고 이랬어요. 옛날 어른들 그 하는 거 보면 참 신명이 나고 이래가지고 듣고 집에 와서 또 이불 속에서 또 그 연습도 하고 이랬어요.

0: 교학교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그 집에 사정으로 그 학교를 못 갔어요. 그들로부터 이제 농사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한 50명도 그래 같이 일했어요. 50명도 하는데 그 노래 그 하면 그 많이 울리고요. 그 농요가 그 8가지나 되는데 참 좋아요. 들어보면 구덩지고. 그 어른들 뒤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늘 같이 했지요. 예. 같이 해서 농사를 배우고 뭐. 외우는 방법은 이게 머릿속에 일어났다요. 그때는 그 화장실에 가서도 또 생각해서 또 오고 방 안에서 가서 이불 덮시고 그냥 그 오려고 막 다리 웃고 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농요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스스로 이제 꿈하고 있는데요.
1: 그러면 선생님.

0: 내가 상소리 하라고 뭐 온 사방 남한한테 다 들었겠어요. 구미로 강원도 정성으로 온 사방 그저 간에서 찍어가지고 그래서 가면 그 대우가 좋았어요. 모욕비 다 주지 뭐 또 특별 대우 해야지 뭐 잘해줘요. 외지에 가면
1: 상해 소리도 좀 들려주세요.

0: 그러겠다.
1: 그래서 전국으로 다 다니셨군요.
0: 예. 많이 댕기세요. 요즘은 이제 그래 하는 것도 없고, 전부 언제는 뭐. 또 그래 할 사람도 없고, 그래요.

동명동으로 일을 하면 더 부르는 노래래요. 일이 자꾸 일만 하루 종일 일만 하라고 하면 그게 거북하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뭐 중간 참에 맨 노래도 부르고 이래 또 일을 해가면서도 노래도 부르고 또 이 버드나무 꺾어가지고 이제 머리도 도이고 뭐 이끄도 해 어깨도 도이고 이래가지고 소 타고 이렇게 집으로 오면 지하 징징 나네 또 하고 또 마당놀이를 하고 있어요. 마당놀 집에 맡아서 낮에는 그 흉내를 다 내고 놀이터 하면 이래 재미있게 이 농사를 짓고 이래 그래 했습니다.

0: 강원리 선생이라고 학교 교사가 우리마셀이가 살았어요. 요거예요. 농장을 이제 발굴했어요. 발굴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그래 그래 이제 자꾸 하다가 그래 저 예천 그 공설운동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달 링이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특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 민족 경연대회 그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상을 타가지고 기분이 좋지요. 뭐 기분이 좋아서 예천 군에서도 또 뭐 저것도 해주고 잔탄도시 해주고 예천 군민들도 다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들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참 유명해져가지고 온 사방 뭐 외국으로 뭐 온 사방 댕겨다가 그래. 오늘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1: 사람 듣기 좋게 해로와 동소이
0: 대나가부터는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아무나 들어오면 받아주고 이랬어요.
2: 그 사람들 소리가 또 직접 다 가르치셨어요?
0: 아 예. 소리 내 전소리 하면 그 사람들도 배우고 또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또 가르치고 이랬어요.
2: 소리 가르칠 때 이거는 잘해야 된다 특히 하는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0: 아 소리 가르칠 때요. 다른 말 듣지 말고 농어에 집중하고 그래. 언제라도 배워가지고는 꼭 오아야 된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어디 가서 많이 오아놨다가 자꾸 생각나는 대로 나온 대로 안 그래도 하면 그만 된다고. 그래 지금도 그래요. 회장을 두 번이나 했대요. 좀 거북해가지고 아하려 그래 뭐 아무리 농료가 깨질 파인데 그러다 계속 이끌어 나왔지요. 뭐 예.
2: 회사 맡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0: 힘들지요. 내도 들어가면 집이 일 모해가면서 이래 댕겼어요. 그렇게 그래 이제 첫번에 한 사람 다 고생 많이 했어요.
2: 그러면 왜 그렇게 소리를 했어요?
0: 그 팀이 없이 해가지고 뭐 팀이 없이 그걸 하니까 미쳐가지고 그래야지.

0: 내가 요 40살부터 했지. 지금 한 90이 넘었으니까 한 50년 넘게 했는데. 야, 다 좋아. 아무데나 가서 내 소리 하면 다 좋아 그래요. 내 소리 나오면 한번 더 듣고 싶지. 듣기 싫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잡아다도 내 소리 하면 막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1: 소리는 선생님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0: 죽기 전에는 뭐 소리 하고 싶은데요.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있죠.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자신이 이제 나가 말했기로 자꾸 그 지근한 마음이 자꾸 들고 또 젊은 사람한테 또 피해야 될까 봐 그것도 그렇고 나가 어디다 보니 또 이렇게 많은도 모르겠어요. 많은 일도 자꾸 세월이 자꾸 가니까 되고 뭐 그러지네요.
1: 그래도 좋으신 거죠?
0: 만살 다 이제 뭐 정신이 그거 쫄리기 때문에 참 좋아요. 내 없더라도 언제라도 이제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가 되도록 그래 기원합니다.

0: 슬기둥 검은고와 청흥동당 가야금.
1: 우와, 신기한 악기들이 엄청 많다.
2: 처음 보는 악기들인데. 어? 여기 똑같이 생긴 악기가 왜 두 개나 걸려있지?
1: 어? 어, 정말이네? 쌍둥이처럼 똑같은 악기야?
3: 우리가 똑같은 악기라고?
1: 아! 악기가 말을 하잖아!
4: 아직도 우리를 몰라보는 아이들이 있다니!
3: 그렇다면?

0: 여기가 어디지?
1: 무슨 소리가 나는데?
2: 여기야, 여기.
0: 아까 국악박물관에서 봤던 그 악기잖아?
2: 어때? 이 몸 검은 고의 연주 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군지 알겠지?
1: 검은 고 처음 듣는데.
2: 뭐? 나를 모른다고? 왕산악이 만든 고구려 최고의 악기, 나 검은 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1: 왕산악? 그건 또 누구야?
2: 날 모르는데 왕산악을 알 리가 없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줄 테니 잘 들어봐. 왕산악은 검은 고를 만든 사람이자 최고의 검은 고 연주가였지. 왕산악은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통해 검은 고를 만들었어. 검은 고의 뒷판은 밤나무, 윗판은 오동나무로 단단한 울림통과 16개의 궤, 명주실로 만든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술대를 이용해 멋진 연주를 한단다.
0: 우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소리도 정말 멋지다.
2: 검은 고는 고구려의 악기로 묵직하고 꿋꿋한 소리로 당시 북방의 땅을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이 담겨 있어. 이제 검은 고에 대해서 잘 알겠지?
0: 여긴 또 어디지?
3: 여긴 신라라는 곳이야.
1: 검은 고잖아.
3: 검은 고라니. 우룩 앞에서는 내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아달라고. 난 가야금이야.
0: 우룩이랑 가야금이라고?
3: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만든

그리고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 위에 12개의 명주실로 현을 올려 만들지. 검은고와는 달리 맨손으로 줄을 뜯고 누르며 소리를 내는 악기야. 이렇게 멋진 악기인 낙가야금을 사랑했던 우르게 대해 알려줄게.

0: 왜 신라의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1: 거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 가야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밀려 점차 국력이 쇠퇴했어. 그래서 우륵은 슬픈 마음을 안고 신라까지 오게 되었지. 우륵의 가야금 소리에 크게 감동한 신라의 진흥왕이 우륵을 신라에 살게 해주었어. 게다가 여러 제자들을 두게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지. 비록 사라진 나라지만 가야의 역사와 혼을 전하고 싶었던 우륵의 바람이 바로 나, 가야금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어때? 검은고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지?
2: 지금은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이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들려줄 테니 소리

0: 멋지다. 너는 어때, 애벌레야?
1: 맑은 가야금 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다. 나는 가야금 연주자가 될래.
0: 그럼 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거문구 연주자가 될래.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미국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 건강에 좋은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식사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식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에너지 원천인데요.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알맞게 제공하여 우리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하고요. 신체적인 영향 외에도 정신적인 피로도를 낮춰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과 행복의 시작이자 지속적인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고 키워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여러분의 일상에도 활력이 싹트길 바라겠습니다.

숨을 가다듬어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아봅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다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3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림.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곳곳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굽은 등을 펴주고 등 뒤로 묶어놓은 팔을 유지하여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는 마리치 아사나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편 다리와 굽힌 다리에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맞잡을 수 있는 분 중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은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혹시 두 손을 맞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팔을 그냥 감싸 안은 상태에서 왼손도 마치 못 잡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을 권합니다. 자, 왼발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발 무릎을 세워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맞잡아 봅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을 잡을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고 손목을 잡힌 손은 주먹을 쥐어봅니다. 마시고 등을 펴주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이 동작은 아랫배를 수축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생리통이나 복부 팽만 완화에도 정말 좋은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보다 복부 내부에 깊은 자극을 주어 몸속 장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동작도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놓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혹시 가능한 분이라면은 이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려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걸어갈 때 왼쪽 발목이 다치지 않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무릎을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이번에 접은 상태에서 무릎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을 감싸 안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한 분들 추가적인 동작을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린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목이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소화 불량이나 변비, 설사 완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소화 기관에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더욱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늦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춰보려고 노력해보고요.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척추는 몸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부터 목까지 부드럽게 만들어 좌우로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바닥을 쓸듯이 밀어내고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척추가 틀어지면서 요추부터 흉추까지 천천히 비틀어지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왼 팔꿈치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봅니다. 자, 혹시 조금 더 비틀기 또는 왼쪽 어깨가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동작을 추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천천히 비틀어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바닥을 밀었던 오른팔을 등 뒤로 가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뒤꿈치를 밀어내고 오른쪽 어깨

배를 천천히 틀어서 바닥 한 점을 응시하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정면 보면서 손을 풀어주고 반대쪽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오른팔로 무릎을 비틀어주면서 왼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 팔꿈치로 천천히 밀고 왼손으로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켜줍니다. 내쉴 때마다 오른 팔꿈치로 허리를 비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와 허리가 좀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비틀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 더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천천히 감아봅니다. 왼손을 들어서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맞잡아보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뻗은 다리 뒤꿈치 밀고 허리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줘 비틀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 전체가 경직될 수 있는데요. 자세의 완벽함을 만들기보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비틀기 요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이번에는 골반에 좀 더 이완을 요구하면서 허리를 비트는 것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자, 이제 반대 동작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엉덩이 밑까지 당겨주고 왼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를 틀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 봅니다. 오른쪽 좌골과 왼쪽 좌골을 최대한 바닥까지 내려주면서 상체를 비틀어 봅니다.

척추와 신체 곳곳에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를 배워봤습니다. 좌우로 틀어진 척추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만큼 위와 소장, 대장의 활발한 연동 운동을 도와 몸속 장기의 불균형을 잡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소화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다리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 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첫 곡은 꼭두각시 이 해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왠지 머릿속 깊숙이 넣어놨던 어렸을 때 운동의 추억이 새록 떠오르는 그런 곡이죠. 자, 국악 콘서트판 계속 이어질 무대는 풍류, 멋이 느껴지는 풍류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주 지방에서 내려오는 전주 풍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옛 음악을 복원한 거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도 기대를 갖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원 씨의 연주입니다.

0: 전주 풍류 악서 정예 중에 하연도들이 들어보셨습니다. 이혜연 씨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방금 연주하신 음악이 옛 음악을 복원하신 거라고요.
1: 악서 정예라는 책 안에 나온 가야금 풍류보를 복원을 하였는데 악서정에는 전통 음악을 부흥하고 정악구락부를 발족한 이기태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1932년 전주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0: 1932년에 발행이 된 책이군요. 네. 일제강점기인데 그때는 그때 연주되던 음악을 복원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1: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다가

0: 전북 지역에서 이제 연주되던 이제 네. 풍류를 가지고 이제 쓰게 되었어요. 근데 전북 지역에는 이제 전주, 뭐 군산, 이리, 정읍 같은 데서 이제 풍류가 많이 성행했는데 네. 그 성행했던 지역에서는 이제 지금 몇 군데 이제 문화재로만 지정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복원을 하면서 연주를 하게 되었죠.
1: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실제로 이렇게 복원해서 연주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0: 다양했던 풍류를 제가 이제 이번에 연주를 해보니까 가락도 다르고 이제 연주자 율객이나 이제 풍류 유래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르게 연주되던 연주를 이제 이번에 다르게 연주를 해보니까 저도 기분이 이제 남다르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근데 저희는 볼 때 이제 좀 다르게 연주를 했다고 하셨지만 어떤 점을 다르게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쵸.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
0: 풍류가 이제 연주자의 성향에 따라도 이제 네. 내가 관악가락을 따라가고 싶으면 관악가락도 연주를 하고 네. 제가 가야금이지만 검은국가락을 따라가고 싶으면 검은국가락도 따라서 연주를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그 정해진 틀에 안에서만 이제 변주가 막 되거든요.
1: 다른 악기 걸 막 하기도
0: 네네.
1: 해요.
0: 가락을 이제 듣고 자기가 이제 가야금가락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검은국가락도 피리가락도 이제 대금가락도 연주하게 되죠.
1: 어떻게 보면 서양음악으로 치면 약간 재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0: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뭐 그런 의미에서 다음 무대도 전통음악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가야금 산조하고 구음이 함께 하더라고요.
0: 네, 일단 네, 구음은 보통 네. 시나위 구음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구음을 접목한 거는 이제 가야금 구음. 네. 구음은 일단 악수정에도 이제 개이름이 아닌 이제 구음보 청웅둥당 이걸 가지고 이제 체보가 되어 있어요. 한자로 된. 네. 네. 근데 그걸 그 구음이란 게 일단은 가야금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그 개이름이거든요. 한마디로.
1: 네.
0: 솔도미래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1: 네, 네. 아, 네. 노래는 참 다르시네요. 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이름을 서양 개이름보다는 산조에는 가야금 구음이 최적화되어 있고 그게 그걸로 들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구음과 함께 접목해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음계 중에서도 좀 가야금이라는 악기랑 좀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악기마다 구음이 되게 달라요. 네. 대금이나 난이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가야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웅둥당 해가지고 지따지당 하면서 이렇게 하자.
1: 지금 또 판소리 같았어요.
0: 아, 네. 판소리.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해보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야금 구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티스트에서 소개해드렸던 정복원 씨가 함께 한다니까 더욱 반갑고요. 자, 그럼 이혜원 씨와 정복원 씨가 함께 꾸미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와 구음 연주 들어보시죠.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 중에서 국가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무형 문화재죠. 음악에서도 여러 음악들이 이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기 민요는 제57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엔 이 경기 민요의 유일한 보유자이자 최고의 명창인 이춘희 명인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0: 경기 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민요 하면은 사실 그 여러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풍경이 좀 많이 떠올랐는데 이렇게 장구 장단에 맞춰서 소리를 하는 거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1: 네, 네. 사실은 민요 하면 여러 악기를 그 배경을 깔고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하는데 저는 네. 장구 장단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0: 그걸 더 좋아하시나요?
1: 네, 그러니까 그래야 소리의 그 야질자질한 맛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요.
0: 아, 소리의 무슨 맛이요?
1: 야질자질한 맛.
0: 야질자질한 맛이요? 네. 야질자질한 맛이 뭔가요?
1: 그 말하자면 색깔이 더 선명하다고 색깔을 얘기한다면 그렇고 또 만약에 그 예쁜 사람을 아우 야질자질하게 예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아 근데, 그래요?
1: 예 아나운서님도 네. 야질자질하게 예쁘네.
0: 아 남자한테도 쓰는 말입니까?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질자질하게 생긴 사람이었군요 제가.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악기가 있어서 선생님의 소리가 약간은 묻히는 것보다는
1: 네, 네, 네, 그렇죠.
0: 선생님의 소리가 뭔가 더 개성 있게 더 도드라지는 네, 걸 선호하신다.
1: 네. 네.
0: 이렇게 이해하면
1: 네,
0: 되겠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0: 확실히 장구만 있으니까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아주 완전히 소리만 들리죠.
0: 네네네네네. 네,
1: 그렇죠.
0: 네. 그 언제부터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1: 저는 한 50년 좀 넘었어요.
0: 네.
1: 그때 당시에 우리 민요가 가요처럼 정말 그 라디오를 통해서도 길에 나가면 음반 가게에서 그 민요가 나오고 이런 정도로 그 모든 사람들이 참 민요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민요를 많이 접하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 자연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0: 유행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해보고 싶다.
1: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은 하는 데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배워서 한다라는 건 꿈도 못 꿨고
0: 네네.
1: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그냥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중내산에 소리도 했고 그런 정도로 마음고생 몸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0: 그 소리병을 앓으셨다고 하던데 그게 그 얘기인가요?
1: 네네네네 뭐 중내산에 할 정도로 그랬어요.
0: 정말로요?
1: 네. 그래서 집에서 반대하다가 죽이지 말고 살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0: 네.
1: 예, 뭐 잘 되고 못 되는 건 네 팔자니까 그렇게 된 거죠.
0: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1: 소리가 어디서 가르친다 그런 걸 전혀 모르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가 저 그때 당시에 가수가 되는 길 뭐 이런 그 벽보가 많이 붙어 있고 그런데 그런 데를 찾아갔었죠.
0: 네.
1: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면서 거기에 그 제 또래 아이가 여기 민요 학원을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가게 된 거죠. 사실은.
0: 거기서 그러면 인생의 스승을 만나신 겁니까?
1: 네. 그렇죠. 제 이 첫 선생님이 이제 이창배 선생님이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이 안비 선생님한테 넘겨주셔서 제 2의 이제 어머니 같은 선생님을 만난 거죠.
0: 네. 안비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1: 안비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멋스러움과 그 여장부라든가 뭐 여걸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경기민요를 굉장히 그 정말 이끌어서 우리 그 경기민요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경기민요를 알리는데 앞장서셨고 이러는 큰 대단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0: 네.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 중에 독공해서 득음한다 이런 네. 말들 하시잖아요.
1: 네.
0: 선생님도 혹시 혼자 하셨습니까?
1: 예. 독공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고 독공은 못해요.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배워서 소리의 길을 알고 네 소리의 길이 어디로 어떻게 내면 어느 소리가 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배운 후에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걸 느끼면 그때부터 독공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0: 네.
1: 저는 일단 처음에 어디 저기 뭐야 그 어디 산 중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방에다가 제가 사는 방에다가 이렇게 방음 장치를 해놓고 거기서 한 달을 나오지 않고 해봤어요.
0: 한 달을요?
1: 네, 그러니까 그 이 배심 들어가는 걸 저는 몰랐었거든요.
0: 네.
1: 배심

0: 해야 된다. 배심을 주죠. 배에 힘을 줘라 이러고 했는데 배심 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을 제가 해보니까 그걸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어느 날. 아 이게 배심 주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게 됐죠. 아,
1: 그럼 한 달 딱 하고선 이제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신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시작이죠.
1: 아 그게 시작인 네.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배심 들어간다서부터는 네. 재미가 느껴져요. 굉장히 재미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공부를 그 다음 그 해에 제가 이제 그 어디 진짜 어느 아는 지인분이 저기 어느 장소를 빌려줘가지고 그 강원도인데요. 거길 가서 하루에 12시간씩을 열흘을 해봤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울면서도 해봤고 네,
1: 울면서도
0: 네, 울면서도 해봤고
1: 내가 왜 이게 안 되나
0: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너무 이걸 왜 했을까 이렇게 어려운 걸
1: 아.
0: 아무리 해도 진전이 안 되고
1: 엄마가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 걸
0: 그럴 걸
1: 네.
0: 그러면서도 하면은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 역시 난 잘했어 이러다가 또 좌절하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요. 약간 우여곡절 참 많았어요.
1: 아이고 그 결과 이제 와서는 네. 경기 미녀 하면 이춘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0: 네.
1: 뭐. 아리랑을 또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한번 울려주셨죠.
0: 네,
1: 아리랑으로.
0: 네, 네. 아 그건 제가 진짜 잊지 못할 감동이거든요. 아,
1: 그럼요.
0: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세계 인류 무형 유산에 아리랑을 등재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갈 수 있냐 이러고 하니까는 저는 뭐 열일을 제쳐놓고 가야 되죠. 제가 뽑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회의장인데
1: 네.
0: 어마어마하게 큰 회의장에 심사원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1: 네.
0: 거기는 무대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의장에 그냥 우리 아리랑이 이제 그 언제 지정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조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에서 그렇죠. 가신 분들 모두가.
1: 네네.
0: 그러면서 이제 10시간을 기다렸다가
1: 어휴.
0: 네, 이 큰 벽에 화면에 우리 아리랑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리랑이 우리가 이제 그 됐다라는 그
1: 결정이 됐다.
0: 네, 결정이 됐다는 그 기쁨에 우리 그 청장님이 인사 말씀 2분 또 저는 거기에 1분 1초라도 놓칠 사라 청장님이 말씀 끝나자마자 저는 사이드에서 그냥 노래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처음에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하면 깨질까 봐 나를 버리고 이러면서 나온 게 그게 사실은 그게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2절 동안 2절 부르는 동안에 이 저기 앞을 보니까 이 전 세계 각국에서도 자기네 뭐 음식을 뭐를 문화를 이렇게 그 심사받으러 온
1: 다 가져왔겠죠.
0: 네, 가져왔죠. 그분네들이 네. 다 그 저기 회의석에서 얼마나 10시간 몇 시간을 기다리고 지루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제가 노래를 그 아리랑을 부르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흰 옷을 입었는데
1: 네.
0: 네 그러면서 저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환호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1: 아, 아주 그냥 뭐 인생의 큰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었네요.
0: 네네네. 네, 네.
1: 아,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기억을 갖는 건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0: 네.
1: 네. 아니 한 곡을 더 청해 보고 싶은데 이번에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네, 이별가, 양육가, 배틀가. 네, 그렇게 할 겁니다.
1: 네, 그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별가는요, 제가 사실은 참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별가는 임과 헤어져서 쓰라린 가슴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애절하고 정말 애달픈 그런 소리고요.
1: 네.
0: 양육가는 진짜 양육가 그대로 양육, 이 아주 봄에 버드나무에 버드나무가 늘어지는 버드나무에 꾀꼴새가 우지지고 이러는 그런 소리를 담은 게 양육가고 그다음에 배틀은 배틀 짜면서 네 그러니까 노동요나 마찬가지죠.
1: 네. 노동요
0: 네.
1: 정말 그렇겠네요.
0: 네네.
1: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씨하고 같이 부르신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춘희 명창과 최수연 씨의 무대를 계속 청해 보겠습니다. 이별가, 양육가 그리고 배틀가입니다.

0: 착착 소리와 함께 절도 있는 동작이 이어지는 호남의 유일한 건물인 호남 건물을 감상하셨습니다. 건물은 지역마다 동작의 특색이 도드라지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도 화려한 동작들이 이어지는 게 호남 건물의 특징이고 그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무대를 보셨습니다. 이번에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음악인 순서입니다. 판티스트인데요. 오늘 나올 분은 코리안 집시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상자루를 모시겠습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이 상자처럼 변함없는 전통, 또 자루처럼 변화 무쌍함을 추구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집시처럼 뭔가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상자루의 무대 청해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목소리) 네, 저희는 상자루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팀입니다.

0: 요즘 영상 혹은 SNS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통왕이 되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기획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상제로의 길이나 코리안 집시라는 공연처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연주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올해도 계속 재연될 예정이고 또 이런 것들을 5개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만들어서 5개를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상자로 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자루였습니다.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성주의 한 참외 농가. 이야. 든든한 꼬마 농부들이 농가를 점령했습니다.
1: 되겠다. 잘 보네.
2: 와, 이쁘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 할머니 일꾼 생겨 진짜 든든한데?
0: 함께 농사짓던 남편은 물론 손자 농부들까지 생긴 요즘 문제는 하나.
1: 얼른! 애들 다 일어났다. 빨리 작업해야 돼. 빨따! 그래야 농사 왜 지묻겠노?
0: 귀농 결심한 막내딸인데요.
1: 행동 좀 빨리빨리. 엄마 속 터져. 어? 야, 일하나 갈까? 뭐 또 사진 찍고 있어. 빨리빨리 좀 하지.
3: 엄마, 내 3회 주문 건축에 그거 인센티브 주시나요?
1: 뭐?
3: 아니다.
1: 에이씨. 작업할 때 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숫자 또 잊어버렸잖아.
3: 빨리 이거잖아.
4: 그래, 그걸 놔두라고 그래. 엄마 좀 보게.
3: 이거를 말했으면 되잖아.
4: 그거 본다고 하겠다. 왜 네가 나갔잖아 지금. 엄마 지금 적으려고 하는데.
3: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1: 선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내 스타일이고, 근데 후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안 해도 나중에도 될 일인데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럼 나는 속이 터지는 거지.
5: 아, 저는 느긋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답답해 하시죠. 저는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거고. 오,
0: 딸과 외손주 가족을 품에 안은 엄마 지소 씨와 화려한 돌싱이 되어 어린 남매와 함께 귀농을 결심한 막내딸 나영 씨 가족의 유쾌 발랄한 귀농기.
3: 엄마 이거 귀엽게 잘 나왔어.
1: 너무 잘 나왔다.
0: 초단위로 온도가 달라지는 모녀의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한 달은 더 빨라진 수확.
1: 오케이. 어우, 이쁜데. 정품. 자, 여기 주세요. 잘 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이게 순이 내려와 있는 거 있잖아.
6: 전에 저리 것 같았는데.
1: 그런 거는 이렇게 안으로 걷어 올려줘야 돼.
0: 14년 전 귀농해 20동의 하우스에 참외 농사를 짓는 지소 씨와 종원 씨. 부부의 농가를 막내딸과 손주 둘, 초보 농부들이 점령한 지 석 달 됐습니다.
5: 오케이, 이렇게 하얀 색깔, 예서 봐봐.
7: 일단은?
5: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봐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초록색이지. 이건 덜 익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0: 노랗게 익고 흰색 골이 깊은 참외를 따야 성공.
3: 이야, 이양이 이다이 땄다, 이다이.
1: 우와. 와, 이쁘네. 네, 감사합니다. 요게 20개부터 29개까지, 21개부터 30개까지 들어가는 게 이다이야. 이다이. 이다이 딸 거야?
8: 응. 저기 안쪽에 많아.
0: 9살, 10살, 1살 터울 남매도 올해 29살인 남매의 엄마 나영 씨도 수학에 진심인데요.
1: 허리 아프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라 갖고.

0: 작으면서 이런 거는 어차피 상품 가치가 없잖아. 놔둬도 이거는 상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건 따버리는 게 낫지. 저 담아 아빠 따구니.
1: 하나하나 알려주기 바쁜 지소 씨.
2: 내가 이렇게 버리고 온 거 같아.
3: 할머니 이거 참해.
0: 어떤 거? 그거는 따면 안 되지. 하나. 네. 그냥 좀 새파랗지 않아? 색깔 안 예쁘는 거 따지 마세요. 알바비 천원 마이너스 깔 거야. 잘못 땄으니까. 오케이?
3: 그러면 몇 원씩 빼는데?
0: 한 개 잘못 따면 천 원씩 뺄 거야. 알겠지?
3: 천 원씩?
0: 그 예쁜 것만 따면 또 천 원 더 해줄게. 맞아, 2등급이야. 예습이 이제 작업해도 되겠다. 상을 선별해도 되겠다. 잘 보네. 야, 할머니 이렇게 생겨 진짜 든든한데?
4: 저보다 더 작은 것 같아.
5: 나영 씨보다 더요?
4: 네, 저 계속 열과 같은 거만 뽑아가지고.
0: 할머니하고 예습이 데리고 일시키는 게 낫겠다.
1: 대구에 있는 나영 씨가 집에서 오가며 주말에 일을 돕긴 했지만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내려와 참외하우스 일을 시작한 건 석 달 전. 이혼한 나영 씨는 아이들과 함께 귀농할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0: 살짝 이렇게 톡 던져봐. 이렇게 공 던지듯. 오케이.
3: 이거 2등급.
0: 오케이, 던져. 오케이. 몇 번 따봤다고 그래, 곧잘하네.
1: 아침 일찍 일어나 지칠 법도 하건만 참외 수확서부터 후반 작업까지 지소 씨 부부와 함께 일하는 손주들과 딸 나영 씨.
6: 으차.
0: 참외다.
3: 참외다.
1: 세척과 선별, 포장도 고스란히 농부의 몫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0: 나영아, 저 한 수건 더 보줘. 행동 좀 빨리. 엄마 속 터져. 야. 일하나 갈까? 뭐 또 사진 찍고 있어. 빨리 좀 하지.
4: 이분도 일하는 거다.
0: 뭔 일래?
4: 이거 어디 해야 될까? 아이가 작업하고.
0: 그 뭔데 그게?
4: 인스타그램에 홍보해야 될 거야.
0: 아 그래?
4: 그래 새참에 하는 거. 아
0: 그래? 색깔... 그럼 열심히 찍어줘. 색깔... 엄마 참에 많이 홍보해줘.
4: 아이고. 색깔 예쁜 것도 찍어야지.
0: 예쁜 거 쟤? 이거 찍어주세요.
1: 귀농 결정 후 농사 외에 홍보도 맡아 하는 나영 씨.
4: 스마트 스토어도 홍보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해참에 나오는 것도 홍보하고 그러면서 좀 구매할 수 있게 좀 그 소비자 유입률 이런 것 좀 다 늘리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1: 참에 닦으랴 홍보 사진 찍으랴 정신없는 시간.
0: 이봐, 여기 올라오는 거 있지? 얘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완전하게 올라오지가 않았잖아. 뒤뚱거리지? 이건 물참외야. 그럼 이거는 빼줘야 돼. 자, 이거 물참외는 빼주고.
6: 오세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선별 작업을 하는 거야.
1: 틈틈이 공부도 해야 합니다. 가끔 친정에 와서 참외 맛볼 때와는 다른 느낌.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은데요. 그나마 일을 덜어주는 것은 선별기뿐. 모든 것이 수작업입니다. 나영 씨가 찬물에 참외를 씻으면 크기별로 선별된 참외를 엄마인 지소 씨가 박스에 담습니다. 크기별로 정해진 개수만큼 참외를 담으면 힘을 쓰는 일은 종원 씨의 몫. 확인을 거쳐야 해서 집중해야 하는데요.
4: 아마 내 참외 주문권 두 개 그거 인센티브 주시나요?
0: 뭐?
4: 아니다.
0: 에이씨. 작업할 때 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숫자 또 잊어버렸잖아. 둘. 작업할 때는 헷갈리니까 말 시키지 마.
6: 저 옆에 가만히 있잖아요. 헷갈린다고.
1: 눈치코치 14년의 아빠와 달리 엄마의 코털을 건드리게 된다는 나영 씨. 10년 정도를 밥솥 따로 걸고 살던 모녀가 합치는 과정이니 이 정도의 마찰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0: 자, 이거 붙여주세요. 붙이고 싶습니다.
1: 살얼음 같은 분위기를 녹이는 건 두 손주. 고사리 손으로도 인부 한 명의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3: 이거
2: 빨로 먹고 있는 거 됐다. 할머니가 다 붙였어요.
0: 오케이. 오케이.
4: 엄마 갖다 놓을게.
0: 오케이. 잘했어요.
1: 문제는 잘 하다가도 남매끼리 투닥거린다는 것.
7: 아니, 내가 원래 내가 쓰고 있었던 거라고.
4: 언제는 우연히 아빠 엄마가 쓰고 있을 거야.
7: 아니, 나 내 개만 줘.
1: 서로 하겠다며 아웅다웅 하는 것도 요즘의 일상인데.
6: 야, 너, 니는 안 되겠다.
4: 아니, 얘 선이가 자꾸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그치, 하나?
7: 응.
4: 어, 하니 억울해.
0: 작업 다 했다. 몇 개야? 몇 개 났어?
6: 18박스.
0: 응? 아, 택배까지? 택배 두 개잖아.
6: 응, 그래, 한 박스 치고.
0: 17개. 그럼 18박스네. 오, 많이 나왔다. 천불 치고. 오, 잘했어, 잘했어.
6: 어,
0: 자, 뭐, 빨리 정리해가지고 시간 다 됐다.
6: 끝.
0: 시시 잘 받고 오세요.
1: 올해 첫 수확임에도 괜찮은 수확량.
0: 출발! 잘 갔다 와.
1: 인터넷 주문을 통한 택배와 공판장 경매를 주로 하는 지소 씨네 농장. 나영 씨는 올해 첫 공판장 행이 기대됩니다. 때일은 참외 출하라 출하 작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부지런한 농부들이 벌써 한가득.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판장을 메우는데요.
4: 우리 집게 아빠 어떤 거였지? 저거 핑크 색깔 저거죠? 우리 거 적은 건 아니다, 진짜로.
6: 지금 한 줄 놔도
4: 네.
6: 두 삭 주집 거거든. 넣고 어. 나오면 그만 나오면 되게 바쁘지가 나서.
4: 아, 한 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집게가 또 아니라는 거잖아.
1: 나영 씨는 몰랐던 출하장의 공식.
4: 경쟁 되겠나? 아, 진짜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존심이 안 될 것 같은데.
1: 사실 출하 순서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가격을 받느냐는 것인데요. 나영 씨 생애 첫 출하다 보니 긴장감이 100배입니다. 경매사의 진행으로 시작되는 경매는 과일의 크기와 품질을 본 구매자가 가격을 책정. 최고가를 부른 구매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데요. 겨우내 밭에 이불 깔면서 접목하고 순치고 수정까지. 수확의 노고가 단가로 결정되는 순간 긴장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진짜 잘 나왔지, 아빠? 나 지금 97,000원. 우리 정품 몇 개 나왔어요, 아빠? 8, 7, 8에 5,560원.
6: 최고 받는 사람하고 같이 나왔어요.
4: 금액이?
6: 실세가.
4: 잘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게 약간 희열이네. 고기 하나 사 먹을 수 있겠다. 맞지?
0: 아싸.
6: 이제는 끝났어.
4: 이제 끝났어.
1: 첫 판매부터 순조롭습니다. 이럴 때면 나영 씨도 귀농 결정한 것이 뿌듯해지는데요. 기분 좋아진 건 지소 씨도 마찬가지.
8: 하니 예수님이 자매 작업할 때 도와줬으니까 하면 용돈 주는 거야. 자, 그니야 알바비. 자, 알바비.
9: 감사합니다.
8: 그녀에서 알바비.
9: 괜찮습니다.
8: 알바비 계산 다 해줬다.
9: 네.
8: 아.
9: 나는?
8: 올라가, 올라가. 빨리 가. 빨리 가서 재밌게 놀다 와.
1: 종일 농사일 했던 엄마에게 휴식도 줄 겸 아이들과의 나들이.
8: 알아서 잘 갔다 와. 얼른 가. 빨리 갔다 와. 하면 좀 쉬게.
1: 사실 오늘 나영 씨는 아이들과 중대한 의논도 해야 한다는데요.
4: 장난감을 사고 싶다고?
9: 응. 세 개.
4: 엄마는 별로 마뜩치 않은데 사야 돼?
1: 웬만해선 아이들 장난감이며 간식거리를 자제시키지만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시내에 나가려면 30분 이상 걸리지만 큰 마음을 먹었죠.
9: 아이스크림.
4: 아이스크림 있어요?
9: 네. 나는 비행기 장난감.
4: 비행기 장난감
9: 없어.
10: 없어.
11: 아이스크림도 없어.
10: 아이스크림 여기 있어.
12: 시간이 천천히 해.

0: 하나만 빨리.
1: 10개.
0: 정확히 기가 막히게 자는구나.
2: 잠에 고를 때보다 눈이 밝아진 남매.
3: 여기 색깔별로 다 있어.
0: 제가 장난감 여기서 발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4: 됐다. 엄마? 이제 아이스크림.
0: 이제 아이스크림?
2: 오늘만큼은 아이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영 씨.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곳도 찾았습니다.
0: 여기는 블록버 아이스크림 판매합니다. 바나나 젤라또?
5: 망고.
0: 망고? 요새 망고? 망고 맛.
2: 작년 겨울 귀농을 결심하고 아이들 방학 내 내려와 함께 지내며 농사일을 배웠던 나영 씨. 하지만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과 2학년.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진 아이들에게도 귀농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0: 이렇게 둘이 여기 중간에 두고 먹어. 이거는 하나밖에 안 받았어? 두 개인데 이거 안 먹어?
4: 먹어. 근데 이거 바나나는 무슨 맛인지.
0: 아, 엄마 벌써 힘들다, 야.
2: 아이들이 먹는 것을 봐가며 눈치를 보던 나영 씨. 의심 없이 아이스크림의 달달한 맛에 취한 아이들에게 본론을 꺼냈는데요.
0: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대구에서 계속 사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성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까이 사는 게 좋겠어?
4: 대구가 낫지 않을까?
0: 대구가 좋을 것 같아?
4: 응.
0: 이완이는?
6: 할머니 집은 그냥 놀러 가면 되잖아. 어차피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0: 응.
6: 자기나 하면 되고.
0: 응. 이완이는 그러니까 성주로 들어와서 새 친구들 사귀는 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
6: 응.
0: 불편할 것 같아? 새 친구 사귀는 게 조금 무서워요? 예섬이는? 예섬이는 괜찮아요?
2: 아이들 마음에 문이 열릴 때까지 꾸준히 설득해 볼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곤히 잠든 밤. 나영 씨는 웹소설을 씁니다. 주부로 살면서 웹소설 작가로 꾸준히 일했던 나영 씨. 농사를 배우면서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있다는데요.
0: 아, 근데 일단 이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2: 거대 플랫폼에 작품을 내고 다른 작가들과 협업한 적도 있는 나영 씨. 요즘 차기작도 연재 중이죠.
0: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요건데 댓글을 어떡해. 이런 게 있었구나.
2: 구독자의 반응이 매출로 이어지는 건 농사나 웹소설이나 다름없는데요.
0: 뭐 적게 보면은 뭐 한 치킨값 두 마리 정도 벌었고요. 진짜 첫 오픈하고 한 몇 달 동안은 한 킹크랩 세트 대짜 한 마리 먹을 수 있을 정도 벌었습니다. 네.
2: 낮에는 농부로 밤에는 웹소설 작가로 이중 생활을 하려다 보니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7: 아직 안 자고 많아.
0: 나 지금 매장 쓰고 있어.
7: 왜? 아직 뭐 9시 4시 다 반 다 됐네. 아, 나 발 너무 아픈데 큰일 났다.
2: 며칠 전 발을 다치고도 끊임없이 농사짓는 지소 씨의 걱정은 딸 나영 씨.
7: 다섯 하나.
0: 아니 이제 시작해가지고 좀 걸릴 것 같아.
7: 스마트스토어는 전 좀 해놨나? 왜 언니하고 통화해봤나?
0: 아니 아직 언니야 나 바빠가지고.
7: 그거 빨리 생각하고 올려야 되는데.
0: 응. 요것만 빨리 쓰고 바로 수정하려고.
7: 매번 거 쓰는 거야?
0: 응. 재환은 말없이 길을 거닐었다. 그녀가 남기고 떠난 말 한마디를 곱씹고도 곱씹으면서 내 모습이 초라하지 않을 것이다.
7: 대단하다. 왜 이거 다 쓰노?
0: 괜찮지.
7: 독자들은 좀 늘어났나?
0: 아, 이제 좀 가끔씩 보면 댓글이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

0: 지금 시간이 몇 시고? 벌써 1시 반 다 됐네.
1: 그래, 지금 아니면 또 작업할 시간 없다 이거.
0: 아침 또 잠에 달라가면 뭐 일어나 뭐면
1: 일어나야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야지.
0: 응가 일어나겠다 씨.
1: 깨워 먼저 때려서라도 깨워줘. 아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용돈벌이는 또 된다 아이가.
0: 용돈벌이가 보라가 아마 생활비를 좀 보태줘봐라.
1: 뭐 보태줄게 어떻게든.
0: 독자가 늘어나야지 뭐 돈이 더 들어갈게.
1: 좀 그래도 나중에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0: 그래 뭐 첫술이 배부르겠나만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겠지.
2: 공무원 생활을 하던 남편과 살림과 육아를 했던 지소 씨. 슬아의 3남매 모두 출가시킬 즈음 귀농을 마음먹었고 참외 농사를 지으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찍 결혼한 막내딸이 이혼 후 귀농을 결심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 부딪힐 거 생각하니까 또 한켠으로는 차라리 안 왔으면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가 해보겠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게 대견해서 그럼 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죠? 애들 또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낫고.
1: 부담을 지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찌됐든 엄마가 또 이제 끌어안게 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네.
2: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양육까지 맡아 하려면 농사며 글쓰기며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나영 씨.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게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참외하우스에 영양제를 뿌리는 정원 씨. 애써 기른 참외가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 따질 겨를도 없죠. 그런데
4: 중천이다 빨리 나와. 빨리 일나라. 지발 좀 일나거라. 어? 얼른. 애들 다 일어났다. 빨리 작업해야 돼.
5: 4시에 나가지고
4: 뭐 한다고 4시에 잤어? 빨리 다 일어나! 에이 참네. 그래야 농사 왜 지묻겠노?
2: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피곤한 딸을 보면 안쓰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말하는 지소 씨. 농사로 밥 벌어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딸 나영 씨가 알았으면 해선데요. 아빠 역시 딸이 안쓰럽긴 마찬가지지만 딸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죠.
6: 앞으로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쳐봐야 돼. 맞잖아. 아빠가 맨날 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그래 해보면서 배우는 거지. 아빠도 처음에서 그랬어. 이거는 물 왜 되냐 하면 이 앞에 쳤던 거.
7: 아 바로 물이 있었어.
6: 약이 스킬스로 치니까 빼고 이렇게 긴가 가지고 자. 요 상이 되고 요거 올리면
7: 응.
6: 요거 올리면 많이 나오고 연하면 적게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가봐 여기 그렇지 골고루 치마 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그래 그렇지 잘 친다 골고루 그래 막내딸이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상상을 못 했으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해본다니까 참 걱정도 되고 신기하기도 그렇습니다.
2: 지금은 그저 왕초보 농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입니다.
6: 오케이. 자, 됐어요. 꼬관자. 그렇지. 됐습니다. 이러고 네. 요걸 이제 요걸 빼야 되는 거야. 요거 네. 눌러봐봐.
1: 요거. 당겨?
6: 밀어 올라.
1: 위로?
6: 아. 빼봐.
1: 오케이.
6: 온터치 이렇게.
1: 오케이. 이거 참외 농사를 또 크게 지게 되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7: 아,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빠가 또 안 해주실 거 같아가지고 좀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2: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지만 나영 씨가 상상하던 것과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수확철인 요즘엔 쉴 틈이 없습니다.

0: 사람이 맨날 뭐 끼고 먹고 이거 도와주지도 않고.
1: 딸과 손주들이 온 후로 식사 한번 대충 때운 적이 없는 엄마. 매번 파티 같은 식사를 준비하죠.
2: 고기가
3: 엄마가 보여.
4: 좀 차려줄게. 찍어서 먹어.
5: 여섭니다.
1: 이만하면 할머니와 함께하는 귀농 생활도 최고. 고기 앞에서 가족들이 한층 화기애애해졌는데요.
5: 맛있다.
1: 그런데
4: 많았다. 또 핸드폰 보나?
5: 아이스 지금.
4: 아이고, 니 애들 밥 먹을 때 핸드폰 본다고 자수하지 마. 니나 핸드폰 좀 보지 마라.
5: 아, 주...
4: 맨날 핸드폰 보고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5: 아, 주 안 먹고 있잖아.
4: 그래도 그렇지. 핸드폰 왜 지금 상호에 올려가 있는데?
5: 아, 지금 소품 보고 있다고 이거 지금.
4: 나중에 봐도 되잖아.
5: 나중에 보면 언제 보던데? 또 이것저것 또 일 봐라, 시키면.
4: 또 봐라, 또 봐라, 또 토단다. 그건 뭐 알아서 가고 끝내면 되지.
5: 아니, 내가 할 말이 있잖아.
4: 엄마 이게 물러가나?
5: 아니, 이게 먹으려고 하니까 나도 지금 입이 있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냐고.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엄마 혼자만 있고 내 지금 소품 산다고 이야기까지 했으면 엄마가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1: 순식간에 모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참외 홍보일을 맡은 막내딸 나영 씨가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찾다가 발생한 일인데 엄마의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4: 내가 말을 말자.
5: 네.
4: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5: 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 같은 거 아예 안 하는 거야?
4: 예수마,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았어.
3: 방금
4: 아니 밥 먹고 좀.
0: 네, 나는 당신. 나이야, 엄마가 들이보면 아빠가 가슴이 하다 정말로 답답하다. 좀 내가 그 말 좀 한 사람이 가만 좀 참고 하라 해도.
4: 내가 나쁜 말 했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왜 핸드폰을 보냐고. 애들아 또 핸드폰 못 만지게 하면서. 그건 나쁜 말 아니잖아.
0: 특별히 나쁜 말 아닌데 당신도 그걸 한번 하고 말해야 되지. 그 참 그런 이야기
4: 해가지고. 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말 댓글 꼬박꼬박 안 하나.
0: 그래, 오세요 형님. 뭐 그거 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리고 나영이 니도 내가 볼 때는 엄마한테 막 사사건건 데리고 와 그러지 마. 아빠 옆에서 짜증 날 때도 있어. 좀 그러지 마. 응. 막 따지라고 이게 필요 없어. 그냥 나중에 듣고 있다가 응. 다 끝나고 난 뒤에 응. 어? 엄마 사실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응. 나는 사실 이랬어요. 응.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러노.
1: 1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모녀가 붙어 살다 보니 툭하면 발생하는 의견 대립.
5: 지수 씨 미안해.
4: 말로만.
5: 응. 미안해. 뽀뽀해줄까?
4: 됐거든.
5: 미안해. 사랑해.
0: 너무만 지켜도 그만 안 보인다. 숨이 돌아오고 있다니까.
4: 공화 모여고 말아 모여긴데 뭐. 이래도 내 자식이고 저래도 내 자식이고.
1: 모녀 사이 전쟁이 늘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유. 딸과 손주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영 씨도 알기 때문입니다.
5: 엄마 왜 여기 있어? 내 싫었겠잖아. 아니 나랑 아빠랑 오면 다시 같이 하면 되잖아. 내가 할 테니까 나가 있어. 아니 카나가 또 엄마 골병될 거 아이가. 나가.
1: 아빠가 무작정 귀농을 결심했을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농사에 매달렸던 엄마. 안정될 즈음 딸과 손주들이 내려왔으니 엄마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안 봐도 뻔합니다.
5: 같이 좀 하라니까 진짜 좀 말 진짜 안 듣는다. 이카이 엄마 병원비가 더 나와요. 병원비가.
1: 며칠 전에 발을 다쳐 깁스를 푼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일을 하시는 이유 또한 그 때문일 테죠.
5: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 걱정하는 가족들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인데.
4: 미리미리 좀 해주면 얼마 줬노 말하기 전에.
5: 내가 얘기했잖아. 시키라고.
4: 시작해야지 따라와가지고. 미리 알아서 좀 해주면.
1: 어느 때 어느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미리 일을 할 텐데. 아직은 초보라 알 리 없는 나영 씨.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둘이 하는 것보단 셋이 하는 게 낫죠.
4: 아침에 내일 뭐 날씨 따뜻해지면 빨리 아침에 스케치가 따자.
0: 다리 저편에
4: 해가 떠도 셔 다리 떠.

0: 아저씨야.
1: 몰라, 너 깜놀이야.
0: 몰라, 그래, 뭐 대충 하고 부르는 거지 뭐.
2: 귀엽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3: 싸웠다 풀렸다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가족이지만 함께하는 데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7월이면 참외 수확이 끝나고 부가 수익이 없었던 지소 씨. 딸 나영 씨가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공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상품성 없는 참외를 모아 건조도 시켜보고 반찬도 만들어봤죠.
0: 이거는 참외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게 정도가. 효소도 만들어봤어요. 효소도 만들어보고 짜갓지. 짜갓지는 이제 매년 가을에 이제 그 참외 수확이 끝나면 그게 이제 새파란 걸로 해갖고 짜갓지 해갖고 짜갓지 많이 만들어 먹고. 이게 참외 색깔 나나? 너무 노랗나? 괜찮나?
4: 내가 딱 생각했던 색깔이 이 색깔이었어.
0: 아, 그래?
4: 약간 호박죽 같이 담백해.
0: 담백해? 그럼 조금 더 해볼까 여기 섞어서.
4: 맛있어. 나 지금 계속 손이 가는데 한번.
0: 그래?
4: 이것만 먹어 내가. 이게 치즈를 넣은 거야?
0: 아, 아니요. 엄마 비밀.
4: 비밀.
0: 혹시 모르지 또 내가.
4: 지금
0: 엄마 책이고. 지금 엄마 책임 안 되니까.
4: 아, 저 직원이에요.
3: 오늘 도전한 것은 참외잼. 요리 솜씨 좋은 엄마가 개발한 것입니다. 참외와 호박을 섞어 잼을 만들면 시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참외잼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4: 아, 예쁘다.
1: 오리지널 참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
3: 아내 요리 솜씨를 아는 남편이 눈을 못 떼는데요.
4: 아니, 네, 감사합니다.
0: 아니야. 자, 드셔보세요.
1: 감사합니다.
3: 딸이 귀농한 후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0: 맛있지?
1: 파는 거 들어있다.
0: 원래 내가 요리 솜씨가 있잖아.
3: 아내의 손맛은 서운함까지 있게 합니다.
1: 그래, 음식은 내 인정한다. 고맙다.
4: 맛있다 이거. 아, 왜 필요 있으니 괜찮은데?
1: 야, 형은 네. 한수대야, 신한수대야.
4: 응.
3: 식사를 마치고
5: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한 거 불러드릴게요.
0: 마이크가 있어야지. 자, 마이크 잡으시고
1: 아니다. 자,
3: 아홉 살, 10살 된 손주들의 파격적인 선곡.

0: 와, 감정이며 기교며 모든 것이 완벽한데요.
1: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느낌. 근데 애들 얼굴 보면 기분 좋고, 전화를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이모네 집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닐 때 오디오 틀어놓고 불러갖고 가르쳐놓은 노래인데 진짜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잘하네. 너무 행복한 하루죠.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2: 어? 그렇지.
3: 누나, 더 가까이.
0: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재미. 고단한 하루를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일어나.

0: 아이들도 이 시간을 위해 매일 노래 연습까지 한다네요. 다음 날 일찍 농사일을 마치고 외출에 나선 나영 씨. 오늘은 어디 가는 걸까요?
1: 빨리 하면 좋은데.
0: 아직 아들, 딸과 함께할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대구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못한 나영 씨. 엄마의 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 노력해봤는데요. 인터넷상으로 매물이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
1: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들어오세요. 예.
1: 저도 이제 귀농을 하려고 여기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는 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기들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지금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전세나 뭐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제가 좀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2: 전세, 반전세는 지금 겨울에는 조금 귀한 편입니다.
1: 아, 네.
2: 한 2, 3개월 뒤에 이제 좀 날씨가 풀리고 하면은
1: 네.
2: 아마 빈집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1: 아, 지금 매물이 없구나.
2: 요것도 이제 뭐 매매로 나와 있는데.
1: 네.
2: 요거는 1억 8천.
1: 1억 8천, 아, 좀 세다.
2: 네.
1: 우와.
2: 요거는 건물이랑 매매를 해야 돼요.
1: 세다.
0: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멋진 집을 찾으면 설득도 수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격이 문제.
2: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고
1: 네.
2: 고려 오시면 같이 네. 레방할 수 있도록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2: 네, 그래요.
1: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아이고, 늘 이래 바쁘시겠다.
1: 안녕히 계세요.
2: 네.
1: 네.
0: 계속해서 엄마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분리돼야 네. 엄마도 나영 씨도 편해질 텐데요.
1: 네. 다음에
0: 다른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 마음에 드는 집은 가격이 비싸고 가격에 맞는 집은 아이들이 무서워할 농가뿐입니다.
1: 아, 제 첫끼 산말리네, 산말리.
3: 생각했던 가격대에 마땅한 집들이 별로 없나요?
1: 근데 저는 솔직히 1억 미만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매매가 아니라 전세, 월세면. 근데 뭐 기본 다 1억 이상으로 이제 하시고 또 1억 미만의 집은 이제 또 리모델링이란 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좀 예상 밖이라.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0: 빨리 보금자리를 찾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될 텐데 걱정하는 나영 씨를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
1: 여기
0: 14년 전 귀농할 때부터 귀농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은 엄마가 귀농 귀촌 센터에 묻자며 나선 건데요.
4: 나이는 혹시 몇 년생이세요?
5: 지금 96년 12월생입니다.
4: 아, 96년 엄청 어리신데요. 저희가 어리실수록 학년 농을 위해 가지고 좀 혜택이 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지인은 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소는 어떻게 돼요?
5: 지금 대구시 달서구에 있습니다.
4: 아, 달서구에 계시고.
5: 네.
6: 얘네들이 원래는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5: 네, 올 10월에 집 계약 만기라가지고.
4: 아, 10월에.
5: 네.
4: 집 같은 거못 구해 하셨으면 저희가 귀농인 집이라고 그리고 이제 한 이번 달이나 3월 초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좀 되게 싸게 해가지고 기농인 집 뭐 약간 농가주택 그런 식의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두 군데가 이제 마가 이제 사시던 분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게 1년까지는 살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1년 더 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전입자분들 희망자들 없을 때 1년 더 살 수 있거든요. 계속
6: 많이
4: 네네 기본 1년인데 지금 대가하고 용암 쪽에 나오지 싶어요. 대가 용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8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때마침 이제 또 기간이 끝나서 아마 동부 나갈 거거든요.
1: 네. 아, 저 부모님이 지금 용암에 계세요.
4: 아, 그러시니까 네. 용암 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교육 준비하시면서
1: 네.
4: 이제 주거지 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1: 네.
4: 저희 센터 집합 교육 들으시면서 어떤 사업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1: 네.
4: 이렇게 차차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0: 집 문제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교육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됐는데요.
7: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됐으니까.
1: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역시 믿을 건 엄마뿐. 큰 걱정 한시름 덜었는데요.
7: 엄마 지인이 귀농에는 자녀분 있다 하니까 거기서 가서 뭐 어떤 면이 좋은지 네가 또 궁금한 거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자.
0: 지소 씨는 내친 김에 딸의 귀농 친구까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옆 동네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이웃. 3년 전 아들 부부가 내려와 농사 짓고 있다는데요.
7: 오라버니!
8: 예?
7: 일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잠깐 들어가는데?
8: 아, 들어오게 됩니다.
9: 안녕하세요.
8: 아, 예.
7: 어우, 모자 잘 찾았다.
8: 서른 잘 찾았습니다.
7: 명도 다 보내. 아이고, 아들님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7: 우리 딸.
9: 네. 안녕하세요.
7: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딸내미가 귀농귀촌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갖고 아드님. 또 귀농 먼저 하셨잖아. 그래갖고 혹시 얘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 싶어갖고 얘가 또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자문 좀 구하려고.
0: 앞서 귀농했다는 선배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9: 농사 지으시면서 아 이거 하길 그래도 잘했다 싶었던 게 있는지.
10: 되게 농사는 장점이 되게 뚜렷해요. 딱 하나.
9: 뭐.
10: 통장에 꼽히는 돈을 보시면 행복할 수 없어. 일단은 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게 먼저 선제 조건이긴 한데
9: 네.
10: 잘 지으면 직장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주머니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죠.
0: 시골살이며 농법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영 씨의 폭풍 질문.
9: 인프라 같은 거. 어쨌든 이제 내 이름으로 해서 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어려운 것도 많고 되게 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10: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네. 모여있는 모임 같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4.1 연합회라던가
9: 네.
10: 아니면은 뭐 의용소방대 아니면 청년회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9: 오~
10: 그런 부분에 이제 가입해서
9: 네.
10: 젊은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9: 네.
10: 훨씬 대화 코드도 잘 맞고 또 아버지랑 다른 농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게 많아서 그런 데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젊은 분들이랑 어울리면서 또 다른 부분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끝난 대화.
11: 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나 오 했나?
9: 네, 되게 저한테 잘 맞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아드님 며느님. 미 저랑 한 살 차이인데
11: 네, 잡은 당 여주로 가면 되잖아요.
9: 네, 알겠습니다.
11: 젊은 사람 서로 왕래가 돼야 되잖아, 왕래.
9: 네.
11: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지.
7: 밥 한번 먹으라 그래.
11: 네, 밥도 먹고.
9: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11: 감사합니다.
9: 예. 네.
0: 선배 귀농인의 조언을 들으니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밀어주는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은데
1: 가정용이랑 정품 선물용이랑 그다음 알뜰콘을 요 세 가지로 나눴어.
7: 3kg가 2만 원이야?
1: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짜잘한 거 판매 페이지 말하는 거야?
7: 아니 우리 거 그 해놨던 걸 보여달라고.
1: 포토샵 이걸 말하는 거야?
7: 정품 못 나니 뭐 몇 킬로 몇 킬로 하는 거 그거 그 페이지를 열어보라고 엄마가 좀 보게.
9: 아니,
7: 그래 그 놔두라고 그래 엄마 좀 보게.
9: 이거를 말했으면 되잖아.
7: 그거 본다고 하기도 네가 나갔잖아 지금. 엄마 지금 적으려고 하는데.
0: 역시나 쉬운 게 없습니다.
9: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7: 답답하니까 가지.
0: 5년째 사용한

0: 던 상품 설명서를 새로 제작하려다 또 불이 붙은 모녀.
1: 그럼 이걸 지금 다 수정을 하자. 이거 지금 네 수정할 수 있어?
2: 야, 너 해봐야 알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1: 안 해봤어?
2: 응. 요거 두 개만 없애고.
1: 이 박스는 그대로 똑같고.
0: 그간 이거. 외주에 의뢰했지만 나영 씨가 귀농하며 맡겠다고 했던 건데요.
2: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엄마?
0: 연습한 실력으로 상품 설명 페이지를 만든 나영 씨. 엄마의 마음에도 찰까요?
2: 이것도 어제 수정해서 바꿔놓고 이걸 조금 이렇게 위로 당겼어.
1: 그래,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 다 마무리 다 됐네.
2: 그리고
1: 그럼 이제 요거, 올리면 되는 거야?
2: 근데 이거 개수는 이렇게 이제 일단 변경을 해놨는데 일단 좀 이따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 그 옵션 변경을 이제 내가 지금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건 이렇게 올라갈 거다 하는 거 알고 있어.
1: 알았어. 기획실장님.
2: 네.
1: 기획실장님.
2: 마케팅.
1: 마케팅 실장님.
2: 네.
1: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1: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다. 네. 마케팅 열심히 해주세요.
2: 네.
1: 인센티브 팍팍 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3: 퇴근!
1: 나도 퇴근이다.
2: 퇴근하고 잘한다.
1: 나도 퇴근이다.
2: 니들 왜 퇴근 안 했냐? 너 이제 끝나면은 숙제해야지.
0: 함께하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모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2: 지금 딱 예쁘다.
1: 진짜?
2: 날씨가 흐려서 초록색 날에 색이 잘 나온다.
1: 잘 날아와.
2: 봐봐.
1: 니 작가 애가. 이거 또 잘라먹네, 이거 잠깐.
2: 아, 잘라먹었어. 예쁘지? 잘 나왔지?
1: 그러네.
2: 오, 예뻐.
1: 예뻐?
2: 아, 잠깐 볶음.
1: 됐어?
0: 힘을 합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익을 높여서 나영 씨의 삶도 엄마의 삶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2: 아빠 찍은 거. 오늘 찍은 거. 이거.
1: 잘 써먹겠다.
2: 고맙지.
1: 이거 작업하자 오늘. 작가는 다르네.
2: 이거 이것도 아빠 되게 영화 스티커 같지.
1: 그래.
2: 이걸로.
1: 오케이.
0: 엄마 지소 씨와 막내딸 나영 씨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참외 농장. 한 발 한 발 맞춰가는 과정에서 맵고 쓴 날도 있겠지만 그보단 참외처럼 달달한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1: 파파야 같은데?
2: 파파야?
1: 아니, 파인애플.
2: 파인애플.
1: 너무 좋다, 그게.
2: 완전.
1: 고생길 시작이다, 너. 맘 단디 부어야 되는데, 알겠나?
2: 알겠어.
1: 키 한 뼘 더 자란다 생각하고. 응. 조심해.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고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요란 그늘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 그 장대한 이각이 백구현

된다니 주유가 이 모양을 얻은이만은 한담이 그래. 지난지라 이 사람은 잘 좋아하는 귀신도 낙정이라 아니문에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니 중역 화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을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안녕공이오사 남은 은자랑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 뒤로 살려두어

이 놈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낙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리

이 업수 간장수 선비궁 내려 밤에 들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원이라고 속은 속은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다시 운명이다 달랜배를 잡았다고 그놈 사공아 예 이 배를 빨리 저어 운명 배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갈로니 봉을 그릇 뛰어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러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진단이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늘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을 뜬

개멍 물어 나 안 말 듣고 가오. 사된 마음 비무하는 일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사성전 못 듣는지 빨리 저 쫓아가며 기하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나만 놈들을 목전에다가 두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빼서 더우리다. 공명이 말로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면 백호안이가 되는 바다 장국 천전을 내려 비정해 바르고 주먹 지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통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일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직 마른 살이 대상으로 스르르르르 과제 건물에 가요! 오더니 가로지 물결이 이첩 소스를 광고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성령이며

명이며

목은 직선인데 사람 인체 이범으로서 그게 곡선이 나타나고 그 시대에 파느질 기법을 따라야죠. 바느질이라는 게 손끝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입는 사람과 옷을 짓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일치하고 그 입는 사람의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옷이라는 게 사람이 몸에 입어가지고 아름답기도 해야 되지만 편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유연하게 옷을 만들어라. 그 바느질이라는 게 저에게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에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니 제 삶의 전체죠.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은 의복을 정갈하게 갖춰 있는 것에서부터 예의가 시작된다고 여겼죠. 인생의 통과 의례를 지날 때마다 격식에 맞는 예복이 있었고요. 한 땀 한 땀 정성이 담긴 옷과 장신구는 추위를 피하게 해주고 또 더위를 막아주는가 하면 우아한 맵시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여인의 손끝에서 나온 이 섬세한 솜씨와 정성, 이 극진한 사랑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인생 낭독인, 오늘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사대부가의 바느질 솜씨로 천의 무봉, 최고의 옷을 짓는 침선장 구혜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침선장, 바늘과 실로 의복과 장신구를 만드는 장인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 옷이 일상생활화 됐을 때는 네. 침선장이라고 특별한 칭호가 없어도 됐는데 네. 요즘은 우리 한복이 일상화되지 못하니까 특별히 옷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그 역사에 대해서 고증할 수 있는 침선장이라는 사람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예. 국가무형문화재 89 침선장입니다. 네.
0: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가무형문화재 89호 침선장.
1: 예, 그렇습니다.
0: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입고 계신 옷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직접 지신 거겠죠?
1: 네, 물론 제가 지금 지어 입었죠.
0: 아, 네. 지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1: 글쎄, 우리는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내가 새 옷을 하나 만들어 입어야지 하다가 보면은 만들게 됩니다. 예.
0: 만들어야지 그럼 만들게 된다는 게 네. 이게 침선장이지 않나 네. 싶은데요. 뭐, 제 남자니까. 네.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이게 걸레 바느질 해본 거 말고는 저 바느질이라는 건 해볼 기회가 없어서 모르는데 이게 상당히 그 선생님 자태가 그 뭐라 그럴까 소박하면서도 기쁨이
1: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선생님 원래 자태가 고우셔서 이런 거겠죠?
1: 칭찬해 주시니까 네. 감사한데 네. 그냥 한복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나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우리가 저게 적재적소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복일 때는 그 상징성으로 화려하고 네네, 하지만은 네네. 일상 우리가 입는 옷은 저게 단순해야죠. 예, 단순하고 색의 조화라든지 네. 그런 데서 단순한 게 우리 옷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0: 단순하다 그러지만

0: 그 옷이 결코 그렇게 단순.
1: 예, 그게 세계 조화죠. 예, 세계 조화로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서양 복식의 어떤 선이라든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한복은 직선인데 사람 인체 입음으로서 그게 곡선이 나타나고, 또 그 세계 조화로 가지고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죠. 예.
0: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늘 하는 말인데요. 네.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해주시는 말도 제가 듣기에는 진짜 명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선인데 사람이 입음으로 해서 곡선이 된다.
1: 예, 이거는 인체 곡선, 인체가 곡선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선이 나타나는 거죠.
0: 자, 앞에는 이제 반지꼬리를 네. 갖고 오셨어요. 네. 예, 이제 여기가 지금 저게 학창시절에 배웠던 규중치루 쟁롱기인가요?
1: 네. 네네. 그게 우리나라 규방 문학의 하나였죠. 저치몽과 더불어. 지금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골무를 쓴다든지, 실을 쓴다든지, 가위를 쓴다든지, 저기 바늘을 쓴다든지. 또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인두가 있어야 되고.
0: 아, 인두.
1: 차가 예. 있어야 되고. 다리미가 있어야죠. 그게 지금도 다 똑같이 필요하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입니다. 예.
0: 선생님께서 직접 쓰시는?
1: 네, 여기 예, 저기 직접 쓰는 거죠. 예.
0: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이제
1: 골무. 그게 이제 골무인데 예. 이거는 골무 이제 골이고 여기에 이제 장식을 해야죠. 이렇게 입혀야죠.
0: 아.
1: 만들다가 두은 거예요. 예, 그거는 완성이 된 거고. 그건 완성이 된 거고.
0: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런 문양을 입히셔갖고.
1: 자수, 예, 자수죠. 저는 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기본적인 거 조그만 거는 합니다. 예.
0: 제가 몰라서 그런데 골무를 보통 손가락 몇 개에
1: 여기에다 하나만 끼죠.
0: 하나 끼는 거예요?
1: 예, 하나만. 이게 바늘을 밀어 넣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 뜸을 뜨고 밀어 넣을 때 필요한 건데 사실은 저는 잘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감각. 이게 있으면은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특별히 무슨 두꺼운 걸 하지 않을 때는 부드러운 이렇게 이런 바느질을 할 때는 골무를 잘 끼지는 않습니다.
0: 진짜. 제 생각에는 골무가 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받는 것과 찔리지 않게끔
1: 상대 그 양복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양복 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끼는 것도 있고 이쪽에 끼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뭐 그게 익숙하지를 않아서 필요가 없더라고요.
0: 여기 이제 다 갖고 오셨는데 코 앞에 방석이 있어요?
1: 저거는 네. 이제 인두 방석이라 해가지고 네. 요즘은 우리가 입식으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네. 옛날엔 다 자식이에요. 앉아서 생활을 하니까 이걸 무릎 위에 놓고 여기에 이제 인두질을 한다든지 옷실 하는 거는 만들다가 보면은 솔기라는 게 있어서 다림질을 해야 되고 인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받침이죠.
0: 그거 이거 어떻게 받칩니까?
1: 이게 예. 선생님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무릎에다가 이걸 이렇게 두고 놓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예쁘고 때가 묻으니까 저는 요래 놓고 이렇게 놓고 하죠. 이렇게 놓고 되게 하고 이거는 이제
0: 보기. 그것도 하나 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규방치루를 갖고 있다고 할지언정
1: 예.
0: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1: 네, 네.
0: 이제 그 거기서도 이 바느질을 하다가 이제 주인이 안주인이 잠든 사이에 이제 네. 일곱 가지가 나왔고 네가 잘했니 내가
1: 하죠.
0: 잘했니
1: 예.
0: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잠에서 일어난 그 부인이 니네들이 앞만 떠들어봐야 나만큼 잘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느질 솜씨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1: 결국은 사람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바느질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손끝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입는 사람과 옷을 짓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일치하고 그게 정성이 다해져야만 정성, 예. 그게 반듯한 옷이 나온다고 언제나 이제

0: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죠.
1: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간에 사람이 진짜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하면은 작품도 올바라지고.
0: 네, 예. 그럼요. 예, 예.
1: 그 주로 이제 복식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한복 디자이너 그런 거랑도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나요?
0: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흔하게 시중에서 한복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한복이라는 거는 따로 디자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 옷의 구성이, 우리가 옷의 구성이라 하는 거는 소매가 있고 몸판이 있고 여기에 또 부수적인 옷을 여미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정해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시대에 따라서 옷이 크고 조금 길고 넉넉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옷이 작아졌어요. 그것만 다르지 옷을 따로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걸 한복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막 자기들 의미대로 자르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조금 거부감이 가고, 한복을 구태여 그 디자인이라는 말을 붙인다 하면은 이거는 세계조화인 것 같아요. 세계조화인데 내가 어디에 옷을 입느냐, 적재적소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색채의 옷을 입느냐, 조화를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이 따로 디자인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맞습니다.
0: 시대가 어떻게 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 선생님께서 지으신 옷들 중에는 홀례복 같은 이렇게 중요할 때 입는 옷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옷들이 있었습니까?
0: 그게 이 옷이라는 게 우리가 신분 사이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신분에 따른 옷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물론 궁중 예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대부의 옷들, 또 일반적인 옷들, 다양한 옷들이 많죠. 특히 조선시대는 이제 사대부 남자들의, 사대부가의 남자들이 그 윗옷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예, 포 종류를 표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위에 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출토복식이나 어디에서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굉장히 사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하여튼 색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이야기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화되어 있는 옷들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 사대부가의 남자들의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만들기를 즐겨하죠.
1: 그 사대부가의 남자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모이면은 이 대감은 무슨 옷을 입었는데 저 색깔이 좀 괜찮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옷을 또 특별하게 만들려면은 예전에도 솜씨를 지닌 장인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침선장이라는 이름 어떻게
0: 그러니까 붙었나요? 옛날에는 침선비라는 게 궁에 있었지 않습니까?
1: 침선비, 그러니까 노비할 때 빗자를
0: 써. 있고 집집마다 그 침모라는 게 있었어요. 침모라 해가지고 바느질
1: 해주는 아주머님들.
0: 예, 그거 하니까 물론 그 집안의 주부가 어뜸이 돼야 되겠죠. 어뜸이 돼야 되지만은 집에 침모라.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있었어요. 예, 그게 침모가 있고 또 궁에서도 침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에서는 실을 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또 직조를 짜는 사람, 그 이런 다양한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한 왕의 옷을 만들라 하면 그렇게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협동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옷을 짓는 사람은 침선장이 이제 그 솜씨를 발휘하는 거죠.
1: 그럼 침선장의 그 이름에 대한 역사도 길겠지만 이거는 이제 궁중이 생기면서부터
0: 그렇죠.
1: 있었겠네요.
0: 예, 왕의 옷을 지어 드려야 되고 그 궁중의 뭐 내명부의

0: 옷이라든지 그런 걸 다 그 안에서 자급자족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1: 그러면 요즘 스타일로 우리 한번 유니폼을 다 바꿔볼까? 이렇게.
0: 네.
1: 하면 김 선생이 매일 바빠갖고 예, 네. 그걸 다.
0: 그 이제 바꾸고. 그게 궁에서 입는 내명부의 옷이라든지 그거는 정해져가 있죠. 네, 어떤 네. 형태가. 예.
2: 여기 앉아 원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터공공주 원삼,

0: 이거는 궁중 예복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녹색은 공주나 옹주가 궁중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입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대부가의 본래복으로 원삼을 써도 좋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뒤에서 묶어줘요. 뒤에서 묶어주고.
2: 바느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옷감도 직접 고르시지 않습니까?
0: 네.
2: 예. 과정이 참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고리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0: 글쎄, 우리나라 옷은 그렇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감이 있어요. 겨울에는 겨울 옷감이 있고, 여름에는 선생님들 아시죠? 모시 같은 여름 옷감이 있죠. 또 춘추용인 옷감도 있고, 거기에 어떤 이제 안감을 대느냐, 내가 흰 조고리에 어떤 안감을 대느냐, 그런 데 따라서 그게 옷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남색 치마에 예를 들어서 안에 분홍색을 넣는다든지, 그럼으로써 이제 움직일 때 그 색의 조화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저고리도 그렇습니다. 저고리도 이제 이런 저고리를 할 때 안감을 뭘 넣느냐, 그리고 이 계절에 맞는 극감이 두꺼울 때는 안감을 또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걸 옷감을 넣어야 됩니다. 네네네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2: 이걸 비단이라.
0: 이거는 이제 양단이죠.
2: 양단이요?
0: 실크가 네.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퓨 실크가 네. 비단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 비단도 이제 겨울 거는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양에 따라서 이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본단이라 하는 거고.
2: 모본단이요?
0: 예, 예. 이 국화 무늬가 있는 거.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치마는 이제 명주예요. 우리나라 전통 명주.
2: 명주실 예, 할 때 예, 명주.
0: 예, 그거 누에서.
2: 누에서.
0: 물론 실크실을 다 누에서 뽑지만은 네. 누에서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식으로 짠 거죠. 이게 직조기에서 명주를 짠 거죠.
2: 그리고 아까 조금 보여주셨지만 안감도 볼 수 있을까요?
0: 안감은 이제 여기에 양단에 맞춰가지고 조화를 이루려면 여기는 이제 사 종류를 넣어야 됩니다. 숙고사라든지 우리가 춘추용, 춘추용의 사를 넣어야 됩니다.
2: 그러니까 이 한복 저고리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그 처음에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대단한 노력과
0: 그런데 조금 사치스럽죠. 안암박을 실크로 해야 된다는.
2: 아니요, 거. 그 궁중에서 외국 보면은 더 사치스럽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0: 그럼요.
2: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0: 그 신분을 나타내는.
2: 예. 선이 살아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살아나게 한복을 입으려면은 입는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0: 네, 특히 한복은 여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위에 포가 그 아주 멋지게 나타나야 되고, 여자는 속옷이 발달해가 있어요. 속옷이 이제 겹겹이 입어요. 겹겹이 입는데 우리나라 옷의 시루에선 모양은 하우 상박이에요. 위는 좁고
2: 상박.
0: 아래는

0: 널널하고 예, 부하고 예. 위에는 좁게 보여요.
1: 아, 얇을 빡 쪄서.
0: 예, 우리나라 예. 옷의 여자 옷의 그 직의 특징이에요.
1: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0: 예, 예.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직의 그 패치코트를 입고 이러지만은 우리나라 여자의 속옷은 겹겹이 있어요. 예복일 때는 일곱 가지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의 모양새가 납니다.
1: 제가 예, 여전한 예.
0: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앉아도 선 것 같고 서도 앉은 것 같은 어떤 아래가 풍만하고 아. 위는 그 대신 좁아 보여야 돼. 그래야 날씬하게 보여. 선생님들 미인도 그림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1: 거예요. 네, 거예요. 물론 그런 느낌 예, 많이 예, 받고 예. 있습니다.
0: 그래.
1: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가
0: 예, 포가 다양한 예. 포가 예. 있죠. 지금도 남자는 바지 조걸이 위에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거 같이 이제 바지 조걸이 위에 이제 기본적인 배자를 입고 위에 포를 입고 또 위에 또 다포라는 걸 입고 이제 기본적인 게 그렇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 많은 옷을 남자도 입어야 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이 멋쟁이가 되려면
0: 네, 네, 뭐 멋쟁이가 되려면
1: 나가네
0: 네.
1: 나갈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네. 그러겠습니다. 요즘도 뭐 하여튼 뭐 찍어 바르고 나가려면 뭐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을 다 이제 선생님께서 다 이제 만드신다는 소리인데 한복 한 벌 네.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0: 근데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자 포 위에 입는 옷 하나를 작품성을 갖고 작품으로 하려 하면은 한 세 달이 걸려요. 손바느질로. 손바느질로.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 두루마기 정도는 내가 재봉틀로 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할 것 같아요. 예.
1: 근데 재봉틀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0: 재봉틀을 할 때도 있죠. 그거 저기 그 일상적인 건 하고 작품을 할 때는 예, 손바느질을 하죠.
1: 석 달. 주문한 지 석 달 만에 이제
0: 근데 그거보다 더 걸리는 작품도 있어요. 예,
1: 그게 평균이
0: 예, 평균이 세 달 정도.
1: 근데 그렇게 작품을 하시는데 힘이 든데도 그 작품을 할 때는 손바느질로 하신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0: 네.
1: 그런 이유가 있나요?
0: 글쎄 그게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재봉틀이 들어와서 100년이 네네. 지나고 네. 해가지고 이 바쁜 이게 현대사회에서 생산성 없이 네네. 그렇게 하나 이러지만은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16세기의 옷을 하나를 짓겠다 이렇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유물에 접근을 해야 되면은 물론 옷감도 그게 맞춰가지고 예. 직조를 해야 되고 하지만은 100% 되지는 않아요.
1: 그렇죠.
0: 예, 예, 100%는 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최대한으로 접근을 하려 하면은 그 시대의 바느질 기법을 따라야죠.
1: 네,
0: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서양 음악이 이제 전 서양 음악을 주로 했으니까 이제 근 100년 안에 이제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근데 40년대, 50년대 사운드를 내려면
0: 예.
1: 그때 사용했던 그 마이크가 아니면 안 될
0: 예,
1: 때가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맞습니다. 예.
1: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해서 이제 지켜오셨으니까 망정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0: 네.
1: 그걸 되게 안타깝게 네.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악기나 녹음 방식이나 이런 것들.
0: 맞습니다. 예. 예.

0: 2007년도인가요? 그 국가무형문화재 89호 네. 침선장 부회자가 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느질을
1: 일제 침선장이시

0: 저희 시어머님.
1: 시어머니요?
0: 네, 시어머님이 1대 침선은 2대 침선장이에요. 1대 침선장이신 정정자 완자 저희 시어머님 네. 되시는데 그 어머니는

0: 물론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시니까 집안의 자녀들 옷을 다 손수 해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큰며느리니까 어머니가 이걸 좀 도와라. 한번 재봉틀로 받기도 하고 손으로 공구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냥 어머니가 하라 하시니까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1: 네.
0: 체계적으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한 거는 88년도, 1988년도에 정 선생님이 일대 침선장 되시면서 제가 거기에 문화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1: 88년도면 이제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0: 네,
1: 열렸고, 근데
0: 그 해에.
1: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0: 어머님이 76세에 보유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이제 한복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걸 전승하고 한복을 전승시키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침선장이라는 걸 지정을 하셨죠.
1: 그렇다면 선생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0: 저는 그때 40대죠. 예,
1: 네.
0: 40대고.
1: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0: 네.
1: 어머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냥?
0: 그냥 어머님은 이 바느질이라는 게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걸 시키고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배워두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는 정말 많은 제자들이 그때
1: 네,
0: 있었어요.
1: 그러셨겠죠.
0: 그래서 제가 뭐발 디딜 틈도 없지만은도 그걸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1: 근데 그 시자 들어가신 저는 남자여서 뭐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자 들어가면은 어우 이게 힘들던데요. 뭔가
0: 근데
1: 관계가
0: 예,
1: 예.
0: 저는 저게 그거 뭡니까? 저희 시댁 형제간이 9명이에요. 9명의 저희 남편이 제일
1: 님,
0: 위입니다.
1: 에.
0: 위인데 그걸 뭘 그렇게 우리 또 시대는 그렇게 시자에 대해서 의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 집안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제사라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도 뭐 제가 해야 될 책임이고 하니까 좀 했고 또이 바느질도 어머니 뒤를 이어서 내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죠.
1: 그래서 한 번도 후회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0: 후회라기보다도 이걸 저는 지금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라는 건 없는데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내가 가진 것 같아요. 근데 후회라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때 저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는 진짜 일정, 아주 오랜
0: 오랜
1: 시간이
0: 시간이
1: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지금 맞는 게 저희가 이제 후회라고 많이 그러지만 그것은 투정일
0: 예,
1: 뿐이고
0: 그렇죠.
1: 그때그때 짜증일 뿐이지 그것이 후회라는 단어의 무게와는 이제
0: 다르죠.
1: 비교할 수도 없다. 예. 아, 그렇다면 이제 시어머님, 정정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0: 네, 어머님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석학이고 머리가 천재로 유명하신 위당 정인보 선생님의 큰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재면은 그게 한자고 그렇게 하시고 그게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사랑의 손님이 오셨을 때 할아버지께서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얘야 저 사람 저분 저기 옷을 하나 지어드려라 이렇게 하면 가서 자로가 재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른이
1: 외근 남자 예 아니
0: 그러니까
1: 목줄래가 이렇게 굵으세요 이렇게 이럴 수도
0: 그래서 멀리서 그냥 사랑뜰에 근니는 그 어른의 모습만 보고 어머니가 옷을 지어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정말 잘
1: 잘
0: 맞았어.
1: 맞고
0: 예. 그만큼 이렇게 머리가 좋으시고

0: 천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
1: 예. 그러니까 위당 정인보 선생님 하면 이제 독립운동가셨고
0: 한학자로도
1: 또 유명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맏딸로 태어나셔서 17살 때 광평대군 그 가문의 네. 외아들과 결혼하셨다 그러는데 예. 광평대군 하면요. 왕자.
0: 예, 세종대왕의 다섯째. 네. 예, 그 집안의 쭉 가문이죠. 예.
1: 야, 그러면 상당히 엄격하게.
0: 그래서 정 선생님이 저희 시어머님은 그 사대부가의 생활 문화를 네. 그때 왕실이고 사대부가의 생활 문화를 그대로 다 답습을 하셨죠. 그러니까 옷 짓는 일뿐 아니고 통과 의례의 네. 모든 과정에 그때그때의 그 행사, 지금 말하면 행사에 그거를 갖다가 몸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1: 근데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몸소 그런 걸 하셨던 분의 또 만년을이가 선생님 아니십니까? 어땠어요?
0: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댁에 왔을 때는 이미 시대가 달라졌죠. 많이 그 옛날보다 많이 완화되고 부드러워졌죠.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견디날 수 있었겠죠. 예, 많이 앉아
1: 그렇지만
0: 시대가.
1: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쁨도 있었고. 예. 예, 뭐.
0: 그래서 저기 우리는 뭐 아께 시자 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도 어머니나 내가 이렇게 남뒀는데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을 갖다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일상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말을 갖다가 남에게 듣게 하지는 않았어요.
1: 선생님 그 시어머님 별명이 정만기 선생님이셨다고 하는 얘기를
0: 왜 그랬나 하면은 어머님이 건강하시고 예. 머리도 좋으시고 이야기인 적 해산할 때 아니면은 누워보시지를 않았다 할 정도로 건강하셔요.
1: 앓는 적이 한 번도 없었군요.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건강해야만 일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예, 생각하게 됩니다.
1: 많은 것을 이제 정종환 선생님께 배웠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심선장이 되신 이제 바느질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배우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던가요?
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바느질 이게 고된 일이 돼서 자식들에게는 물러주고 있는 게 안 좋다. 또 그러고 제가 굉장히 몸이 젊었을 때는 약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하겠다 하니까 어머니께서 해보라고 그러셨죠. 예.
1: 그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 데는
0: 그러니까 정 선생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정말 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어머니가 딴 학생들을 데리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실 때 저는 어깨 너머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10년 내지 15년이 흘렀죠. 쭉 어머니에게. 그게 이제 정 선생님에게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게 지나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1: 그렇습니다.
0: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15년의 그걸 시간을 배우고 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완전한 내게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강단에 쓰거나 누구나 네, 제자가 네. 있으신 분은 다 이 말씀을 공감하실 예, 거예요. 예. 그거는 자기가 배웠다고 선치지만 누구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게 완전히 자기께
0: 안 되죠.
1: 안 되죠. 예, 예. 예. 다른 며느리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0: 물론 이거를 갖다가 입문은 했습니다. 네네. 입문은 했는데 글쎄 그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저는 또 집안 살림하면서 우선

0: 순위를 어떻게 뒀는지 지금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기능이라 하는 거는 하루 한 사람하고 열흘 한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1: 9일 차이가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겁니다.
0: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여기에 들어설래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 그래서 이제 다른 며느리분들은 다 이제 도중에
0: 네네 뭐 자기들 일이 네. 있으니까
1: 그렇지만 그 며느리들이 다 모여서 한복을 지어 입을 때는 어머님께서 져주신 거였습니까? 아니면
0: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침선장 되시기 전에도 네. 집안에 뭐 일이 있다든지 어머니 팔순이라든지 또 우리 동생들이 외국으로 교환 교수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직접 손수로 예, 다 해주시고 저희 아들 결혼할 때도 어머니께서 다 해주셨죠. 예예. 예.
1: 물론 지금은 이제 세상을
0: 예 네. 제가 어머니의 그늘이 아니면은 오늘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이 제가 인정 예고를 받은 날입니다. 그게 문화재청에서 정 선생님이 명예 보유자가 되시고 네네. 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일선에서 일을 못 하시면은 명예 보유자라는 네네.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2대 침선장을 지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어떤 과정이 많습니다. 실사를 하고 나서 인정 예고라는 게 있어요.
1: 언제 예고를
0: 예, 인정 예고라는 게 인터넷에 네. 올려놨다가 여기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인터넷에 인정 예고된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1: 그 예. 소름이 지금 돋는데요.
0: 그 그렇게 하니까 그 그늘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오늘은 없었죠.
1: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됐으면 보통 잘했다. 뭐 칭찬을 해주시던가요?
0: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게 칭찬이 마음은 선량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칭찬은 헌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물끄러미 치다만 보시죠. 물끄러미 치다만 보시는데 언젠가는 그러셨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측에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1: 그 시어머님께서 바느질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많이 하시던 얘기가 지금 기억나는 얘기가
0: 이게 어떤 이렇게 나타나는 재주보다도 성실해야 된다는 거 꼼꼼해야 되고 그 하는 거 그런 어떤 스치고 지나가는 말들이 지금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게 하는 거, 꼼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기술보다도 그걸 노력을 해가지고 성의껏 다 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짓는 사람과 입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일치하게끔 그 입는 사람의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옷을 지어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기능 면에서는 언제나 그게 옷이라 하는 게 사람이 몸에 입어가지고 아름답기도 해야 되지만 편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연하게 옷을 만들어라.
1: 그 제가 듣기에는 정종환 선생님의 추모기 때 대단한 화제였다고 들었는데
0: 2017년에 10주년 기념
1: 10주년.
0: 추모 네. 전시를 제가 어머니 이수자들하고 했죠. 그런데 이 같은 복식을 가지고 다 똑같아요. 작가들이 다 똑같은 한복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시하느냐 그것도 중요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머니가 남기신 거 하고 또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하고 또 어머니가 손수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 하고 그래가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저희 큰 시누님이 가정관리학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생활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배웠죠. 그래서 그분에게 어머니 유품이 많았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거 전시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 대단한 화제였다고 네, 제가 네, 네, 들었습니다.
0: 근데 그거보다도 1999년, 2000년에 해돋이와 해넘이라는 그 저게 전시가 있었어요. 오. 근데 그게 이제 복식 전시로는 정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던 건데 그 전시가 화제였어요. 그게 그 1999년에 했던 해돋이 해넘.
1: 그 추모 행사가 아니라 예. 정 선생님 살아계실 예, 때,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예, 함께
0: 예, 했던 와. 그것도 저게 그 복식 전시로는 아마 많은 관람객이 오고 좋았을 것 같아요.

0: 저 이제 얘기를 좀 바꿔갖고요. 왔다 장보리.
1: 아, 예. 아, 예, 예.
0: 이 TV 드라마가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저도 몇 번 봤어요. 너무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와갖고.
1: 근데 그게 네. 그때 그 장보리를 썼던 작가가 여하튼 저 공방에도 찾아왔어. 아, 저하고 네.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록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전혀 우리의 세계하고는 다른.
0: 그럼요. 일단 드라마가 되면 예, 예. 드라마라는 물론, 특성 때문에 예,
1: 어떤 허구성도 예. 있어야 되고 예. 어떤 자극성도 있어야 되니까 한데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이 한복에 대한 거에 대한 홍보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이 한복의 소중성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거기에 막 짐선장 그거 하기 위해서 경쟁을 네네네네.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지만은 했는데 그게 어떤 한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는 됐다고 네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때 춤선장이라는 이름도 처음 예, 들으신 예, 분들이 예, 예. 아마 많을 예, 거예요. 예, 예. 예. 구혜자 선생님이 이제 춤선장으로 해오신 이력도 이제 여러 해 되시고 하니까 이제 이 저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알고 이끌어낸 침선 노트? 예. 1, 2, 3권까지 예. 나왔다. 소개 좀 해 주세요.
1: 그 이름 자체가 침선 네. 노트입니다.
0: 네.
1: 내가 어머니에게서 배우면서 그걸 기록을 다 했어요. 그 사소한 거라도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옷감을 잘라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 때도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계속 이제 어머니 하시던 걸 머리에만 두고 앉아 그 노트를 했던 겁니다. 그걸 한 걸 그게 지금도 제가 그 원고를 원고가 아니고 노트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침선 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 2하고 3거는 조금 전문적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제 침선 노트를 내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이제 내가 발견을 하겠더라고요. 예, 지금은 또 내가 좀 더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0: 그러면 다음 번에도 또 책을 내시면 되잖아요.
1: 근데 그게 예 지금 준비를 하나 원고를 준비를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이제 제가 80될 때까지 책을 10권을 내가 써야지 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권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한 군을 더 이제
0: 네네. 그 이제 누구나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침선이라는 작업도 예술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예술가가 어디

0: 있겠습니까?
1: 아,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오류 속에서 해나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작품 많이 하고 네. 곡 많이 만들고 예.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불려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1: 그래서 예, 지금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막힙니다. 예, 글을 쓰다 보니까 막히는 네네네. 부분이 많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그 막히지 않다면 재미가 없겠죠. 예. 예, 막힌 것을 해결하는 또 재미도 예, 있습니다.
1: 선생님
0: 있으니까.
1: 그렇게 말씀해 예. 주시니까 위로가 됩니다.
0: 자, 일대 침선장이신 시어머님께서 이제 전통 바느질을 계승하고 네. 보존하셨다면 며느리이신 이대 침선장 구혜자 선생님께서는 체계화 아니면 계량화하는 데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그 염두에 두는 점, 예, 이런 점 있으시면
1: 하나의 그거를 갖다가 취미로 지금 내가 공예 그 문화재 재단에서 하는 공예 건축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거의 10년에 가까운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렇는데도 그거를 내가 그래서 어떤데 그러지 내가 저게 엉터리 선생이 돼서 여러분들을 잘 못 가르쳤나 보다. 왜 그런 하면은 그런 오랜 시간인데도 무엇을 제시를 하면 그걸 하나를 다 못해내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내 책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좀 두려워지는 내 자신에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할 때 저는 그걸 센지로 가지고 이거는 이게 옷에 이염임을 준 저고리 이염임을 주는 걸 섭이라고 그래요. 섭이라고 예. 그러고 이 섭이의 깃이 앉아집니다. 그럼 이 섭하고 깃하고의 비례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배우던 걸 갖다가 숫자로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수용하기 편하게 가리키는데도 이게 잘 되지를 않는
0: 근데 이제 것 같아서.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면서 두렵다라는 근데 그게 없는 스승이 과연 있겠는가? 그걸 예. 두려움을 진짜 받아들이고 해결을 하고 그런 과정이 스승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1: 글쎄, 그게 저기 스네라는 사람이 뭐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으니까.
0: 복원 네. 하시고 예. 전수하시는 네, 교육에만 네. 힘쓰시는 예, 건가요? 예. 그 복원하시는 일 같은 경우에 이제 유물 출토 복원 예, 작업도 하신다고
1: 내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학자는 아니고 네. 또 이제 이 바느질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그 지나간 시간에 우리 역 복식사적인 걸 갖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유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죠. 아,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책도 읽고 책도 많은 책을 읽고 그 유물이 있는 데 가서 유물을 실척을 하는 거죠. 예, 실척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예.
0: 그러니까 실물을 접근을 해야지 네, 네. 되시는 아주 예. 그 실질적인 학문, 그러니까 학자는 아니라 그러셨지만 예. 실질적인 것과도 네, 맞닿아 있는 거죠.
1: 네, 네.
0: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지으셨어요. 여러 가지 뭐 황실에서 입는 옷부터 사대부에 예. 입는 옷.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좋아한다. 내가.
1: 특별히죠. 예. 그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사대부 남자들의 옷이 참 아름다워요. 그 소재도 그렇고 문양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옷들이 많은데 그 시대에 따른 그 도포 같은 거 그게 지금 현재 도포도 있지만은 중기 때 도포라든지
0: 조선 중기
1: 예, 예 중기 예. 때 도포라든지 그런 걸 제가 좋아하고 또 뭐 천리 같은 것도 있고 액주름포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예 그런 거 다 지어봤죠. 예.
0: 근데 이제 그 저는 새로운 사실이에요. 네. 남성의 옷이 이렇게 네. 멋있고 아름답고 아, 그래. 화려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을 듣고 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1: 출입을 하니까 예. 남자들은. 예.
0: 요즘의 한복 스타일은 많이 변형도 되고 개량도 되고 모양도 특이한 게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친선장이신 선생님께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아, 저는 생각을 하면은 그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남자들의 포가 다 사장이 됐다는 거 그거고 지금은 정말로 한복의 이 명맥만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들도 바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안 입고 뭐
0: 한복
1: 배자 같은 거 하나만 예. 입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몽을 시킬 수도 없고 참 저는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옷이라 하는 거는 바로 입어야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도 캐주얼한 거 입고 입는다든지 또 정장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마찬가지로 우리 한복도 좀 바로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어디에 갔어도 단체로 많은 사람들 모인 데 갔어도 그 옷을 보면은 아, 저건 저렇게 입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계몽을 할 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네. 계몽이 지금 선생님이 모르시는 데서
1: 예, 되고 있어요. 예, 예, 그거는 그런 것 같고
0: 그 중심에는 선생님이
1: 그렇게
0: 계신
1: 됐으면
0: 거예요.
1: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0: 그 선생님께 이제 바느질을 배우시는 분께 제가 살짝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고.
1: 아, 칭찬을 네. 갖다가 안 하면 안 되죠. 그 배우는 사람들이 네. 선생 앞에서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뭐 그거 한데 고맙게도 굉장히 내를 높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배우는 사람들. 그럴 때 나는 좀 더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저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칭찬을 안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이 전통 바느질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보니까 이 색감하며 이게 너무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이제 2대 침선장으로서 앞으로 하실 일 또한 많을 텐데요.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1: 글쎄, 내가 이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해야 되겠고 네. 이 건강해야만 일도 건강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후진들을 위해서 내가 남기고 있는 거는 내가 책을 한 두 권만 더 이제 내 실력으로 그걸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에게 작품이 많습니다. 그게 내가 팔지를 않으니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네. 있어줬으면 좋은데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공간을 만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나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워지니까 내일 모레면 그거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거를 하는데 저는 지금으로서도 그래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 학생들 가리키고 내 주어진 일에는 충실한다는 거지 큰 딴 부분은 없습니다. 큰 무슨 어떤 그림은 없고
0: 그렇지만 예.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서 가장 큰 포부일
1: 그럴까요? 예, 예. 예.
0: 이게 이제 우문인데요. 예. 사실 이제 선생님께 현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인데 저한테 음악이란 뭡니까? 말 대답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께 네,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 바느질이란 뭡니까?
1: 네, 바느질이란 지금은 저에게 와서 제 삶의 전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 하면 호흡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바느질이 내 호흡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0: 그 바느질을 안 하는 순간

0: 호흡이
1: 멈추죠. 예, 예, 예, 끝나는 거죠.
0: 그 정도로 바나지를 사랑하셨군요.
1: 예, 예, 중요한 지금도. 자리에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바느질이 호흡이다. 그렇다면 저도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딴 데 가서 음악이 호흡이다 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1: 예, 그러세요.
0: 자, 선생님 네. 꼭 건강하시길
1: 예, 감사합니다. 네.
0: 인생 낭독인 오늘은 전통 바느질로 삶을 짓고 계시는 구혜자 친선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바느질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담긴 생활문화 그 자체이자 규방예술이었구나. 오늘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한복의 품속에는 한 땀 한 땀 사랑이 깃든 옷을 짓는 마음, 삶을 짓는 온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것도 두루마기죠?
1: 예, 이것도 두루마기의 일종입니다.
0: 그럼 두루마기는 이제 남자들만 입는 게 아니라?
1: 워낙에 두루마기는 남자용이죠. 그런데 개화기가 되면서 네. 여자도 출입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습니다.
0: 그 안에 있는 털은?
1: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갓두루마기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겉감하고 안감을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안에는 양털을 갖다가 겉에다 대서 안에도 털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디자인을 한 거죠.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전소설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흥미롭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춘향전이라든가 흥부전, 뭐 허생전, 심청전, 아마 뭐 학창시절 뭐 국어 시간에도 이 고전소설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전소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거기에는 많은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고, 아, 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는지 이런 면모들을 하나하나 정말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 고전의 또 참맛을 알아가는 바로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그 고전 소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런 고전 소설도 상당히 그 비현실적인 내용이 사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심청전 같은 경우 뭐 심청이 뭐 용궁에도 들어가고 아버지를 위해서 뭐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고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 내용인데 거기에는 또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왜 심청과 같은 그런 정말 그 효녀가 또 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또 이제 우리 흥부전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그냥 보면 아주 그 마음씨 고약한 형과 아주 그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이야기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는 당시에 이 부농과 빈농의 이런 갈등과 화해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 소설 중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소설들은 그 시대에 이순직한 인물이에요. 그 정말 황당한 인물은 또 등장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춘향과 같은 인물도 그 시대에 그런 여성의 정절이 중요시 되던 시대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변사또와 같이 아주 그 탐욕스러운 그런 사또도 또 그 있음직한 바로 그런 인물들이 고전소설에 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열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정우치전이라는 이 소설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그 강동원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도술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그 시대의 어떤 도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그 지배했던 시대상이라든가 또 요 소설의 무대가 개성 지역인데 개성 지역에 특히 그런 면모가 두드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성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전우치라는 인물의 등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뭐 소설을 쓰는데 뭐 정말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고시 공부하는 그런 뭐 그 학생의 분투기를 담은 그런 소설을 쓴다라고 했을 때 뭐 배경 무대를 뭐 저 강남의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하면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신림동 정도 딱 그 무대를 삼아야 아 이게 정말 현실감이 오죠. 바로 그런 모습이 고전 소설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홍길동전과 같은 소설은 서울이 차별받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정말 조선이라는 사회에서는 양반이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첩의 자식들인 서월들이 뭐 양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서월이 차별받던 시대에 홍길동이라는 영웅을 등장시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흥부전과 같은 소설도 잘 생각해보면 왜 저 형은 저렇게 잘 사는데 동생은 왜 저렇게 가난하지? 거기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 장자 상속제가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장남한테 재산이 거의 다 이제 그 상속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 잘 사는 장남은 정말 그 놀부를 대표하고 이 흥부는 바로 이 재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차남을 반영하는 또 그런 시대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박시정과 허생정과 같은 소설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시정은 이제 이 저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북벌이라는 이념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허생전이라는 소설은 이 북벌 저런 이념은 이제 더 이상 민생이라든가 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산업과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북학사상이 풍미를 하는데 그런 어떤 북학사상을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이 허생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전소설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보여주는 시대상을 알고 우리가 이 소설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먼저 우리 박시전이라는 소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박시전이라는 소설의 배경은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12월 바로 이 청나라 그 군대가 바로 이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청나라 황제 청태종 홍타이시라는 인물이 직접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인조를 비롯한 조선 왕실이 강화도로 가는 피난길마저 막혀서 그 남한산성으로 할 수 없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47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하고 조선은 군신의 관계를 맺었고 그때 그 청나라 황제 앞에서 조선의 왕 인조가 지금의 그 송파구 그 삼전동 쪽 삼전도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삼전나루인데 이곳에서 309고두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정말 겨울 강추위 속에서 대략 한 50여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뭐 식량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다 고갈이 되자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명나라 대신에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한다라든가 또 이제 청나라에 조선이 이제 조공 물품을 보낸다라든가 또 여기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두 명의 왕자를 이제 인질로 청나라에 보내라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이고요. 또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워라. 이게 소위 삼존도비입니다. 일명 대청황제 공덕비인데 우리는 이제 흔히 삼존도비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삼존도에서 항복을 했던 그 위치에 세웠는데 이것도 한동안은 우리가 이 치욕의 역사다라고 해서 뭐 땅에 묻었다가 이게 다시 일제강점기 때는 다시 세웠다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지금도 가보시면 저 서울의 저 잠실 쪽에 석촌호수 옆에 바로 이 삼전도비가 세워져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에 끝나지 않고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청나라에 끌려갔고 거기서 정말 겨우 살아 돌아온 여성들은 뭐라고 불렀죠? 환양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란 정말 좋은 뜻인데 이게 저 청나라 가서 제대로 이제 자기의 그런 뭐 정조도 못 지킨 여인 이런 논리로 정말 사회에서 환양년 환양년 이렇게 비하하기 시작. 이것도 크게 보면 환양녀의 비극도 이 시대의 비극이고 이 나라가 정말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엄청난 굴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여줬죠. 남성들 대부분 또 이제 노예시장에 팔려갖고 이 환양녀의 비극 거기다가 이 두 명의 왕자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이 심양의 인질로 잡혀가는 이런 치욕을 병자호란의 이 전쟁의 패배에서 절절하게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치욕을 어쨌든 극복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박시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역사 소설 중에서 특히 전쟁을 소재로 하는 소설은 현실에서는 비록 우리가 패배했지만 소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걸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런 내용이 주로 줄거리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이 박시전이라는 소설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 청나라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남성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여성이 등장해도 된다라는 바로 그런 줄거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소설에 박씨 부인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시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시백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남한산성의 방어 책임을 맡았던 수호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설에서 리얼리티를 강조하려면 그런 그 등장하는 인물도 실제 현실에서 이 활약을 했던 이런 인물을 끌어들여야 소설에서도 훨씬 더 이제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산에서 이제 그 바로 이 이시백의 그 아버지 이득춘하고 바로 박씨 부인의 아버지 박처사가 정말 서로 뭐 놀다가 뭐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지방끼리 우리 혼인하자 해서 이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 박씨 부인한테 실망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득춘이 입을 그 조복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우리 양복 같은 거죠. 이제 관리들이 이제 출근할 때 입는 그런 옷을 바로 하루아침에 뭐 만든다라든가 볼품없는 말을 싸게 사서 아주 그 잘 길러가지고 중국 사신에게 높은 값으로 파는 등 이 비범한 능력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그 요 병자호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 먼저 청나라 쪽에서 조선 침공에 앞서 박씨의 남편인 이시백과 또 이 당시에 그 병자호란 때 최고의 명장이 임경엽 장군인데 이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룡대라는 여성을 첩자로 보내는 저쪽에서도 여성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박씨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기룡대를 이제 쫓아버렸다라는 이런 기록부터 서서히 박씨 부인이 상당히 재능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이 소설에서는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그 인조가 병자호란한테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피난 끝에 결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박씨 부인이 정말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 피화당이라고 해서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곳에 다 피신을 시켜서 이 피화당에 피신했던 이 부녀자들은 아주 그 안전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기록에 나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청나라의 선봉대로 돌았던 장군이 용골대 마부대라는 인물인데 바로 요 박시전의 소설에도 용골대하고 마부대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용골대와 마부대를 아주 그 박씨 부인이 그 지혜로서 이들을 격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설에서는 뭐 클라이막스랄까요? 바로 이 청나라 군대를 정말 통쾌하게 접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은 조선의 그 병력들이 엄청나게 크게 희생을 당했는데 소설이라는 공간에서는 바로 이제 크게 승리하는 이런 반전을 이끌면서 백성들의 염원이 소설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미국 드라마 원더우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냥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런 모티브들은 바로 원더우먼 사례라든가, 물론 남성이긴 하지만 슈퍼맨 사례 같은 데서도 그런 그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원조쯤 되는 게 박시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시전하고 상당히 좀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던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허생전인데, 박시전은 조선 후기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저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 이 복수만이 살 길이다. 이런 뜻에서 저 청나라를 언젠가는 우리가 정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북벌이 시대사상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이 북벌이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항상 전쟁 준비해야 되고, 이 우리 지금도 만약에 이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그 뭐 경제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청나라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저 청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고, 오히려 저들하고 군사적인 대결을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평화적으로 교유하고 협력해야 돼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 정말 산업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서서히 이 북벌의 시대가 어느 정도 그 막을 내리면서 형성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사상을 흔히 북학이라고 합니다. 완전 대비되죠. 북쪽을 정벌하자 해서 이제는 북쪽을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북학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박지원이 쓴 허생전입니다. 그래서 이 허생전의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하면, 허생은 남산 묵적골에 살고 있는 몰락 양반 출신으로 나와요. 제가 앞에서 소개했지만 소설에서 리얼리티를 살리려면 장소성이 분명해야 된다. 허생은 허생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원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과거에는 속과와 대과가 있는데,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속과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고, 요 생원이나 진사과에 합격하면 생원 또는 진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생원이라 하면 일단 생원은 됐는데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는 급제를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 보면 최진사댁 셋째 딸, 맹진사댁 경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인물들도 공통점은 최진사, 맹진사, 허생원은 다 2차 시험에는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 만약에 2차 시험에 붙었다면 허생원, 맹진사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겠죠? 그 사람의 관직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허참판, 뭐 맹, 뭐 판서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쳤다라는 거는 2차에는 합격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허구한 날 글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정말 소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박을 해가지고 자존심 상한 허생이 글 공부를 때려치우고 상업활동에 종사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다라는 게 요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내용. 양반이 이제 생산활동에 종사를 해야 되고 뭐 정말 글 공부나 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게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허생이 활동하는 무대가 남산 묵적골로 나오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잘나가는 양반들은 북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의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요 북촌 지역에 많이 살고요. 좀 더 이제 약간 가난한 양반들은 남촌, 남산 쪽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소설 무대도 남산의 묵적골.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 먹묵자, 쌓을 적자. 먹이 쌓여 있는 고을 또는 동네란 뜻이에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 이 정말 글깨나 하는 그런 선비들이 많이 사니까 동네 이름도 묵적골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이어졌는지 지금 우리 남산 가시면 요 지역 동네 이름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필동이라고 그래요. 필동. 부필자 쓰거든요. 먹하고 붓하고 이게 뭐가 일맥상통하는 거 있죠? 바로 이런 흐름이 지금 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지나가는 동네도 역사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생이 하도 이 정말 부인이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돈 벌

몰 수 있다 이러면서 누구를 찾아간다? 바로 이 변승업이라는 부자를 찾아가요. 근데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역관 출신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도 소설에 이런 그 이 허생이 돈을 빌리는 대상을 역관으로 설정을 했는가?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역관들이 이 정말 통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외교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물론 기본적인 공식 업무인 외교 업무 이외에도 요 역관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업에 많이 종사를 해요. 인삼과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소설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뭐 청나라와 관련한 그 역관처럼 보이지만 그 원래 실존 인물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승업이라는 인물에서 그 시대 사람들도 대우, 아, 저 사람 역관 출신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관인 변승업에게 허생이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리는 그 과정이 이제 허생전에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로 나와요. 그래서 이 허생전의 그 작자 우리 박지원, 그 앞에 소두에서도 우리 박지원 초상을 잠깐 보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우리 그 열알기의 그 작품도 썼고 아주 그 정말 예리한 그런 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런 분인데 저도 사실 초상화 보고 약간 놀랐어요. 이미지가 약간 좀 씨름하셔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정도로,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풍채도 좋고, 상당히 너무 호탕해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리하게 저렇게 소설을 써놨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바로 요런 그 박지원의 초상은 그 손자였던 박주수가 직접 그린 초상이 이게 쭉 그 가문에서 이어져가지고 나오거든요. 조선시대의 역사 인물 중에서도 당대에 직접 그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뭐 대표적으로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 뭐 율곡이, 퇴계이양, 이런 분들은 다 후대에 그야말로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요. 요 정말 당대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도 이런 것도 되게 그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근데 이 약간 최고에서 나왔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회고를 해요. 내가 상당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이제 좀 화가 나면 막 그런 거 좀 성격도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거 내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게 내 병통이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스스로를 또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라는 사람이 쓴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과정록이라고. 그래서 이 박지원 이분은 그래도 아들이 나의 아버지 그 박지원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우리 박지원이 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은 사실은 그 열아일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박지원이 1780년에 그 자제군관이라 해서 그 당시에 그 친척형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거기서 소위 뭐 이렇게 약간 시중도 좀 들고 뭐 가방도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정 체크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자제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친척 뭐 동생이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 데려가요. 근데 대부분은 한 20대 좀 아무래도 젊고 이러면 좀 빠릿빠릿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박지원은 그 당시에 그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갈 때 44살이었어요. 고령이었어요. 최고령 아마 자제군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 박명원도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하, 뭐 정말 그냥 빠릿빠릿하게 수발하는 게 아니라 맨날 책 쓴다고 어디 가가지고 막 적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박지원이 그 나이 많은데도 자제군관으로 가서 열심히 기록하고 적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 알고 잘 알고 있는 작품 열아일기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 정말 청나라를 다녀온 기획문으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박지원의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이 북학 사상의 아주 중심 인물로 우리 그 박지원을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허생전은 열아일기 중에서도 옥갑 야화편이라는 그 한 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양반들은 생산 활동에 종.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허생이라는 인물이 돈을 버는 방식이 뭐였냐 하면 그 변부자한테 만냥을 빌려가가지고 이거를 그 추석이 되기 직전에 온갖 과일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매점매석을 하는 거예요. 매점매석을 내가 이걸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그 챙긴다라든가 또 그 시대의 그 선비들이 이제 그 갓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말총

상업이라든가 수공업. 그래서 우리가 북학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용후생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잘 이용을 해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정치다. 이러한 박지원의 북학 사상은 훗날 우리 근대 사상 중에 계야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박지원의 손자 중에 박규수라는 사람이 사실 초기에 이런 계야파 학자들의 멘토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뭐 김옥균이라든가 박영요 이런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인물이었고 또 이 박지원의 그런 그 북학 사상을 계승한 이 제자 박재가에 이어서 또 박재가의 또 제자가 김정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박지원의 북학 사상이 이런 김정의 사상이라든가 또 뭐 박규수, 오경석 등을 거쳐서 초기 계야 사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줌으로써 이런 박지원의 그 북학 사상은 전통 사상과 근대 사상을 접목시키는 구심점인 역할을 했고 그런 곳에 정점이 있었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허생이라는 그 선비의 어떻게 보면 그 분투기랄까요? 소설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정말 시대를 또 앞선 그런 사상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뒷편 자료는 바로 이 박지원하고 인연을 맺었던 박재가 제자. 사실은 제자인 박재가가 북학을 먼저 썼어요. 박재가가 먼저 중국의 사신으로 그 수행 단원으로 다녀온 후에 쓴 책이 북학의 제목도 북학이잖아. 이제는 저 북쪽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북학의 서문을 써주면서도 박지원이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제자가 먼저 이 청나라 다녀온 그런 그 상황에서 자신은 상당히 고령으로 바로 이제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정말 엄청난 그 여행기인 열하일기를 썼고 그 안에 허생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는 이제 한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뭐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전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춘향전은 이 진시라고 허구가 아주 그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요. 특히 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극적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변사또와 같은 그 악역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 뭐 이도령이 그 거짓골로 이제 그 암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극적인 장면이 많은데요. 이 춘향전 하나하나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처럼 이 소설에 열광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이제 담겨 있어요. 또 이 춘향전 또 잘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이 허구적인 상황도 매우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춘향전에서 이제 춘향과 이도령이죠. 남원의 광활루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는 거의 1년 만에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도령이 서울에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거의 1년 만에 이도령이 수석으로 합격을 하거든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장면을 보면 뭐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정말 어려운 그런 그 길이에요. 과거 시험 중에서도 이 식년시라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있고 별시라에서 특별히 보는 시험이 있는데요. 특히 식년시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33명을 뽑으니까 1년에 11명 정도밖에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합격하기 힘든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시험과 관련된 이런 그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강이란 말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우리가 관광길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보러 간다 이런 뜻이죠. 요즘 관광하고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이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대표적인 그 통로 중에 한 곳이 문경세제거든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도 가장 먼저 이 영남 지역에서 합격 소식을 듣는 곳이 문경이다.

속과를 거쳐 대과에 합격하려면 일단은 이 생원이나 진사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 성균관에서 수학을 해요.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과 급제자들이 최종 시험인 문과 또는 대과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기관이에요. 사실 그 이몽룡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그 장원급제 했다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과보다는 별시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무리 별시라고 해도 그 정말 천하의 뭐 최고 인재들이 모인 그 과거 시험에서 정말 장원급제하기는 이거는 뭐 이건 정말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소설이니까 그런 과장적인 요소가 분명히 보이고요. 정말 춘향이 맨날 그네 뛰는 거 감상하고 방자시켜 편지 막 주고받게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과거에 장원급제 했다 그러면 아마 조선시대에 이 장원급제한 사람들 상당히 억울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소설에 보면 이도령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을 때 그 시험 출제 문제가 나와요. 제목이 춘당 춘색이 고금동이라 이런 제목인데 여기 보면 춘당대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또 창덕궁에 가면 그래서 아 이거는 창덕궁 춘당대에서 실시한 시험이구나. 그리고 지금 요 자료에는 바로 이 춘당대 모습이 나와요. 지금 저렇게 그 네모난 조지역이 춘당대 모습인데 저기가 저 건물 그 보이는 건물은 영화당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주로 최종적으로 왕이 급제자들 이렇게 면접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과거에 급제하면 어사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많은 분들 착각하는데 춘향전에 어사가 나오니까 어 이거 암행어사 되면 꽂아주는 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왕어자 하살사자 왕이 하사하는 꽃 이런 뜻이 그러니까 어사는 다 조화예요 조화 이렇게 생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꽂아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이제 그 어사 꽂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 3일 육아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큰 잔치 벌어져요. 이 당시에도 정말 과거에 급제하면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고 지역의 영광이기도 했죠. 요즘은 아마 그런 풍속도가 이 뭐 지방 고등학교라든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어디 대학에 합격하면 이 플랜카드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시대에도 합격자를 축하를 했다. 그리고 우리 그 소설에 보면 이도령이 과거에 장원 급제한 후에 뭐가 되죠? 암행어사로 나가죠. 사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사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면 초임 직급은 종구품. 이 구품직에서 출발을 하는데 장원 급제인 경우에만 한해서 종류품. 이 수석은 약간 특채처럼 확 올려줘요. 그래서 동기생보다 4, 5년 정도 승진 시기가 빠른데 암행어사로 파견될 수 있는 최소 직급이 종류품이므로 일단은 가능하겠네. 이도령이 장원급제했으니까. 문제는 암행어사라는 거는 왕의 최측근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원칙적으로는 어사하면 대부분 암행어사로 자꾸 생각하는데 암행어사는 되게 소수예요. 원래 어사는 왕명을 받들어서 그 지역을 뭐 여러 가지 그 주찰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사기 진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임무를 그 보게 하는데 암행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특수하게 공무원의 뭐 비리를 뭐 이렇게 감찰하거나 이럴 때 정말 그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저쪽에서 방어를 하니까 그렇지 못하게 이제 암행 업무를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행을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인사가 나가는데 이제 과거에 정말 초원급제한 비록 장원이긴 하지만 그런 신출을 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특히 남원에 가는 거는 허구의 극치입니다. 암행을 하게 하려면 영구지 가면 안 돼요. 그 아는 사람 수두룩하고 이런데 거기 가면 제대로 암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소설에서는 남원에 안 보내면 이제 소설이 그냥 끝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남원에 파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암행어사를 파견하거나 이럴 때는 부임지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 옛날부터 추첨, 제비뽑기 되게 좋아요. 투생이라 그래가지고 암행 갈 지역을 쫙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해서 한 장을 딱 뽑으면 동대문이나 남대문 밖에서 딱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부임지는 뭐 저 뭐 영월이구나. 나는 저 뭐 용인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 후기를 소설의 배경으로 했으니까 당시 전국에 한 400여 개의 고을이 있는데 추첨 하면 뽑힐 확률 400분의 1이에요. 400분의 1.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남원으로 갈 확률은 극히

그거는 힘들다. 거기다가 아예 연고지는 일단은 상피라 그래가지고 제외해버려요. 제외해놓고 추첨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기 연고지에 가면 이거는 뭐 암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이 춘향이가 있는 남원으로 이도령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춘향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 춘향이 막 목에 큰 칼 쓰고 막 머리도 막 헝클어가지고 진짜 귀신 같은 모습으로 쫙 나타나는 그 장면인데 이것도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설에서는 이 변사또의 포악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춘향을 그야말로 역모나 살인죄 저지른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뭐 변사또라도 이 그럴 가능성은 적은데 이건 뭐 독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해야 하니까 춘향에게 칼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치안과 풍속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 수령들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또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하지만 우리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게 좀 더 과장된 요소가 많으면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요즘도 보면 자꾸 드라마 같은 것도 약간 뭐 우리 흔히 소위 말하는 막장이 좀 많잖아요. 뭐 춘향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시대로 보면 상당히 과장된 요소가 분명히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춘향전이 왜 이렇게 영원한 고전이 되었고 사실 최근까지도요. 춘향전은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많이 이제 그 단골로 나왔던 그런 소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또 보면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 때마다 이 춘향전 드라마 한 적이 있었고 한때 또 미스 춘향 선발대회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이 상당히 그 정말 고전이긴 하지만 현대인에게도 매우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이제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그 시대의 거울 같은 역할을 했던 소설이고 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과감히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불러일으켜줘요. 대리만족.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패한 그런 그 뭐 관리라든가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청주남녀의 사랑 그리고 또 여성의 뭐 절개 이거 뭐 이제는 이제 약간 달라진 거는 여성의 절개뿐만 아니라 남성의 절개까지도 이제 필요한 그런 또 뭐 덕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음으로써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있고요. 또 흥미로운 게 조선시대에도 춘향전 유명세가 상당히 이제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조선 후기인 1872년에 그려진 그 남원 지도를 보면 지도 중에서 유독 광한루하고 오작교가 저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시대도 이미 춘향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그런 그 지도들이 생산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지금도 보면 뭐 이 유명인이 배출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뭐 그 인물의 뭐 이런 관련 여러 가지 그 뭐 작품 같은 게 뭐 있고요. 뭐 길 이름 같은 거 붙일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저 종로 쪽에 우리 송해 선생님 뭐 이런 길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지듯이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인물들을 강조하면 그 지역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1872년 저 시기에 저렇게 광한루와 오작교가 강조된 이런 지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그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마 어릴 때 그 동화 속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어린이들의 또 동심을 자극했던 소설 우리 흥부전 있죠. 그래서 이 흥부전 영향이 정말 제가 어릴 때도 아주 뭐 크게 일어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비 잡으러 애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제비 저 잡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붕대에 발라주면 정말 묘한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그 흥부전이 그 아이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이 꽤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흥부전을 풀어가는 열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 조선 후기 급성장한 부농과 임노동자로 전락한 이런 빈농가의 어떤 갈등과 하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그러니까 사회 전체상으로 보면 잘 사는 농민하고 못 사는 농민, 잘 사는 농민의 대표 놀부
이 비

흥건하고 못 사는 농민 대표 흥부 이렇게 이제 대립구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자 상속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조선 후기에 가면 장자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대부분 잘 살아요. 장자 밑으로 차남들은 대부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흥부전은 또 이 못 사는 차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놀부는 자식 별로 없는데 흥부는 또 자식이 정말 또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빈곤을 강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보면 이 흥부전에는 조선 후기 농촌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 흥부 부부가 이제 했던 여러 가지 뭐 자비일 뭐 실제 그 보면 몇 분까지 나와요. 매 맞아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내용들까지 보여줌으로써 이 가난한 농민들의 그런 어려운 사회상 같은 거. 그리고 또 이 박도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흥부전에서 우리가 나오는 박하면은 뭐 슬근슬근 톱질하세 해가지고 쫙 그 박을 터는 그 장면이 역시 하이라이트인데 거기에는 온갖 귀중품과 풍성한 곡식과 더불어 이 책 같은 것도 나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농민들이 정말 소망했던 게 무엇인가를 박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흥부전에서 가장 그 모순이 이제 그 극대화되는 그런 장면이 뭐냐면 그 형인 놀부에게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이러니까 그 이제 좀 뭐 이렇게 곡식이라도 좀 얻어오려고 갔다가 오히려 자 매만 맞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거기에 막 흥부 부인이 정말 이 분노해가지고 그 누구는 장손으로 태어나서 선영 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 사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장자면 결과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게 바로 제사 지낸다는 이유. 장손으로 선영 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그냥 매만 맞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그냥 대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이런 그 흥부전과 같은 소설의 구조는 조선 전기에는 거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남녀 차별조차도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아들이라도 뭐 장남 차남 구별은 물론 없거니와 이 여성에 대한 재산 상속도 거의 균등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사회였죠. 사실 조선 전기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그 높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혼인을 하게 돼도 대부분 처가살이를 하는 게 관행이에요. 관행. 그래서 장가 가다가 되는 거예요. 이 장가 가다에서 시집 오다로 바뀌는 게 그만큼 이제 여성의 지위가 완전히 낮아지면서 시댁에 종속되는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 대부분 외가에서 태어나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율곡 이희 선생 어디서 태어나죠? 강릉에서 태어나잖아요. 강릉은 율곡 이희 선생이 선대로부터 그 대대로 살았던 고향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머니 신사임당의 고향이에요. 아버지 이원수가 처가살이 할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율곡 이희 선생이에요. 그럼 율곡 이희 선생의 원래 고향은 어딜까? 지금 경기도 파주의 율곡리입니다. 율곡리. 그래서 호가 율곡이잖아요. 나 경기도 파주 밤나무골 출신이야. 이런 뜻이에요. 율곡, 밤율, 계곡곡.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녀의 균분 상속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율곡 이희 선생의 분재기라 해서 이 조선 시대에는 결국은 이제 그 이 선대에 돌아가시면 자녀들끼리 재산을 골고루 이제 나눠 가져요. 재산 상속을. 저 분재기에 보면 율곡 선생 자녀들이 재산을 아주 그 동일하게 상속 받았던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경우도 정말 남녀 차별 없이 재산이 균등하게 상속되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이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되면은 장자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재산을 대부분을 상속받고 거기도 해가지고 또 조선 후기 가면 농업 분야로 본다면 또 이때 되면 좀 더 농토를 많이 소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업적 작물 같은 걸 이런 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훨씬 많은 그런 사람하고 적은 사람이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농과 빈농의 차이가 일어나는. 바로 흥부전은 그런 두 개의 어떤 시대상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흥부가 탄 박에서 나오는 그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주는 암시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술이 일단 많이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뭐 환원주,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개안주, 벙어리 말하게 하는 견주, 뭐 이런 것도 뭐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불로초, 불사야. 이런 거 이외에 각종 세관들과 이 삼층장이라든가 동네 반상, 안성 유기와 같은 이런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요즘 표현을 하면 명품들. 명품들이 나오면서 책이 나와요. 어이, 놀랍지 않아요? 야, 우리, 어이, 박에서 책이 나오네? 동몽선습, 사략, 통감, 논어, 뭐, 맹자 등. 이게 결국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 농민들도 공부하면 뭐 될 수 있다.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교육열을 자극하는 이런 그 책들이 흥부가 탄 박에서 나온다라는 게 매우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흥부전의 그런 모습하고 딱 그 맥을 같이 하는 작품을 딱 생각해낸 게 이 김홍도가 그린 자리짝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거 아마 우리 김홍도 하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고 뭐 씨름하는 풍경이라든가 서당 풍경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작품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열심히 뭐 배틀을 짜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 뭐 하고 있죠? 안 돕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책 보고 있어요. 야, 이거 마치 우리 시대를 또 비추는 단면도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자식 밀어주면서 부모들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김홍도의 풍속화에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가난은 자신의 당대에서 그치게 하고 정말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농민의 염원과 그 모습이 김홍도의 이 풍속화에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흥부전에 나오는 이 박에서 나오는 책의 이 내용하고 묘한 일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흥부전도 왜 이렇게 정말 빅히트를 했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흥부전 말미까지 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죠? 놀부가 모방을 하려고 해요. 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이거 흥부가 그 이야기해 주죠. 제비다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친 고친 거 이제 그 하니까 보온을 해가지고 뭐 박씨를 물어. 그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놀부가 정말. 놀부는 근데 달랐던 거는 흥부는 그 자신이 그냥 다친 제비다리를 고쳐줬는데 놀부는 제비 잡아가지고 다리 부러뜨렸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박이 타기는 탔는데 그 박에는 오히려 막 도깨비가 등장하고 아주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만 등장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또 어떤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우리 그 혹부리 영감 이야기라든가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막 이런 것도 오버랩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보시면 드라마도 막 흥행하는 드라마 이렇게 보면 저 어디선가 저거 예전에 본 것 같아 약간 그런 내용들 꽤 많아요. 그거는 그만큼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선악 형제 이야기. 형제지만 한 형제지만 또 마음씨 착하고 한 명은 또 좀 악하고 이거는 뭐 딱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콩쥐팥쥐 이야기라든가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이 동서공의 맥락이 통하거든요. 서양에도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착한데 그 언니들은 또 엄청 못됐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농민들의 뭐 실상

이라든가 뭐 임노동을 한다라든가 뭐 흥부각과 매품을 한다라든가 또 각종 농사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농사의 어려움 또 흥부 부인 또 그 정말 생활 전선에 나서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이 장자 상속제와 같은 이런 시대상을 바로 이 소설에 녹였고 또 이 시기 되면 이 농민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산을 그 이용을 해서 공명첩을 사서 양반으로 이제 신분 상승하는 이런 세태도 일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 부농의 그 출연이라는 거는 이 결국은 땅을 빼앗기는 농민들도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 이 농민들이 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임노동자, 바로 이제 소작농이 되는 거죠. 소작농이 되고 심지어는 뭐 광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자신을 그 품을 팔게 되는 그런 또 노동자로 전락하는 우리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농민층의 분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소설에 역시 담았다. 그런데 또 흥부전이 중요한 또 점 중에 하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흥부가 또 형이었지만 형이지만 자신에게 되게 정말 그 부당하게 대우하고 제대로 정말 재산 같은 것도 혼자 독차지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형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제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이 계층 간 갈등 없이 고르게 잘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그런 농민의 염원도 담았고 결과적으로 이 순박한 농민들의 그 삶,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그 사회적 갈등이 사실 상당히 들어가 있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을 또 해악으로 넘기는 그런 기지들도 나와 있고 또 아마도 또 흥부전이라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 정말 그 힘들게 살잖아요. 제비가 물고 온 그 박씨를 통해서 뭐 진짜 그 대박이죠. 대박이 열리고 그 대박에서 엄청난 것들을 또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정말 뭔가 그 꿈과 희망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흥부라는 모델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흥부전이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그 네 편의 고전을 중심으로 우리 고전 소설에 담긴 그 역사와 그것이 그 보여주는 뭐 의미랄까요?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고전은 뭐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뭐 제가 그 공동집필한 이 고전 소설서 역사행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20편의 소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뭐 여기에 보면 뭐 김시섭의 그 모신화라든가 이 뭐 심청전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뭐 소설 이외에도 뭐 옹고집전 뭐 그리고 이 배비장전과 같은 또 이런 아주 그 해학적인 이런 소설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을 알면 그만큼 역사가 더 잘 보인다라는 이런 것을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잘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든가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또 희망의 메시지는 그 고음을 관통하는 그런 논리다.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은 벗을 찾노라 다 나라 들고 해동강상에 나는 백군은 청루병상에 어렸구나 도화담수 맑은 물은 소래 뿐이로구나. 네. 능나도.

그때요 굴로 사령이 춘향을 잡으러 나가는디 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 굴로 가라간다 산수 털펑 거지 연담일과 나라를 울려 난내룡자를 붙이고 충충충충 거들거리고 나간다 군정 대뜰러를 온 바닥에 덜렁거리고 나온다 서로 부르면서 나오란디 이에 김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맞다 그 천하 토도한 년 양반 수봉을 허였다고

잘 되었다. 사나운 강아지 방에 물어가고 물도 가득 잘몇 덮치니라. 이 나래나 일본 사정 두는 두먼제의 봉보를 보주리라. 청경 고나고르제 세수양 벌떡을 속에 청철여의 벌렁

0: 지금
1: 사또 분부가 지엄하니 지체 말고 나오너라.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난지 군로가 오난지 아 무런 중

0: 만 어찌 후여 못 가는구
1: 아 좋지
0: 꾸정 허여가 아 주의했고 일장 수서가 돈절을 헌가
1: 아, 그렇지

0: 만난 청해로 보러 볼거나.
1: 아이고,
0: 아이고 답답 내일이야.
1: 그렇지.
0: 이럴

0: 성기 꾸나서고 날 길이라서 땀에 개를 그리기 기나 문틈으로 가만긴 디다 보니 사려한 굴로가 나와 날
1: 아 그렇지
0: 아차차차 내리졌다
1: 그렇지
0: 오나리 기상일 전부라 또니 무슨 야단이 났나고

0: 가격을 두루루 온다 운한 뒤
1: 아주 제
0: 문팔정들 따리고 거지 깜짝 반기 난 채
1: 아주 제
0: 허허 번순지에 오라버니 이번 신년길에 가겼더라더니 도둑이나 아니 나의 신벼세사 도정처가 어떠건가 내가 천의로 양번을 보시자니 차연청이 배면 헌지를 부디 섭섭이 생각마소
1: 아주 제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영광입니다.
0: 네. 울산이 처음은 아니시죠?
1: 그럼요. 저는 뭐 네. 방송 촬영도 또는 강연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온 것 같아요.

0: 익숙합니다.
1: 아, 네. 울산에 오실 때 느낌이 어떨까요? 다른 도시들과는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역사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1: 네.
0: 울산 하면 일단 역사 도시다. 아, 예를 들면 네. 이제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반구대암각화.
1: 아, 그렇죠. 세계문화유산.
0: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네. 한강의 기적을 또 일조했던 울산 공업단지.
1: 네, 맞습니다.
0: 그 연포산 터널인가요? 그쪽
1: 네네.
0: 위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 항구에 정말 차들이 쫙 있는
1: 네.
0: 자동차 밭. 그죠?
1: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늘 언론에 나오는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1: 아,
0: 그러니까 저한테는 네.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곳은 뭔가 어떤 산업의 어떤 수도,
1: 네.
0: 공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산업도시, 뭐 문화도시 최근에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저희가 만난 이유 바로 철의도시라는
0: 철의
1: 것도
0: 도시.
1: 오늘도 알려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버스라든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작게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숟가락부터 그치. 또 타고 오신 기차까지
1: 맞아요,
0: 이 모든 것이 철로 됐다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철이 발견되었고 네. 생산되었고 그걸 또 사용하였고
0: 네.
1: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배도 만들고 또 아, 자동차도 네.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소름이 돋는데요. 아,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1: 네.
0: 이 철의 도시 울산, 울산을 만들게 된 이 철의 제국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직접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울산을 철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아이언로드 함께 가시죠.

0: 사마시대부터 신라 조선에 거쳐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울산엔 철이 넘쳐났는데요. 그 중심에 이 달천 철장이 있습니다.
1: 네. 네. 이곳이 바로 달천 철장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유적적으로도 굉장히 인류사적으로도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공원으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시민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또 산책도 하시고
1: 네, 맞아요.
2: 즐기시고
1: 네.
2: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이의립 그 동상이라든지
1: 네.
2: 또 여기 전시관 또 저 가마터
1: 네.
2: 이게 교육적 측면도 활용도 높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곳을 좀 더 발전시키고 많이 알리고자 우리 유명한 큰 별쌤을 모셨거든요.
2: 아,
1: 이곳을 좀 많이 알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2: 한번 둘러보죠 한번.
1: 네. 네. 한번 살펴보시죠.
2: 네. 선생님.
1: 네.
2: 자, 여기 보면은 이의리 네. 선생님의 그 이렇게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 출신이세요. 39세 때 쇠부리를 통한 무쇠 제조법을 터득하다. 야.
1: 이거 어떻게 터득하셨을까?
2: 그러니까요.
1: 보통 머리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2: 아, 대단하다 네. 진짜. 이렇게 벼슬도 이제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사양하시는 또 그런 모습도 있네요.
1: 그리고 철 제품 같은 거는 만약에 백을 했다 우리 같으면 바로 그냥 이득을 얻을 텐데 나라에 이렇게
2: 저는 또... 아닐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큰별쌤 그럴 수 뿐이 아니죠. 네.
2: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저희가 공원을 둘러봤잖아요. 네. 이제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저의 시간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시야.
0: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진짜. 아이고 이뻐라.
0: 네. 아우, 제일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요청문서네요. 네.
1: 달천철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에서 고대 국가 형성기의 철 생산과 유통을 고찰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유적군입니다. 부디 보존해 주시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0: 네, 요청서의 그럼 의미가 어떤 걸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 10월 15일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0: 네네.
1: 이게 뭐냐면 이게 달천 철장이 정말로 이 동아시아 그 철 생산에 있어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0: 네.
1: 여기 없애지 말고 잘 좀 보존해 달라라고 네. 지금 요청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일본에서 자기 나라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지역에 이런 요청을 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게 지금.
0: 그렇죠. 쉽지도 않고요.
1: 그러니까요.
0: 아, 보니까 중국, 일본, 다른 타국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아우, 대단한 것 같은데요.
1: 이런 역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0: 네. 저도 울산 시민이지만 이건 잘 몰랐어요.
1: 그렇구나.
0: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 그래요. 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0: 네.
1: 자, 저기 보면 철의 발견은 인류 문명의 획기적 대변역을 이루었다.
0: 네.
1: 말 그대로 그 유명한 철기 시대이시다.
0: 아, 그렇군요.
1: 혹시 그 저기 광고 네. 네. 중에 그 유명한 광고 있는데
0: 어떤
1: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0: 아, 네.
1: 들어보셨죠?
0: 기억나요.
1: 네. 네. 만약에 이 공간에서 또 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세요!
0: 흑돈이 아닐까요?
1: 다 무너지겠죠.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지금도 우리는 네.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데.
0: 네.
1: 아,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사만 시대부터 삼국 시대 네. 계속 이어져서 철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 전에도 달천 철장은 존재했다.
0: 네.
1: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그 철의 역사와 이 달천 철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무엇보다도 진짜 이 철을 생산하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 주인공들이
0: 네.
1: 되었다는 게 이 세계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백제가 만들었던 그 이 칠지도
0: 네,
1: 거기에
0: 네.
1: 문자이 뭐라고 쓰였냐면
0: 네.
1: 나의 자신감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철을 다루는 네. 자신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쭉 가시면 알겠지만 여기 또 저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에펠탑 있잖아요.
0: 네.
1: 저 에펠탑도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1789년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년 이후에 그 만국 박람회에서
0: 네.
1: 뭔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힘을 보여줄 때는
0: 그렇죠.
1: 철로 된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딱 에펠탑 만들면서 우리 이런 나라야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0: 네.
1: 약간 그 철의 어떤 생산, 이 지역에서 어떤 명맥이 끊겼다가,
0: 네.
1: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그 이유립 선생님.
0: 네네네.
1: 이유립 선생님에 의해서 다시 그 명맥이 이어져가지고 네. 쭉 오다가, 예, 저 2002년까지.
0: 와.
1: 예,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쫙 한눈에.
0: 네.
1: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0: 와.
1: 이 달천 철장의 어떤 그 모습을 한눈에
0: 네.
1: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철광석을 캐고,
0: 네.
1: 여기서 제철을 하고, 나온 철을 가지고 여기서 대장장이 뚫어주면서
0: 네.
1: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그런 한 모습을
0: 네.
1: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통 기법으로 해서 이 철을 만드는
0: 뽑아내는
1: 한번 가보실까요?
0: 네.
1: 직접 우리 아나운서님 한번 해보실래요?
0: 아, 그럴까요?
1: 저 계단 한번 올라가 보세요.
0: 네.
1: 자, 그리고 자, 거기 올라가셔가지고요.
0: 네.
1: 밟아주세요.
0: 여기를 어머!
1: 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0: 소리가 나는데요?
1: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바람 풀무라 네. 그래, 풀무.
0: 아, 바람을 불어넣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래서 온도를 올리거나 온도를 네. 유지시킬 때.
0: 아~
1: 네, 그래 여기서 안에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0: 네,
1: 철이 녹으니까 네. 쭉
0: 아,
1: 나오는
0: 그렇군요.
1: 거예요. 뭐 하십니까? 빨리 더 밟으셔야죠.
0: 어머,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요.
1: 힘들 때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0: 노동력.
1: 네, 노래가
0: 노동력.
1: 필요하죠.
0: 그쵸?
1: 잘 들어보세요. 자.
0: 네, 한번 들어볼까요?
1: 자, 보세요.
0: 네.
1: 따라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0: 네.
1: 그 일단 쇠불이 이 노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0: 네.
1: 불매야 나오죠 이렇게
0: 네.
1: 자 그거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0: 그럴까요?
1: 아야.

0: 불매야. 자, 갑니다.
1: 아야, 어루 불매야.
0: 오, 불매야.
1: 어? 네. 어, 굉장히 힘듭니다.
0: 네, 계속 하세요.
1: 불매야. 네. 1단 주셔야죠, 1단.
0: 진짜 놀라운 장면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자, 이건 보세요.
1: 와, 이렇게 수직으로까지 갱도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0: 이거 왜냐면 우리 아까 모형에서 네. 봤지만 이제 철광석을 캐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네. 네.
0: 밖에서 캐겠죠. 근데 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0: 그럼
1: 그렇죠.
0: 어떻게 해야 돼요?
1: 파야죠.
0: 파야죠. 이게 네. 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건데
1: 와.
0: 이 높이가 이 갱도의 이 네. 밑에 어디에 파고들면 350m까지 파고들었대요.
1: 어머, 그 옛날에 그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 대단하시네요.
0: 계속 마치 이게 개미구가 짜지 않습니까?
1: 네네.
0: 야, 근데 진짜 이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많이 그죠? 위험하죠.
0: 정말 이분들의 노력으로 네. 그 시대 사람들이 좀 편리한 어떤 모습들을 얻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울산에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이런 철을 가지고 네.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네. 덕분에 또 우리는 잘 살고.
1: 그럼요.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0: 그러니까 네. 그제나 지금이나 네.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걸 보니까.

0: 저희 보면 이제 조선 후기 토철 재련법 보관. 네. 요거 지금 그거 복원 작업하시나 보다. 아, 그렇구나.
1: 쉽지 않은데 보는 것도.
0: 지금 어떤 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울산 쇠부리 가마. 저희가 흔히 그 용광로라고 알고 있는 철광석을 재련해서 쇳물을 뽑아내는 그걸 우리 전통 용어로는 쇠부리 가마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 울산 지방의 특징적인 쇠부리 가마, 울산 쇠부리 가마의 구조를 복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쇳물을 뽑아내는 오, 예, 그런
0: 진짜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2: 예, 맞습니다.
0: 아, 그냥 이렇게 모형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2: 아닙니다. 예.
0: 우와.
2: 예, 벌써 저희가 네. 지금 그 10차째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 저희는 실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적 그 기록에 근거하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예, 이제 그런 구조를 복원을 해서 실제 그 쇠부리 기술을 지금 복원하는 그 연구의 일환입니다.
1: 아, 그렇구나. 우와.

네, 달처럼 철저하면서 못다한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울산에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될 것만 같습니다. 그 한국사의 길을 안내하는 큰별 우리

0: 최태선 선생님과 오늘 함께 할 거고요. 울산의 역사 이야기꾼이시죠. 울산 여지도 김진영 논설 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화 세브레 축제 추진위원회 삼국자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전에 달천 철장은 최태선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다녀왔었거든요.
1: 예, 네. 잘 다녀왔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 여지 저는 이제 네. 외지에서 왔으니까 일단 궁금한 게 두 분께 울산이란 곳이 어떤 도시인가요?
1: 저는 울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하는데요.
2: 아, 예. 아, 네.
1: 그 방구대안각학. 거기가 태화강의 최상류 지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울산대교 있는 곳, 제일 하류거든요. 그게 백리입니다. 태화강 백리. 그 선사 7,000년 전의 울산, 방구대안각학. 고래잡이 산업이 일어났던 방구대안각학. 지금 제일 하류에 석유화학단지 조선 자동차가 있는 21세기의 울산.
2: 이 굿디가 그냥 네. 울산의 역사네요, 그냥.
1: 인류사가 그냥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아, 멋진 도시죠?
2: 야, 아니, 이렇게 서사적으로 멋지게 설명하시면
0: 네.
2: 우와.
0: 기대가 됩니다.
2: 기대가 됩니다, 진짜.
0: 네. 우리 정재화 삼국자님께서는 어떻게 울산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3: 네, 저는 그 첨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멋지게들 말씀하세요. 와.
3: 그 뭐 철기 문화를 비롯해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산업 문화가 이곳을 네.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뻗어나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첨단의 네. 문화가 시작된 곳. 네. 그리고 융성한 그런 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느끼세요?
2: 아, 저 진짜. 네. 저 이렇게 울산이 이렇게 멋지게 서사적으로 표현한 네. 내용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0: 아, 네.
2: 진짜 기대가 되는데. 아니,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명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있죠. 뭐 조선 있죠. 석유화학 네. 있죠. 울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 보면 다 철에서부터 기반을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죠.
0: 네.
2: 명실상부 울산은 정말 이 산업 수도의 역할을 하지만 어찌 본다면 진짜 그 철의 수도.
0: 네.
2: 그러니까 산업 수도 이전에 어떤 철의 수도였던 역사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산업 수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역사의 띠를 지금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정말 공업도시, 산업수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 왔잖아요. 철의 수도로서는 어땠을까요?
2: 철의 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0: 네.
2: 우리가 뭐 철의 수도 하면은 그게 뭐 어째서?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지만 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철을 사용한 게 한 기원전 한 1500년 경부터
0: 네.
2: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사용된 거잖아요. 사실 뭐 이제 철기 시대 이전까지라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철기 시대가 등장하면서 청동기 시대는 그냥 사라졌죠. 뭐 그냥 네. 강력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왜냐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무기.
0: 그렇죠.
2: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야, 청동 무기랑 철기 무기랑 부딪혀 봐라. 게임이 안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증기기관. 아이고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출발점,
0: 네.
2: 산업혁명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증기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증기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탄, 그다음에 어떤 철 네.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게 되면서 이 산업 융복합 속에 의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발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2: 그러면서 이제 인류 사회를 많이 발전시켜 놨고 특히 더 중요한 거 그런 어떤 산업 발달 과정 속에서 그 산업을 전 세계로 쫙 퍼지게 만든 게 바로 철도.
0: 네.
2: 철도 역시 철로 만든 거잖아요.
0: 그렇죠.
2: 네. 정말 그러면서 정말 아이언 로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용어들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뭐 많이 있죠. 뭐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라 또는 가야 또는 철갑 옷도 있고요.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칠지도.
1: 네.
0: 하여튼 이 철을 다루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고 고려시대 간다면 뭐 금속화재 직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뭐 이런 문화재 말고 지금 네. 우리 민족이 쓰는 젓가락이 뭡니까? 쇠젓가락 아니겠습니까?
1: 시작 부분부터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언제부터 이 달천철장은 철을 생산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철을 얻어서 어디로 향했고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현재 또 그 철의

0: 역사를 어떻게 울산이 또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울산의 또 다른 문화유산이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구대 암각화.
1: 아, 반구대 암각화.
0: 네, 여기서부터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반구대 암각화. 저도 뭐 국보이니까요.
0: 네.
2: 우리나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지만 이게 또 철기문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네. 상당히 궁금한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구대 암각화 보면 그 인류의 어떤 이동 경로 같은 게 나와요.
3: 오른쪽 편은 전부 육상의 동물들, 왼쪽 편은 해양의 고래거든요.
1: 맞아요.
3: 그러면 네. 오른쪽은 북방의 민족들, 왼쪽은 해양의 민족들. 예를 들어 우리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한반도에 온 인류는 결국은 북방의 한 민족이 쭉 연결해가지고 바이칼 쪽에서 결국 이제 아주 심각한 빙하기 때 네.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의 한 무리의 인류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쭉 바다 쪽으로 왔던 그 폴로네시안 계열의 해양 인류, 이 두 인류가 교합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결국 올라와서 어디에 정착했느냐, 울산하고 맞아떨어졌다는 게 연결이
0: 네.
3: 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류의 이동 경로와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결국 배라든지 이런 것
0: 네.
3: 배를 만드는 기술은 결국 산업이거든요.
1: 그렇죠.
3: 원시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울산의 산업 수도였던 뭐 원형의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 네. 진짜 재미있는 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반구대 암각화에 배가 나오는데 여기 조선소 있네요.
0: 네. 그렇죠. 네.
1: 어우 제가 지금 아까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0: 네.
1: 소름 돋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석탄에.
0: 아, 네.
1: 이 탈의왕인데 사실 탈의왕이 철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거든요.

0: 보니까 석탄이 경북 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러네. 왜 우리가 이 경남 지역의 역사만 우리가 아까 실전 면에서 그게 딱 네.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석탄의 어떤 그 이동 경로가 해양문화, 대양문화. 해양문화와 그 대륙문화, 그 다음에 네. 어떤 그 아까 그 방구대 암각화의 어떤 이동 경로 일치한 어떤 그런 증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야, 그러면서 이제 이 지점이 지금 비어져 있구나. 네. 그럼 실장님 그 석탄회와 이 달천 철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 달천 철장은 이미 달천 철장은 우리가 이제 막 땅을 파서 철광석을 캐내는 곳이 아니고 네. 토철로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0: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타레가 하나의 그 호족 세력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달천철장, 이 달천철장은 이미 김수로왕 쪽에서 올라오면서 이쪽은 다 자기가 장악을 한 거죠.
1: 이건 석탈의 시금치가 여기 있었다.
0: 그렇죠. 맞죠. 시금치. 이 시금치, 네. 시금치 통조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이 통조림은 무한 생산해가지고 석탈의가 마구 꺼내 먹었던 거죠. 아하.
2: 네. 저희도 울산 세부리 문화를 이렇게 홍보할 때 네. 2000년 철 문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부대 안각화에서 출발하는 선사 문화에서 이렇게 삼한을 넘어서 네. 또 이게 통일신라까지 이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뭐 역사적 증거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1: 그거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역사적 근거라고 하면은 이제 사료 아니겠습니까? 네. 사료 같은 중국에서 보면은 뭐 동이전, 후한서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이 변한, 진한 이곳에서 철을 가져갔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주로 변한 쪽에 집중됐지 진한 쪽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게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뭐 변한이 이제 가야 지역이 되겠지만 진한 쪽이라고 한다면 그 비어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이 달천 철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스타레가 중심이

이쪽에서 철을 생산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수출을 했던 거죠. 그 수출을 했던 게 일본이나 위쪽으로는 그 한나라 쪽까지 수출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철 생산지의 주도권을 내

0: 요새 쑥 들어갔어요. 왜 김에는 쑥 들어갔느냐면 김에서 나온 철들을 다 조사하니까 울산하고 이 그게 성분이
1: 네, 연결이 되죠.
0: 비소성분이라 이런 게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울산 아 고령이나 이런 데서도 철은 생산했지만은 사실은 김의 건강가의 주 철은 울산 철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2: 니꺼네 거 역사도 네.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잖아요. 네. 좀 더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3: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소가 얘기가 나왔어요. 비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카다마 뭐 이래가지고 원소 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2: 흔히 알지는 않습니다.
3: 아 그런가요?
2: 문과 출신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3: 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비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비소. 네. 아, 근데 진짜 저는 이 비소가 네. 굉장히 궁금해요. 이 비소가 나오는 그 산지가 울산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들어가지고.
0: 네. 비소는 이제 울산 여기 지금 달천. 네. 이 달천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비소입니다.
2: 아하. 아니, 근데 그 비소가 들어가면 다른 철광석과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0: 이 비소가 들어가면 쇠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2: 그러니까
0: 예를 들어 그 철이라는 거는 철 자체만 가지고 가공할 때보다는 철에 뭔가를 다른 걸 넣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렇죠.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울산에서 나온 철이 굉장히 무기로 사용하기에 좋은 거죠.
2: 그렇겠네요. 단단해야 되는 거죠. 무기는 단단해야 되는 거니까.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 철을 저 멀리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도 구하려고 했고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울산 철을 받으려고 했고
1: 그래서 그 비소 성분 때문에 사실은 그 일본의 고대 철기들, 철기들을 이렇게 금속 분석을 하면 맞죠. 비소 성분이 나와서 이게 아마 달천 철장의 철이 7가지 이렇게 그렇죠. 원료가 수출된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 증거들이 이 달천 철장 발굴을 하면서 곳곳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0: 잘 보고 오셨죠?
2: 네. 어, 예, 예. 네.
0: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6세기부터 이 철을 좀 다른 어떤 그런 기술들이 이제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들어지고 일본 고분 여기에서 이 출토된 그 철제 유물에서 네. 비소가 검출됐다. 우리가 이제 이게 출발이 뭐냐면 철광석에서 비소가 섞여 있는 곳은 이곳 울산이다. 다천 철장이다.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의 출발이잖아요.
3: 네.
2: 그런데 이게 일본 고분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곳의 철광석을 가지고 또는 여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그 이야기로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의 노 교수께서 그 편지도 한번 보내오셨을
2: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0: 부산시장한테 편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거 자기들의 어떤 그 철제 유적의 흔적이 사라지거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고향이 사라. 학자적인 양심에서 이건 안 되거든. 그냥 정시가라면 상관 안 하겠죠. 그런데 네. 학자니까 이거 귀중한 걸 아는 거. 그랬던 겁니다.
1: 그럼요. 특히 이제 고대사를 접근할 네. 땐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거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2: 맞습니다. 네.
1: 실제로 이제 비소 성분이 섞인 그런 그 재료들이 이제 일본 고분에서 보여지고. 아니 근데 그 이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굉장한 결론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서 비소가 섞인 어떤 그런 문화 유산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곳 지금 달천철장에서도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야유의 어떤 문화 같은 게 발견되고 있다.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2: 네.
1: 특히 철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 참 멋진 말 그 실크로드 말고.
2: 아이언로드.
1: 네. 그 아이언로드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0: 맞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아이언로드는 결국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와 이제 이 북방을 연결하는 아이언로드는 울산의 중심이 되고 일본화로 연결됐다는 거. 이 부분을 일본의 학자들 다 인정을 하고.
2: 네, 일단 세 분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달천철장에서 생산한 철로 만든 무기, 뭐 농기구 이런 걸 바탕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뤘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바꾼 정말 중요한 그런 유적인데 동아시아 철학이 아까도 아이언로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이 달천철장이라고 아까 콕 집어주셨거든요.

0: 그래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철의 명성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대사 쪽이 사실은 이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꼬리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쭉 좀 더 근거 좀 제시한다면 조선시대 그 세종실록 지리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은 그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곡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세금이죠, 세금. 철을 곡물로 이제 바쳤단 말이죠. 바쳤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에서 뭐 철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울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경주, 뭐 합천, 뭐 이 인근 지역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화산활동을 했으니까. 화산활동이 울산에서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러 지역 중에서 바로 이 울산, 울산에서 그 세공으로 생철을 12,500근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아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여기가 양이 많거나 또는 여기에 철이 우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가까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0: 승승장구했던 이 철기 문화가 좀 사라지게 된 그런 배경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우리 큰별쌤한테 듣고 싶어요.
1: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세워지고 1592년 임진왜란 터지잖아요.
0: 네.
1: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좀 안정기로 접어든 거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국가잖아요.
0: 네.
1: 농업국가에서 백성들은 농사 줘야 되는 거예요.
0: 옮기고.
1: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어디 광산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런 광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겪게 네. 되다가 이제 전란 겪으면서 야 이거 이러다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선 후기로 네.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2: 부연 설명하자면 조선 시대의 철기 산업. 철광 이런 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못 합니다.
1: 그렇죠,
2: 예를 들어 그렇죠. 예를 들어 내 김신영이가 여기 울산에다가 주식회사 뭐 달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없어 꿈도 못 꾸는 바로 나라가 뿌린다. 그러니까
1: 영모죠 영모 네. 그러면 네.
2: 그런 거 했다 하면 이거 전놈은 나라의 역심을 품어
1: 그렇죠,
2: 넘겨야
1: 그렇죠.
2: 되는 거. 그러니까 아, 꼼짝도 못 하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그렇지. 없는 겁니다.
0: 자 여기서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위기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한다면 기회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라를 구할 영웅이 등장하는데 달천 철장에서 우리가 아까 그 최태선 선생님하고 봤잖아요.
1: 네.
0: 충당 이의림. 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 영웅이죠. 달천 철장 유적 공원에 동상이 있는데 바로 구충당 이의림 선생님이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최태선 선생님께서 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안동 선생님 네.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을 잘 잡았어요?
0: 제가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1: 무슨 너튜브 그 저기 네. 이게 조선의 아이언맨?
0: 네.
1: 아, 이거 너무 좋다.
0: 그렇죠.
1: 네, 조선의 아이언맨 이의림. 네. 이거 확 땡기는데 아주.
0: 조선 마블은 조선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조선의 아이언맨.
1: 맞아요.
0: 네.
1: 거기 보면 이제 이의림 선생의 동상이 네. 그 서 있는 걸 어떻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발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재밌어요. 재밌고 게다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0: 네.
1: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국방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맞추신 분이잖아요. 참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무조건 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 세 가지 찾아야 된다.
0: 네.
1: 이게 바로 철광석, 네. 그다음에 유황, 그다음에 비소. 왜냐하면 비소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던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전국을 한 10여 년 돌아다니셨대요.
0: 네.
1: 돌아다녔는데 결국 찾은 거지. 어디서? 우리 동네에서.
3: 네.
1: 그랬을 때 이분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0: 네.
2: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얻은 것도 있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0: 네.
2: 또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각종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산하의 여러 기관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1: 그러니까.
2: 그럴 때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0: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이의림 선생님이 찾는 그 과정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네.
1: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충절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0: 네.
1: 그러니까 인생을

0: 신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 근데요.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산을 다녔다니까 지금 등산 네. 개념이지. 아이고. 이 당시에 호한마마.
1: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0: 아니, 교통수단 없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오, 네. 이거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어, 네. 길 한번 잃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니다가 못 찾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기일이 다가오니까, 영수 또 제일 중요한 게 효 아니겠습니까? 충도 중요하지만 네. 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기일을 맞아서 다시 이제 이곳 고향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바람이 엄청 왔나 봐요. 경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묵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까치 한 마리. 그래서 그 까치가 딱 나타나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홀린 듯 끓인 듯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까치를 따라가셨나 봐.
1: 거기가 달천산인 거예요?
0: 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네. 까치가 빙빙 돌고 있는 데를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산기슭이 네. 무너진 거죠. 네. 네. 그 안에 그 까만 우세광산이 딱 등장했다는 전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2: 이제 그런 10여 년 동안에 떠돌다가 어떤 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수사를 가지고 만난 장소가 바로 자기 동네에 있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광산이었다.
1: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0: 아, 이건 10년 동안 고생하시고 네. 목숨 바치시면서 아, 대단하셨다.
3: 이효리 선생님 생각하면 네.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말 중꺾마.
1: 네. 아, 네.
3: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편답하면서 아. 결국은 그 마치 이 까치의 그 인도로 그 철을 찾았다라는 거. 어쩌면 하늘에 계신 또 부모님들도 도와주시는.
2: 네. 근데 그때 왜 현종 임금이 이걸 뭐 유황을 비롯해가지고 뭐 그 백동, 백철 뭐 여러 가지 뭐 백궁 이런 무기들을 쑥 제작을 해가지고 조정에 그러니까 조선의 국방부에 갖다가 바치니까 왜 현종이 감동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유황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 어떻게 구했느냐 막 물어보고 상세하게 막 임금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조정에서는 이 이여립 이 선생님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소중했던 거죠.
0: 아, 그러니까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에 그친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이후에는 네. 용기구라든지 또는 무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또 그러니까 이효립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어쩌면 이효립 네. 선생님의 어떤 이런 공로는 국가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종 때는 동지 중추부사 벼슬. 네. 를 받으셨고 예, 숙종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을 받으십니다.
4: 부동산.
1: 부동산은 중요한 건 없죠.
0: 중요합니다. 네. 아, 네. 중요합니다.

0: 중에 세 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울산의 철의 역사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 바로 이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소리인지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 세대와 시대를 이렇게 이어오는 소리이자 기술, 쇠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쇠부리 축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네. 20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쇠부리 문화라는 건 어쩌면 이제 그 광산도 이렇게 그 폐업이 되어서 그 역사는 사실은 기억 속으로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즈음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이 아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오늘의 문화로 다시금 한번 되살려보자라고 해서 2005년부터 네. 시작되었고요.

0: 깨부리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노랫말에 이 재련 기술을 다룬 것을 숨기고 있거든.
1: 그렇죠. 아, 그, 그러니까 네. 방법.
0: 네, 방법. 오. 방법을 뭐 나는 샘물을 여니까 니는 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노랫말 노동요에다가 잡아놓았기 때문에 귀중하다.
1: 네. 아이고 울산 선조들 대단하시네. 네. 단지 그냥 열심히 힘들어서 그걸 잊기 위해서 네. 한 것뿐만아니라 거기다 사용 설명서 집어넣으셨어요.
0: 그렇죠. 네. 사용 설명서.
1: 아이고야 대단하신 네. 분들이네.
2: 왜냐하면 부충당이 의립 선생님의 문집에도. 그분의 행적은 다 적어놨는데 네. 그분이 발명한 그러니까 1654년에 무쇠제조법을 개발하다라고 어. 하는 그 문장은 있더라도 그 세부적인 기술은 없어요. 그런데 아. 말씀처럼 네. 그 기술이 고스란히 쇠부리 소리라는 그 풍철을 기원하는 노동요에 묻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쇠부리 작업을 할 때 철을 뽑는 작업을 할 때 풀무꾼들이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 그 풀무꾼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그 쇳물 뽑아내는 것도 우리가 좀 다시금 되찾아야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역의 시민들과 또 제철 분야의 학자들, 네. 장인들이 함께 뭉쳐서 2016년부터 저희가 쇠부리 기술도 이렇게 다시 복원하고 있어요.

0: 울산 쇠부리 기술이 문화재청의 지정으로 네. 우리나라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올해는 더욱 특별히 준비하고 있고 현장에 오시면 샘물을 보실 수 있고요. 이처럼 쇠부리 기술, 쇠부리 소리를 비롯한 쇠부리 공연 그리고 전시 체험 이런 것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쇠물 볼 수 있습니까?
0: 아유, 그럼요. 축제 현장에 오시면 국내 어디 뭐 제철 철문화 축제는 많은데 직접 축제 현장에서 쇠물을 볼 수 있는
1: 전통 방법으로.
0: 아유, 그럼.
2: 울산은 뭐 쇠부리 축제도 지금 살아있지만 쇠의 문화, 철의 문화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0: 과거의 철기 문화가 오늘 시민들과 함께 되살아나서 다양한 문화 행사로도 발현되고 있지만 또 아시다시피 울산 북구는 특히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공장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번째 축제를 맞이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속살 공장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산업투어도 개최하고요. 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차도 전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의 주민들은 지금도 쇠를 다루고 있어요.
3: 맞습니다.
2: 열심히 다루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2: 그리고 지금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지역에 바로 최첨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이 철의 역사,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이 뿌리가 단순하게 공업센터 지정에서 시작된 근현대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기나긴 역사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울산이라는 달천철장의 철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유통기한이 계속되어 왔던 통조림이거든요. 이 통조림 안에 성분이 비소가 있거든요. 이 비소 통조림이 개봉을 하는 순간 아이언로드가 펼쳐지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하고의 아이언로드를 빨리 컨텐츠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3: 오늘 아이언로드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큰별쌤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4: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지 지금 시대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울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여기 달천철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쇠를 뽑아내려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집단 거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지역 소멸에 대한 공포감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여기 들었더니 뭐 과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이 지역은 과밀입니다.
4: 그러니까 그래서
3: 누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까? 여기는 과밀이에요.
2: 북구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4: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그런 공장들. 근데 공장들이 다 또 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철이 있는 곳에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구나. 철이 있는 곳에 그 지역의 발전이 있구나. 울산 북구 발전하겠습니다.
3: 자, 그리고 우리 논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2: 현대인들이 이제 문명이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촌균세라고 이야기하고 이 젊은이들이 아주 필독서를 읽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가 쇠입니다. 쇠가 마지막 키워드인 이유는 쇠가 그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쇠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지금 열심히 몰두하고 있거든요. 쇠가 그냥 단순한 쇠가 아니고 지금 아주 첨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쇠부리 축제도 있지만 전기차 공장도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우리 큰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 이 도시에서 쇠부리 축제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울산 북구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 저 여러분 주인 계속 걸리겠네요. 네.
3: 우리 정재화 삼국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0: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제가 몰랐던 그런 철문화에 대해서 우리 큰별 선생님 그리고 또 김준영 실장님을 통해서 더욱더 네.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울산이라는 도시가 그냥 공업 도시, 산업 도시로만 네. 그래서 문화는 척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이제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철의 문화가 오늘날 시민들과 또 다시금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또 문화의 도시로 이렇게 울산을 알리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가 아닐까 네.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3: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아 우리 울산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DNA가 철이 있기 때문에 철든 사람으로서 앞으로 정말 미래가 대단하다. 그래서 이

0: 이곳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쇠부리 축제도 흥해야 되고 우리 큰별쌤께서 오셨으니까 더 많이 알려지실 것 같고 또 울산 여시도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는 것들이 다 기록에 남을 거니까 좀 앞으로 좀 미래가 밝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 좀 더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는 뭐 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 또 청장년층도 함께 어우러서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2: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울산.
3: 첨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이다.
2: 영실상부 울산은 저 철의 수도. 세부를 통한 무쇠 제조법을 터득하다.
4: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울산철을 받으려고 했고.
3: 뭐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산업 문화가 이곳을 네.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2: 철이 있는 곳에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구나.
3: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철의 문화가 오늘날 시민들과 또 다시금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철을 생산하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
4: 달천철장의 철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유통기한이 계속되어 왔던 통조림입니다. 개봉을 하는 순간 아이언로드가 펼쳐집니다.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신기하게 오는 저랑 잘 맞았어요.
1: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3: 예.
4: 저희 아저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5: 리리리리리리 네 나라니가 났어.
3: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6: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4: 이 친구 성공하겠다.
7: 한판 놀아보자.
8: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9: 리더 짱.

바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 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 저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 6시간씩? 네. 뭐, 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한 시간 연습할 거, 네 다섯 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0: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네,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은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돼.
0: 예예. 예.
1: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고.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 봐요 음악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설명서 노래했어.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3, 4시에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
1: 고집 센 눈썹.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고.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 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주번 말씀 올리오니 입은 덕도 많더니와 새로 새덕을 정자 사이다.

저희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저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거기잖아요.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가지고.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 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대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 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대학 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바다 위에 놓아둔다면 이 자동차는 자신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굽은 등과 어깨를 펴줘 결림 현상을 해소해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가치는 활용되지 못한다면 퇴색되거나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특정 물건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에도 해당되는데요.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면 재능의 가치를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재능은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을 캐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 존재와 아름다움을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처럼 재능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가진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가를 수련할 때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아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의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뺨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 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은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0: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1: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에서

0: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1: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봅니다. 등을 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구련 암이 놀진 못하리 만리창공원

가증하면 이별이라고다 서로 이별 말자 지연 맹세를 태산 같이 믿었더니만 태산이 허망히 무너질 줄 어느 가인이 알아줄 거냐 널 시우할시오 지와 제주와 안예 놓지 못하리

밤은 어디가 아프고 쓰리드냐. 해 지나간 바닷가엔 파도와 물결만 남아있고 님 떠나간 내 가슴에는 그 무엇을 남겼느냐. 장미화 곱다 해도 깎고 보니 가시로다. 사랑이 좋다 해도 담대고 보면 원수로구나.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워져줘. 아니에 누진 못하리.

0: 저희 아저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따 짱!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힙합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추풍령, 중령 등과 함께 나라 땅의 큰 고개인 문경세제. 이 큰 고개 아래 고을들을 통틀어 영남이라고 불렀죠. 옛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던 영남의 선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넘었던 문경세제. 급제의 기쁜 소식을 듣길 바란다는 뜻의 문의경사 문경. 오늘은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 문경의 곳곳을 다녀보겠습니다. 세제 아래 첫 동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0: 백두에서 지리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백두대간. 그 깊은 곳에 허리를 가르며 이어지는 문경새재길. 영남과 한양을 이어주던 큰 길이었습니다.
1: 우리 문경이라는 지명에는 들을 문자와 경사경자를 쓰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이어서 옛날에 영남 지방에서 가고 보러 가는 선비님들의 가장 선호하던 길이었습니다. 옛날에 선비만 다니는 거 아니라 영남의 쇠고기나 궁중진상품 모든 영남의 산부들도 이 문경 세제를 넘어서 충주 남한강 백길 따라서 한강 나루터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짧은 고갯길이었습니다.
0: 삼국시대부터 열린 것으로 알려진 세제의 고갯길. 영남과 충청도, 나아가 한양까지 이어주던 영남대로의 중심이었지요. 물산이 모이고 사람들이 넘나들던 문경세제. 그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 옛길 박물관입니다. 그 옛날 좁은 산길을 넘나들었던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잘 아시죠?
1: 우리 문경새재는 과거길로 유명한데요. 이 과거길 하면 선비님들, 그 선비님들 메고 다니던 괴나리 보침석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작게 모든 물품들을 미니어처처럼 작게 만들었습니다.
0: 선비들이 보침 속에 넣어 다녔던 서책들인데요. 유난히 눈에 띄는 작은 책, 좁쌀책입니다.
1: 선비님들은 길 가면서도 등짐 안에, 괴나리 보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일이 내려서 풀고 꺼내야 하는 그런